5만 63.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는 0.77% 오른 7,501.2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88% 오른 26,635.2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4월 들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월의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5%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3월의 1.6%에 비해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으로 주유소 판매가 전월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차량과 부품 판매점, 가구 판매점, 의류, 액세서리점, 백화점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휘발유값 상승으로 여윳돈이 줄어든 미국 가계가 다른 영역에 대한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나무호의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나무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재정기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긍정적 언급을 인용해 다시 한번 긴축론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한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으로 대내외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임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파업과 경쟁사 추격 등 안팎의 위기 요인이 산적한 만큼 조직의 동요를 막고 반도체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3% 내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20.2%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7.1%,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8%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체납 사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를 비롯한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연 뒤 우도로 이동해 땅콩 재배농가 현장 체험에 나서며 민심 행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지역 명소인 서귀포 메일올레시장과 수목원길 야시장 등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0: 지난 13일 선대위 발대식을 한 이후 첫 회의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전으로 넘어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대전 필승 시민 승리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른 여름 더위가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2도, 습도는 67%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MC를 맡게 된 LS증권의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제 평생 소원 중에 그 하나가 좀 라디오 진행을 좀 맡게 되는 건데 오늘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목이 메이네요. 제가 좀 조금 미숙해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생생경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새벽에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AI 투자 열풍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 미국 소비 지표까지 예상보다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5만 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는 7,500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도 역시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좀 썼습니다. 이 미국발 어쨌든 오늘 그 훈풍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출발은 조금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뭐 장중에 한번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도 한번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주변에서 주식 얘기 안 하는 분 좀 찾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 코스피 8000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예금 통장을 실제로 좀 깨시는 분들도 있고 뜨거운 주식 열기 속에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워낙 많은 좀 열풍들이 불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을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올라타야 할까? 아니면 한 발 좀 물러서서 좀 지켜봐야 될까?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코스피 1만 포인트 가능성부터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산업까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단 8,000피까지 그 19포인트 남기고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개장상은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7,998포인트. 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8,000을 찍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8,000피를 넘어서 이제 최근 분위기는 1만 피 전망도 지금 쏙쏙 쏟아지고 있는

0: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증시를 한번 분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작진께서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일타 염블리와 함께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네, 어깨쯤에서 팔라고 하던데 매도 시점이 고민된다. 왜 내 계좌만 마이너스냐. 뭐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이나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것까지 제가 알차게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8,000 넘었네요. 네, 와, 역사적인 현장에서 저희가 8,000일 딱 찍고 좀 약간 밀리는데 아무튼 정말 이 8,000이 좀 끝이 아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 자, 오늘 이제 두 분의 좀 특별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자님, 그 네. 사실 그 취재차 저한테도 한 번씩 연락 주시잖아요.
1: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0: 요즘 정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이 경제 기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 문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1: 네, 이사님도 이런저런 기자 뭐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쁘시겠지만 네. 저도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지인들이 이거 엄청 연락이 와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뭘 사야 되냐, 네. 뭐 현대차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다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0: 네.
1: 저도 최근에 느꼈지만 그렇지만 시장 수익률 이기기 쉽지 않다.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오랜만에 또 코스피가 85% 올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ETF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ETF도 좀 알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염승환의 ETF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카메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네네.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사실 ETF라고 하면은 그냥 그 상품 이름으로 다들 이게 검색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아니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뭐 보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네네.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추천한다. 이 말씀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절대 부탁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오늘 좀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 그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먼저 코스피 1만 포인트 진짜 갈지 요걸 한번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잖아요. 지금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뭐 1만도 싸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간다 아니면 이게 이미 고점이다. 좀 어떻게 좀 요즘에 좀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1: 예,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잘 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 포인트는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도 이 한국 증시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뭐 PBR, 주가 수익 비율, PER 등 측면에서 뭐 선진국은 물론해서 이 신흥국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0: 네.
1: 이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지표들을 많이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박스피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그때 왜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외국보다 이렇게 낮게 평가받습니까? 하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죠? 북한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북한 그대로 있는데 훨씬 지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이 한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리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만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재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1만 피로 혹시 이게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좀 근거는 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2: 네, 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7천에서 8천까지 오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랐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됐고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수급으로 이렇게 올렸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새로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거고 예탁금도 거의 140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너무 가파른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일부 이제 출렁임은 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근데 만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저는 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출렁임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왜 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이익 추정치 상향이 작년으로 돌아가면 작년 말로 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뭐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 100조, 200조, 300조 정말 단시간에 계속해서 100조 단위로 늘어났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메모리 가격과 낸드 가격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딱 여기 정도에서 가격이 멈출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수요 자체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수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영업이익 기초 체력을 갖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 주가로는 적용이 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조선, 방산 뒤에서 잘 받쳐주는 산업들이 있다 보니 이게 수급이 결국에는 확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짝 힘이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까지도 주가가 좀 동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바닥에 깔고 조선, 뭐 방산 이렇게 새롭게 또 실적을 갖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들이 좀 올라와 주면 저는 만스피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만스피. 아, 네. 이제 듣기만 해도 너무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는 맞는데 그게 좀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등한 게 좀 가장 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최대 관심은 AI 사이클 같아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려면 결국 삼성자이닉스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자꾸 올라오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결국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 아니냐 불황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님 좀 생각 어떠세요?
2: 불황을 지금 걱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중간중간 계속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AI 사이클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중간 암초를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뭐 구글의 터보컨트 이야기, 중국의 딥시크 이야기도 있었고 또 사모대출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계속 레벨업된 이유는 이 AI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빅테크 CEO 이더라도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네. 1등을 하고 2등을 했던 기업이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우려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투자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고 중간중간 이런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려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에이전트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기업들은 돈을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갑을 연다는 건 뭐 호황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지금 파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또 우려로 작용이 됐지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쪽으로 시장은 보고 있어서 오늘 KB증권에서도 또 목표주가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이지 벌써부터 좀 불황을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 네. 계속 제 귀 속에는 자꾸 이제 만 무조건 간다 이렇게 좀 들려요. 네네. 네, 물론 이제 반론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충분히 이제 근거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사실 특히 아마존 CEO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주주서 한 보내가지고 얼마나 아마존 CEO도 시달렸겠어요. 맞아요. 주주들한테 네. 왜 투자만 하냐 그랬더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엄중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아마존도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 기자님 그 4월 말 5월 초에 근데 실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1: 네, 맞습니다.
0: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1: 네,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 네. 이런 확인들이 계속 필요한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곳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가까이 네.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한 72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닌데 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의 40% 정도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규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돈 대부분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에 여기가 좀 뒷받침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한 최대 1,450억 달러 이 정도까지 돈 쓰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00억 달러 이게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사님의 의견도 사실 궁금합니다.
0: 저요?
1: 네. 이 AI 사이클이 이제 지금이 어디에 와 있나 이게 그게 사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월 말 이후로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한 60% 이상 네.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뭐 반도체 과열 우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0: 네, 어디든 이렇게 오르면 과열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올해 2월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빅테크들 투자 늘릴 때마다 네.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죠. 과열이다. 투자 과열이다. 주가도 과열이다. 그랬는데 그게 벌써 1년 연장됐고 근데 또 최근에 아까도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빅테크들이 줄이면 어떡할까 이랬는데 오히려 더 늘려버렸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실적을 봤는데 내년까지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 수주를 받은 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과열 우려는 있지만 또 버블 우려도 없는 건 아니지만 AI 사이클이 이제 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예전에 인터넷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는 고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모두가 이제 너무 낙관할 때 좀 네. 항상 네. 그러니까 뭐 과열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열차에서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갈 좀 목적지는 좀 더 남아 있지 않나.
1: 네.
0: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약간 이제 좀 혼조세 좀 보이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요즘에 좀 강하긴 한데 오늘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30만 전자
1: 네.
0: 얘기도 나오고 또 하이닉스 200만 닉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목표가 보면 하이닉스 막 400만 원 얘기도 아니 3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1: 네.
0: 삼성전자 막 40만 원 얘기도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님께서는 혹시 요 진짜 좀 충분히 가능한 주가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저는 물론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0: 네.
2: 아직까지도 상방에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조건 내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 홀딩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삼아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외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게 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향성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뭐 48만 원, 45만 원을 제시했을 때 아, 그럼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쪽이 더 많은 것이고 여기서 내가 그 가격을 목표치를 갖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80% 정도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들이 다 제시하는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는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설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밝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1, 2년 정도는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은 좀 지속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D램, 낸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AI가 학습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D램이 필요해졌고 더 많은 기술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HBM 기술력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까지 맞추지 못하면 뭔가 반도체 기업들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범용 디램, 뭐 소켐2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HBM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이 범용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0: 여기저기 다 쇼티지 현상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1년 안에는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금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물량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메모리 기업들에게 수혜적인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변압기 기업들도 예전으로 좀 돌아가면 저도 고지식했는지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쇼티지고 굉장히 수준은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봐왔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거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그 가격만 볼게 아니라 이 기업의 숫자와 성장을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장 100만 원은 넘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그 가격에 매몰될 필요 없다.
0: 네.
1: 예, 사실 가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총을 보고
0: 네.
1: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제가 기자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사실 오늘도 보니까 하이닉스는 어쨌든 오늘도 오르거든요. 근데
2: 네.
1: 삼성 오늘도 좀 빠져요, 약간. 근데 파업 리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2: 네.
1: 기자님께서도 요거 좀 계속 좀 아마 확인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2: 네.
1: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향이 좀 많이 줄까요?
2: 아, 파업이요?
1: 예.
2: 네, 파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고르시다가 그래도 삼성전자지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이닉스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오르냐
1: 아,
2: 뭐 여러
1: 맞아요.
2: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파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업데이트된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1일이니까 정확히는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노사가 이렇다 할 접점 지금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들 만약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막겠다. 긴급 조정권까지 지금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긴급 조정권이 이 파업이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30일간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장이 당장 멈추는 일이다. 이런 일은 사실상 정부의 이 긴급조정권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올랐던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노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노조 측이 지금 바라는 것이 영업이익의 15% 그리고 이제 캡을 없애라 이런 건데 노조 측이 이제 15%에서 13% 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사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일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대화가 풀리길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파업하면 긴급 조정 발동이 불가피하다
2: 네,
1: 이렇게 또
2: 맞습니다.
1: 했고 전영현 그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면서 이제 한 말씀했는데. 어쨌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저도 막 이렇게 데이터 보면 깜짝 놀라는 게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주식 열기가 뜨거운데 그중에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거기에 돈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파업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주가에 영향을 보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쨌든 모쪼록 좀 이렇게 파업이 좀 어떻게 뭐 파업보다는 좀 노사 좀 합의가 좀잘 돼서 좀
2: 네.
1: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파업 얘기를 좀 했지만 좀 장밋빛 전망을 좀 많이 담아서 뭐 일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조금 이제 약간 그 반대편의 좀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그 평균 주가 자산 비율이 PBR이 지금 2배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도 한 배를 지금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좀 저평가는 또 아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PER로 보면 좀싸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2,500에서 지금 8,000까지 왔는데 많이 오른 것도 좀 사실이고 그래도 여전히 좀 우리가 아직도 할인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 보통 일본이라든지 대만 쪽이랑 많이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증시가 여전히 대만이 3.4배인 걸 미뤄봤을 때는 좀 여

0: 뭐 저평가라는 부분보다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좀 타당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뭐 LG, 현대차 이런 쪽에 또 종목군들이 같이 좀 연동돼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 지금 뭐 이런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참 지금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평가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쏠려 오고 있는 이 화랑을 좀 놓치기에는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여유는 있다.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가격보다는 시총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전닉스 가격 부담스럽다 이렇게
0: 네.
2: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여전히 그래도 저렴한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요거 좀 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근데 결국 이제 반도체를 사이클로 보냐 아니면 바뀌었냐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익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사이클을 타냐면 옛날엔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때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또 불황 오니까. 그러면 이제 높을 이제 이익 좋을 때 팔고 이익이 나쁠 때 오히려 사는 그런 사이클을
2: 네.
1: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이 지금 반도체 가격 높은 가격이 어쨌든 우리는 미래는 모르죠, 명확히. 근데 지금 뭐 장기 공급 계약 뭐 5년짜리 계약도 맺겠다. 뭐 지금 뭐 서로 지금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메모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 높은 이익이 계속 장기간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익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는 순간 이제 이 기업 가치는 당연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도 좀 싸다고 보는 이유가 아직도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는 못 믿어요. 결국 이건 사이클이야. 근데 또 이제 저같이 절반은 아니야, 바뀌었어. 이제 이익을 믿자. 이 오랫동안 이익이 유지될 거야.
2: 네.
1: 이런 사람들은 절반. 근데 이제 저처럼 다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주가 이미 올라가 있겠죠.
2: 모두가 믿을 때가 오히려 비쌀 때가
1: 이제 그럼 이제 PR이 확 올라가죠.
2: 네네.
1: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건 여전히 저는 기회가 많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부가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일반 피해 진짜 갈까에 대한 저 답변은 저희도 좀 충분히 드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감개무량하게 저희가 또 지금 방송하는 날또참 제가 오늘 처음으로 MC를 해봤는데 8,000표
2: 8,000피.
1: 넘어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역사적인 좀 날이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또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그 잠시 좀 쉬었다가 저희가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자, 제가 진행을 맡은 만큼 오늘은 그 퀴즈 대신에 주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 궁금한 점 문자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저희가 알차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0: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자,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수록 네 계좌만 텅,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자님, 좀 투자자들의 진짜 궁금사항이 좀 뭘까요?
3: 투자자들의 궁금한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사 댓글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기사에 대한 피드백보다도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그래서 반도체 지금 들어가요 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결국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도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안녕하세요 연불리님, 진행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주린인데, 예, 궁금한 게 반도체 주식을 100주 이상 갖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매도하고 새로 매수하는 게 이득이냐,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답변 드리고 싶은 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해요. 수익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그게 1,000만 원이지, 수익률 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배나도, 10배나면 물론 1,000만 원이긴 하지만 유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3: 맞습니다.
0: 내가 금액을 얼마 버냐.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면 더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아니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저는 그 아마 단가 때문에 좀 고민하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2부를 지금 이제 할 텐데, 2부는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시장을 이끄는 큰 축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AI 수혜주. 이제 아까 뭐 변압기 얘기도 해주셨지만 반도체, 전력기기, 뭐 에너지가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예, 우리나라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마지막이 머니무브. 그래서 돈이 지금 예금에서 뭐 주식으로 오니까 뭐 증권사 상법 개정하면서 지주, 요새 또 백화점주들도 좀 뜨거운데. 자, 근데 이제 먼저 기자님, 그 AI 수혜주가 좀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전력 기기부터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오르는 상황인가요?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밸류체인이 많이 올랐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거의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지난해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난해까지 하면 너무 숫자가 크게 나오고, 올해 5달 반 정도만 놓고 보면은 LS 일렉트릭 어제 기준으로 184% 올랐고요. 효성 중고고 118%, HD 현대 일렉트릭 5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주들도 AI 데이터센터, 그 미국 전력망 투자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서도 예전에 강조하신 바 있었던 ESS 이런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24시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 ESS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폭증하고 있다. 관련해서 삼성 SDI 어제 기준으로 1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장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AI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 다 오르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보면은 이 피지컬 AI 이쪽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전체가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AI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걸 사고 싶잖아요. 꼭 지나고 보면은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덜 오르더라고요.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1: 제가 한번
0: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까요?
1: 네, 사실 참 어렵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서 AI 밸류체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반도체에서 촉발이 됐고 그게 전력 쪽 인프라, 전력 인프라 쪽이 좀 받아갔는데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명확하게 찍힐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럼 에이전트 AI 우리가 토큰량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전력도 필요할 거야.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다가 이제는 좀한 단계 넘어가서 성장으로 좀 넘어간 피지컬 AI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으로 시장의 사이클이 좀간것 같은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돈이 좀 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앞서서 갔던 그런 반도체 전력 이쪽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좀 시장에 자금이 있다가 이 부분이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사이클을 좀 타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힘이 받는 것을 좀 기다리실 분들은 가격적인 마무리와 하반기 경직성이 좀 생기는 걸 보시고 다시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자금 순환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LG전자가 전 국민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뭐 이제는 정말 로봇 기업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그룹주 안에서도 뭐 디스플레이 기업도 있고 로봇을 관제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카메라 모듈 정말 많은 또 밸류체인 기업들이 LG 그룹주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로봇 쪽으로 확실히 자금 쪽이 좀 들어오는 경향은 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피지컬 AI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건데 피지컬 AI 쪽도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AI 밸류체인 다 같이 보자. 근데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 단기적인 시각과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을 좀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2: 네, LG전자를 얘기해 주셨네요.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0: 맞습니다. LG전자가 사실 한동안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로봇, 피지컬 AI
2: 맞아요.
0: 이런 관련 종목이 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 생태계를 봤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LG 그룹주가 지금 뛰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해서 그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LG 그룹이 좀 로봇 테마를 이끌고 가서 좀더 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나요?
2: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도 로봇 하는데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지? 이런 걸좀 찾을 때가
1: 맞아요.
2: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LG전자 있어요. 사실 우리가 CES 2016을 봤지만 온통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것만 보고. 근데 LG전자도 뭘 했냐면 거기 가정용 클로이드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개했는데 명확하죠. LG는 가정용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저기 공장용입니다. 그래서 좀 색깔은 다른데 시장은 여기만 본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그래서 좀 소외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로봇주도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소외받았던 로봇으로도 가고 LG그룹이 어쨌든 또 잘하는 게 LG전자가 가전제품 잘 만드니까 거기에 또 그 액추에 뜨니까 뭐 모터 같은 거
1: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로봇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뒤늦게 좀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는데 어쨌든 좀 약간 좀 걱정은 되는 건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가니까 과열 좀 논란이 있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하시고 다만 세상이 바뀌는 건 맞으니까 저는 뭐 로봇은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는 산업이니까 관심은 갔대. 늘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이 기대감이 좀 약간 식으면 주가 보통 고점에서 한 20%는 조정을 받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로봇주도 좀 오늘은 차분히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님, 대표님 두 분 다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말씀해 주시고 피지컬 AI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주나 뭐 금융, 뭐 조선, 방산 이쪽도 사실 좀 올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업종들도 추후에 다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1: 주도주를 잡을 수 있냐라는 부분은 어떤 트리거적인 뭔가 큰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매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뭐 금융 쪽은 주주 환원이라던가 그리고 방어주 성격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색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트리거의 역할을 하려면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정말 그럼 LNG 운반선이라든지 수주를 엄청 많이 받던가 아니면 미국과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가시화돼서 MRO라든가 뭐 군함 잠수함 이쪽으로 뭔가 정말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재료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SMR 장비를 사줄게 그리고 우리가 생산 라인에 돈을 대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주도 잘 나오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지금 이런 감정이 지금 드는 시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나쁜 기업들은 아직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자금 쏠림이 AI 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온기가 확산되려면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어쨌든 인생처럼 모두의 각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간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 잔고가 있고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뭔가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투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지금 죄송한데 이제 두 분 대화하시는데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평소 안 보는 채널인데 염블리 오셨다고 해서
0: 아 역시 염블리의 파워 사랑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시죠.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 코스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 투자하신 분도
1: 맞아요.
0: 계세요.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다 라면서 바이오에 큰돈 넣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소외받았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사님께 여쭙고
2: 저는
0: 싶습니다.
2: 이제 사실 소외받은 기업도 그러니까 강세장이 좋은 점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옵니다. 차례가
0: 기회가.
2: 네, 근데 생각하실 거는 강세장은 특징이 그 주도주에서 출발해서 주도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외받았던 기업 중에 혹시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성장성이 좀 약하거나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빠지면 못 팔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제도 한 번씩 오르더라고요. 한번 소외주들 이렇게 네. 올라올 때 한번 저는 좀 속아내자.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소외주인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처럼 로봇 사업이라는 명확한 이런 게 있다면 내가 그냥 끝까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좋은 또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 좀 성장성도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그러면 이들은 보통 주도주가 쉴 때 이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오를 때 정리해서 주도주로 교체하는 거죠.
0: 갈아타는. 네,
2: 결국엔 네. 근데 주도주인 반도체나 이런 AI 산업이 없으면 결국 강세장이 만약에 우리가 1만 피해를 했지만 1만 피 가도 원하는 만큼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소외주들도 기다리시되 한번 급등할 때 가만히 계시면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이제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때가 좀 고민할 때예요. 내가 정리할까? 끝까지 가져갈까? 요거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네. 갖고 계신 종목이 다행이니까 그걸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네. 코스닥 보유자 부신 분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2: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써 지금 52분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실 좀 다음 주에 근데 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국민성장펀드 나오잖아요.
0: 네.
2: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가입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세제 혜택이 좋아가지고 좀 그 기사를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성장펀드는
0: 일단 잘 팔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이 너무 네. 좋고 이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도 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분 차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쯤 되면은 다들 연말 정산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계좌 뭐 이렇게 IRP 이런 것도 하시지만 이렇게 국민성장펀드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22일에 출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업종이나 뭐 변수들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이제 그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는데. 예, 오늘 코스피가 어쨌든 8,000 넘었다가 또 약간 밀리기도 하고 뭐 네. 오늘 반도체 빠지고 이제 로봇 주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셋이 이렇게 특별 조합으로 한번 합을 맞춰봤는데 좀 두 분 좀 소감하고 또 투자자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 좀 간략히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1: 네, 일단 오늘 여기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올라갈 때 빨리 올라타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실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기조를 그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눌림이 나오진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눌림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매수를 하실 때 두 가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가기 때문에 주도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셔야 되고 내가 빠지는 두려움이 무서운가 아니면 시장이 가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게 무서운가 이 두 가지 중에 나의 투자의 성향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고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항상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눌림 시 매수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0: 네. 네, 공모펀드 수익률 보면은 시장 수익률 이기는 펀드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세장에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시장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좀 포모를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2: 네, 자 그럼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지은 이지탁 대표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자 오늘 그 코스피가 8,000을 좀 장중에 돌파했다 좀 공방 중인데 어쨌든 지금 8,000이라는 숫자가 또 흥분을 하게 만들지만 뭐 시간은 많고 어쨌든 가야 할 길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원칙을 기본을 좀 잘 지키시면서 좀 차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또 MC를 좀 맡아봤는데 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잘 들어주셨길 좀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 이제 YTN 라디오 생생연재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이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그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일 진행자로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가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조태현 기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염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7월 하순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웃돌면서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군산 휴게소 부근 1차로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서설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까지는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비봉 부근에서 팔단 분기점 사이는 6km 구간 아직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9km 구간 오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해결을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빅딜 없이 원론적인 논의에만 그치고 중국의 위상만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잠시 뒤에 오찬 회동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4: 자, 어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세계 담판, 네네.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불용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7: 시 주석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협상이 타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으면 기꺼이 돕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이 해협을 통해 많은 석유를 구매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8: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거는 뭐 많이 있을 겁니다.
7: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8: 이란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답변과 전혀 다른 뭐 거의 뭐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줬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해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어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주석이 조금 쓴소리를 해주길 바라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재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특정 국가가 특히 이란이 통제하는 것은 국제 관례도 맞지 않고 국제 룰에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뒤에서 이란을 좀 압박해 줬으면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길 바랐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 수입도 조금 아예 하지 않던가 아니면 줄여주길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또 이란은 다른 무기를 산다든지 재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네. 미국 측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지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조금 서운했다 오늘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네, 미국은 실질적인 약속으로 받아내려고 하지만 중국은 외교적 수사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6: 사실은 양측 다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한 거예요.
7: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6: 제가 완전히 근거 없더라고 보기가 힘든 이유가 네.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NPT 회원국이란 말이에요. 핵비확산 조약.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 문제가 아니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5: 예. 그러니까
6: 당연히 금연을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그 안전 항행 문제도 이 민간 선박의 무사 항행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중국도 동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강론 부분에서 중국이 그동안 그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부가 지금 그 어떤 상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언론 부분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측도 중국이 완전히 이란이 절대로 안 들을 수가 없는 어떤 압력을 가지고 중국이 움직여주길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행태에서 중국의 예상 반응을 이미 타진을 했을 겁니다.
5: 네.
6: 그렇다면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가장 협상에서 지금 강경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이란 혁명 소비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이란 혁명 소비대의 원유 수출은 공식적인 것보다 무자료 거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에서 불법 환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중국 배는 그렇게 내가 이 역봉쇄에서도 깐깐하게 안 잡아낼 테니까 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 무자료 거래에 대한 원유 수입하지 말고 불법 환적 협조해 주지 말아라.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는. 그런데 이걸 언론을 통해서 밝혀보세요. 그럼 불법 환적 안 하기로 했다. 무자료 거래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동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5: 예.
6: 결국은. 예,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러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설명이 어떤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4: 예. 지금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부에서는 호르무즈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란 체제에 대한 어떤 전환을 원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 그렇죠.
4: 그러면 결국에는 둘 미중 간의 대화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8: 그렇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물밑에서 어떤 양측 간의 합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이란 정권 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그건 초기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정권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건 거의 뭐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또 중국의 어떤 동맹국과 같은 동맹은 아니지만 아주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또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 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은 얘기할 계제가 아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보다는 말씀해 주신 어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그다음에 중국이 어찌 보면 이란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원유를 계속 수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란이 어떤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어차피 사실상 똑같은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5: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맥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이번에 본인들이 또 중재국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면 굉장히 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지 않습니까?
6: 그렇죠. 그리고 서사부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5: 예.
6: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도 그대로 많이 쓰고 있는 세기의 단판이라든가 이런 뉘앙스나 표현은 주로 중국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 측 언론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무역 분쟁의 1차적인 휴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마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무슨 전환기적인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국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5: 네.
6: 그다음에 정상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 결국 세계를 좀 평화롭게 양분해서 이끌어가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러시아나 일부 국가들 뭐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지금 다극화 세계를 얘기하지만 엄연히 중국도 지금 세계 자체를 움직여가는 큰

0: 2대 세력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의 연장선상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0: 더더욱이 이제 투키드에서 함정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은 필요하면 군사력까지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화롭고 서로 이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서사들을 쓰는 데는 상당히 의미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아마 중국 언론은 이런 화법들을 많이 구사를 할 거예요.
1: 네. 중국에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통 큰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보면은 또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되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0: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란 문제가 해결이 돼. 사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마냥 편한 입장만은 아니에요.
2: 예.
0: 그렇지만 그 호르무즈 그 항행 문제를 이 무상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의 과도한 압력을 과해서 그 지금 이란의 현 신정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중국 이란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흔히 크링크라고 얘기했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란이 이탈하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하나가 있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이란 이런가 같이 과거 북한에서도 경험이 됐습니다만 이 벼랑 끝 점수를 쓸 때 오로와 낫싱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도 이걸 안 들을 때는 대외적으로 이 외형적으로 보는 것보다 중국이 영향력이 없나를 자인하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신형 대국 관계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인상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민간 선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사 항행 문제. 이거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적으로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는 세상. 여기서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약점에 대해서 들고 나오게 돼 이거를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루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역봉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가중하면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란은 해나갈 거예요. 중국은 해나갈 거예요.
1: 네.
2: 자, 오늘 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중국 두 정상이 잠시 뒤에 또 중남하이에서 만나서 티타임을 겸한 업무 오찬을 이어갈 텐데요. 중국 그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중난하이 그 장소의 상징성도 큰 곳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베이징 옛 황실 정원이었던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붙어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의 관저와 집무실이 밀집해 있어서 중국판 청와대로 불립니다. 청와대나 백악관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1: 그만큼 외부 인사를 중난하이로 초청하는 건 한 차원 높은 예우로 해석되는데요. 지난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 이 중난하이에 초대됐었고 마오쩌둥 당시 중국 주석과 함께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2: 지난 2014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곳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정상이 넥타이를 풀고 통영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눈 모습은 이른바 달빛 산책이라고 불리며 밀착 외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중 당시 중난하이 대신 자금성을 방문했었죠. 잠시 뒤에 이 중난하이에서 방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펼쳤던 중난하이에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보고 오신 것처럼 중난하이에서 오늘 회동이 있을 텐데 어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제 회동에 대한 평가들은 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빅딜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 중난하이 회동에서는 좀 눈에 띄는 성과 나올까요?
3: 글쎄요. 업무 오찬이기 때문에 어떤 어제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 있는 대화가 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미국과 중국 간 빅딜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 대한 내용과 평가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청열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제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 10세 일반 돈을 모아 교사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 금지됩니다. 하지만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요. 이미 이해관계가 종료된 선생님이라면 선물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반 친구들끼리 돈을 조금씩 걷어서 케이크하고 카네이션 준비하던 재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재미가 사라질 정도로 팍팍해져서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부담이 줄어들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참 아쉬운데 공감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은 괜찮습니다.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은 이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위더벨 말을 우지
2: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에서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는데 기록이 미비하거나 유가족이 없어서 국가유광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몰 군경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분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드려보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김문영 조사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전에 한번 뵀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때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계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려요. 국방보훈민원과에 계시거든요.
1: 네, 저희 부서 명칭에서도 아시겠지만 군이나 보훈 관련 분야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행정의 사각 기대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직접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방보훈 분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작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들, 전몰 군경, 그러니까 뭐 군인, 뭐 경찰 이런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해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 뭐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예, 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6.25 전쟁 때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신 김모 소령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조사를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다 돌아가셔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유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70년 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많은 민원을 봐왔지만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기억해야 할 의무를 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이게 이 문제가 얼마나 좀 광범위한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1: 네.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에만 전사하신 분이 12,756명입니다. 정전협정까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3만 8,400여 명이 전사하셨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전쟁 상황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 그렇죠.
1: 성명표기가 오류이고 군번도 일치하지 않고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당시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으니까 대부분 미혼이고 직계 자손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었던 분들이 뭐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호국영웅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서 정작 그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일을 70년 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전쟁 중에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록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록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게 7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지금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찾아서 이런 분들도 등록을 해드려야 되는 네. 분들이 계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는 보면 이름과 군번이 달랑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한자가 틀리고 오류가 있어서 있고 군번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으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국가보안부 자료와 육군본부 및 경찰청 기록, 제적 등본을 서로 교차 대조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족보를 하나씩 맞추듯이 해야 합니다. 퍼즐은 먼저 국립현충원부터 시작해서 국립대전현충원,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렵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없는 분들이 스스로 기록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0: 범정부 추진단 구성하신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관련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들을 서로 찾아서 맞춰보는 맞습니다.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쟁에 참전하실 때 나이가 워낙 어린 분들이 많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가족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 국가유광자 이 신청 등록하는 것이 보통은 유가족들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본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사를 했고 유가족이 없고 70년이 지났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관련 법령이 이미 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보훈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신청하면 해드린다 해서 국가가 먼저 찾아간다로 바뀌는 겁니다. 솔직히 진작 됐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직권, 국가가 직접 신청하고 등록해 주는 겁니다. 추진단, 범정부 추진단은 지금 출범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이 있는 건가요?
1: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출범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는 이미 추진하기로 했고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등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6.25 전쟁 전몰 군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물론이고 무공훈장 찾아주기 등을 통해서 전몰 군경과 유가족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대우를 할 계획입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범정부 추진단에서 직접 찾아보시겠지만 누군가가 제보를 한다거나 뭐 친척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가능합니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1: 네, 가능합니다.
0: 그런 건 어떻게 국민권익위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1: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끝까지 찾아서 예우를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혹여라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전에 뭐 이런 분이 전쟁에 참전하신 걸로 아는데 이러면서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알려주셔도 될 것 같기는
1: 맞습니다.
0: 해요.
1: 네.
0: 예, 범정부 추진단이 얼른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제가 고충처리 일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은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 하나하나를 뒤지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겠습니다. 국민 주변에 6.25 전쟁에서 전사하셨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된 것 같다 싶은 분들이 사연을 알고 계시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끝까지 찾겠습니다. 잊혀진 영웅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 맞습니다. 잊혀진 영웅은 없어야 합니다. 문자가 방금 왔는데요. 3861번님이 맞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두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현충원에 지금 묻혀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현충원에 묻혀 계신 분들도 지금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국민권익위에 연락하면 될까요?
1: 그렇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0: 국민권익위원회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나물 무칠 때 비빔밥 위에 한 바퀴, 볶음 요리의 마무리로 한 방울. 이것이 빠지면 서운합니다. 요즘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른다는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전통시장 방앗간입니다. 일본의 한 가수가 라면에 이것을 뿌려 먹고 극찬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SNS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당일 갓 짜낸 이것을 맛본 일본인들이 향이 전혀 다르다, 뒷맛이 깔끔하다면서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에 합류한 이것, 아주 고소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참깨, 2번 참기름, 3번 뭉게구름, 4번 고드름. 1번 참깨, 2번 참기름, 3번 뭉게구름, 4번 고드름.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한국 음식에 이것이 없으면 어우 안 되죠. 한국의 맛을 마무리해 주는 거. 비빔밥에 이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거의 뭐 매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식탁에 올려지는 반찬들에 이거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뭐 나물 무칠 때, 밥 비벼 먹을 때, 요리 볶았을 때, 그리고 김 구워서도 먹잖아요. 거기에 바르잖아요. 이건 뭘까요? 김밥에도 발라요. 예, 김밥 이렇게 썰기 전에 쓱쓱 솔로 바르고 나서 썹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를 음식에 넣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거를 다른 사람은 안 넣어 먹는 음식에 난 이걸 넣어봤더니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알려봐 주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대부분의 음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를 넣지 않는 어떤 메뉴인데 이걸 넣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케이푸드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아주 고소한 뭘까요? 거의 모든 한국 음식에 다 들어가는 이것. 1번 참깨, 2번 참기름. 3번 뭉게구름, 4번 고드름.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농 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 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 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 발음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고소한 우리 음식에 거의 다 마무리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참깨, 2번 참기름.

0: 코코넛 기름, 카노나 기름, 올리브 기름, 기름 같은 걸 끼었나?
1: 어떤 것 같아?

0: 인공지능이 산업과 교육, 우리의 삶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지죠. 40년 교육 현장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PSC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법을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공학자이신데요.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계시죠. 부산외대 장순웅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부산에서 부산예대 총장으로 있는 장순웅입니다. 예.
0: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원자력 공학자시잖아요. 네. 총장님께서.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좀 공학도들이 많은 학교에 계실 것 같은데 네. 부산외대 총장으로 계십니다. 네. 부산외대를 선택하신 건가요, 총장님께서?
1: 네, 물론 부탁이 있어서 갔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좀 부산이라는 또 지역이 전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또 외국어 대학이라는 게 앞으로 글로벌한 시대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도 중요하고 글로벌이 중요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부산이라는 지역과 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대.

0: 그래서 부산외대 총장으로 계시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외대 총장으로서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 그래도 지금 현재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모든 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이때 뭘 해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또 많은 걸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부산 외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12년 연속 해외 취업 1위. 와, 요즘에 학령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취업난이 엄청난데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부산 외대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1: 제가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학생들한테 지구촌, 해라는 그 꿈과 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나가서 할 일이 많다 하는 그 비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는 프로그램, 또 미국, 또 그다음에 독일,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K-무브 사업이라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또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교육으로 아마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비전과 교육. 그럼 오늘 그 비전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비전. 앞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우선은 이 글로벌 시대 인데 AI 시대입니다. 가장 필요한 인재상은 뭘까요?
1: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사실 이거 우리 청취자님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은 건데 AI 시대 때는 진짜 웬만한 걸다 답해 주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AI 시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앞으로는 AI 시대는요. 문제를 찾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찾는다 해서 problem finding이라는데 그래서 P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AI가 많이 도와주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많은 경쟁 중에 하나가 서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PSC 능력이 바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이 능력이 있으면은 앞으로 시대는 많이 변하고 많은 게 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세 가지 능력을 갖추면은 어떤 일이 닥쳐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0: AI 시대 인재상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주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협업, 협력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PSC, 첫자를 타서 PSC 교육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인재상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재를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1: 교육 방법은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님들 보고 좀 적게 가르쳐라.
0: 아, 적게 가르쳐라.
1: 그 영어로는 teach less. 런모어라는 게 있어요. 적게 가르칠수록 많이 배운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많이 얘기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수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거를 학생들이 토론하게 해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그 무엇이 중요한 거를 발견한다면 그게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저 칸시티에 32년이 있었습니다. 칸시티 32년 동안에 가장 그래도 기억나는 게몇개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가 2006년도에 저희 그 김정호 교수란 분이, 그분이 이제 제가 칸시티 부총장 할 때인데, 테뉴어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바뀌었다. 테뉴어 심사를.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2006년대 오늘날 그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D램을 더 이상 선폭을 줄일 수 없어서 쌓아야 된다. 그리고 정보를 빨리빨리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그 HBM이란 걸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넷 심사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5천에서 뭐 8천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된 겁니다.
0: 아,
1: 그래서
0: 네네.
1: 뭐 요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바로 가장 뜨거운 프로젝트 하나가 바로 HBM이라는 건데
0: 네.
1: HBM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듯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그런 아이템 하나 잡는 게 나라를 바꾸는 거고 지금 온탕 이 열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오늘 코스피 8천 넘었던데
1: 예,
0: 거기서 시작됐네요. 그때부터.
1: 예. 그죠. 예,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오래 또 이제 계셨고,
1: 예.
0: 그러니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 분야든 아니면 예. 좀 언어 분야든 예. 모든 인재상은 다 지금 다 동일한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런
1: 그렇죠.
0: 거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부산 외대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협업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PSC 교육을 진행 중이십니다. 이 교육을 그럼 진행한 지가 총장님 취임 이후에 바로 시작하신
1: 네,
0: 거예요?
1: 바로 했습니다.
0: 그럼 지금 네. 네. 몇 년? 한 4년 정도?
1: 4년 됐습니다.
0: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 학생들 반응은요.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스스로 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를 그 많이 생각하는 호기심도 좀 높아진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말을 좀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말을 학생들이 많이
1: 네,
0: 하니까요.
1: 예. 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자꾸만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교수님들은 좀 적게 해야 된다.
0: 네.
1: 이런 게 좀 먹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만약에 짧게 저희가 머릿속으로 연상될 수 있게 그 수업 시간을 좀 그려주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 네. 딱 들어가셨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강의 그 이제 그 칠판의 보드에 딱 주제를 쓰나요?
1: 뭐
0: 자
1: 그래,
0: 얘기합시다.
1: 교수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고
0: 네.
1: 어떻게 하는지 다 다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자력을 옛날에
0: 그렇죠.
1: 한다면 야 너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한번 세 개만 얘기해 보자 오늘. 그걸 이제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0: 예.
1: 그런 식으로 합니다.
0: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몇 시간이죠 강의 수업이?
1: 뭐 수 시간도 할 때 있고
0: 수 시간 몇 시간 이상 할 때도
1: 있고
0: 뭐. 함께 교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1: 네,
0: 거예요 토론하면서.
1: 그렇죠.
0: 근데 거기서 뭔가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1: 그런 것도 하는데.
0: 예.
1: 우선 대화를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0: 사실 요즘 학생들은 대화 많이 합니까? 저 때만 해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또 일어나서 얘기 좀 해봐라고 시키실까봐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1: 네, 근데 시험을 그렇게 냅니다. 시험을 뭐냐면
0: 시험 자체를
1: 예,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세 개만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내니까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그렇게 토론으로 진행이 되니까 정말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밖에 없네요.
1: 예, 예.
0: 그러면 함께 협업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 예, 그렇죠.
0: PSC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강의실이 여러분 연상되실 것 같은데요. 이 PSC 교육을 하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인성이다 이런
1: 예.
0: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1: 그런데요. 굉장히 제가 아까 PSC에서 중요한 게 문제를 좋은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좋은 문제를 찾고 또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려면은 인성이 중요해야 돼요. 협력 잘하려면요 인성이 나쁜 사람은 협력이 안 됩니다. 누구도 아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협력하냐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은 그래서 적어도 상대방의 또 이득도 상대방도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어야 그 협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그렇고요. 아까 좋은 문제를 찾는 것도 그래요. 이웃의 문제. 아주 이웃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잘 발견해서 그거 해결해 주면은 좋은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좋은 일 하는 거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는 예, 어려움을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자꾸만 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0: 그게 인성이
1: 예.
0: 잘 되어 있어야 인성이
1: 예.
0: 좋아야
1: 예.
0: 이웃이 무엇이 어려운지도 보이는 거죠.
1: 예.

0: 학생들이 그럼 토론할 때 싸우는 일은 없겠어요.
1: 그렇죠.
0: 가끔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요즘 TV 보면 막 토론들 하시면서 싸우잖아요.
1: 예. 근데 저는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상대방의 의견을 다 존중하자. 아까 PSC에서 그게 컬래버레이션의 C인데 이 협업이잖아요.
0: 그렇죠.
1: 협업하려면은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상대방 얘기를 존중하고.
0: 네네네. 맞습니다.
1: 그런 게 당연히 싸우지 않죠.
0: 네. 맞습니다.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 협업, PSC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주제를 조금 넓혀서 이제 부산 외대에 계시거든요. 네. 요즘에 지역대학 어떤 소멸시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대학 좀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1: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을 네, 위해서. 그런데 네. 또 그러면 지역 큰 기업들 보고 왜 지방이 아니냐 그러면 또 지역에 뭐 인재가 없다, 뭐 사람이 없다 또 그럽니다. 서로 이건데요. 저는 중요한 게 앞으로 교육을 좋은 문제를 찾으면은 취업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 잘 찾으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좋은 문제 하나 찾아가지고 HBM이라는 문제 하나 찾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듯이
0: 네, 네, 네. 예.
1: 그래서 앞으로 좋은 문제를 찾으면은 지역에서 그런 게 이제 창업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많이 기업도 올 거고 인재들도 많이 지방에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합니다.
0: 정부 부처가 함께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 네. 부산 이전도 네.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네. 저는 뭐 해양수산부가 와서 뭐 부처에 왔고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요즘 그 해양 바다
0: 네.
1: 학생 그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부산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서 좀 비전 꿈이 생기는 게 그게 나는 더 매력적이에요.
0: 아, 맞아요. 바다 자주 가세요, 총장님. 네, 부산에서
1: 자주 가죠. 같이 가는데 저는 누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처음 배를 만들 때 뭐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다를 보여주면서 꿈을 갖게 했다. 그런 얘기했듯이 저는 바다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보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시장도 저는 전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건 일자리 문제도 그래요. 지금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학생들 다 데리고 많은 학생 데리고 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요. 오사카 크루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는 일본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라. 왜냐하면 일본은 지구촌이 다 우리 땅이다. 우리 한국 땅만 우리 땅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 일본은 지금 사람이 부족해요. 그리고 한국은 좀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일본 가서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일본 가면 취업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0: 네.
1: 그래서 들어갈 때 뭐 요새 들어가기도 쉽지 않냐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를 마당으로 우리 마당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그런 꿈을 가지면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0: 예.
1: 저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우리 땅입니다. 독도도 우리 땅, 일본도 우리 땅. 이거는 이제 지구촌 사회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이건 내 땅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만 그런 인식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AI 시대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과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앞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로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 많이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제가 계속 강조해야
0: 합니다. 네, 네.
1: 두 번째는 앞으로 시대는 인성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거예요. 지성은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웬만하면 다 공급해줘요. 그래서 지성의 차이가

0: 별로 없습니다.
1: 아하.
0: 앞으로 경쟁력은 인성에 있을 겁니다. 마치 뭐랑 같으냐면요. 옛날엔 체력이 중요했어요. 체력이 없으면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 생기니까 체력은 상관이 없어요.
1: 맞습니다.
0: 또 만약에
1: 20분 남았습니다, 총장님.
0: 예,
1: 예.
0: 엘리베이터가 생긴 다음부터는 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 맞네요.
0: 할머니도 올라갈 수 있고 다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예, 체력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것처럼 지성도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앞으로는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인성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외대 장순홍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8: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1: 저축은행
1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4: 저축은행
15: 모든 인쇄 가능한
16: 서머네드피아
15: 온라인 주문 간편한
16: 서머네드피아
1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6: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7: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8: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5: YTN 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하늘이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과 전주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예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낮 동안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를 웃돌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내부 순환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성산대교 방향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성제램프 구간 1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양방향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개장 후 8,000선을 돌파하고 이후 하락해 현재 7,80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1,1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재정 기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언급을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는 줄리 코젝 IMF 대변인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오찬 일정을 가진 뒤에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직후 MBC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놀라울 것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말로만 평화를 앞세우지 말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부터 풀라고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26개 나라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카타르, 바레인 등 26개 나라의 정상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역량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오늘 특검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제77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결선에서 우승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체코 프라하에서 폐막한 콩쿠르에서 손세혁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선에는 손세혁과 함께 중국의 왕지취안과 천슈의 홍이 올라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2도, 광주 30도, 대전 31도까지 치솟겠고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강릉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겠고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11시가 되면 이렇게 2부로 넘어오죠. 1부에서 내드렸던 SAT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무거나 테스트 SAT 예 오늘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꼭 들어가죠. 마무리로 꼭 넣습니다. 나물 무칠 때, 밥 비벼 먹을 때, 볶음 요리할 때 많이 넣잖아요. 일본 관광객들이 요즘에 한국에 오면요. 전통시장 방앗간을 들는데요. 한 일본 가수가 라면에 이거를 넣고 나서 극찬하는 영상을 올렸답니다. 그게 화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당일 갓 짜낸 이것을 맛본 일본인들이 향이 다르다. 뒷맛이 깔끔하다. 이러면서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K-푸드 열풍에 합류를 했네요. 뭘까요? 고소하죠. 고소합니다. 1번 참깨, 2번 참기름, 3번 뭉게구름, 4번 고드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두 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음식 마지막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미끌거립니다. 미끌거립니다, 여러분. 뭘까요? 참깨, 참기름, 뭉게구름, 고드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2765번님이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에는 이것이 백미죠. 이것과 들기름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저는 이것보다 향기로운 슬라생에 흠뻑 취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보다 슬라생입니다. 감사합니다. 3025번님. 예전에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시라 이거 넣고 비빔밥 드실 때 와이리 꼬심노 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고소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향도 너무 고소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죠? 그건 이거 맡아봐야 돼요. 먹어봐야 됩니다. 3106번님. 고소한 이것 같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얘기냐면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런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하시면서 요것 같은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4796번님은요. 김치찌개 할 때 이것 넣어서 끓이면요. 아주 담백하고요. 국물이 진해집니다. 정말 맛있죠. 고기와 김치를 볶을 때 마늘과 이것으로 볶으면 돼지고기의 냄새도 잡고 맛난 김치찌개가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 김치찌개에 이거 넣으시나요? 네, 김치찌개에 좀 넣어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김치찌개 할 때는 물론 돼지고기를 넣는 분들도 많은데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참치 캔에 참치살과 함께 그 캔에 있는 기름까지 같이 넣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그 참치

0: 기름 향이 또 나서 그거 때문에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 오늘 정답인 이걸 한번 넣어보시면 아주 담백하고 국물이 진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 기름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9058번님은요. 90년 초반에 저 어릴 적에요. 시골에 유지인 어르신들이 좀돈 있는 분들이란 얘기죠. 간혹 머리에 이 기름을 바르시고 맥바지를 입으신 기억이 문득 나네요. 머리에 헤어에 약간 헤어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났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값이 좀 됐겠죠? 그러니까 좀 지역의 유지인 분들이 머리에 바르셨다는 저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뭘까요? 아주 고소한 이것 당일 갓 짜낸 이것을 맛본 일본인들이 향이 전혀 다르다며 너무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물 무칠 때 비빔밥에 볶음 요리에 한국 음식에 많이 들어가죠. 마무리로. 뭘까요? 1번 참깨, 2번 참기름, 3번 뭉게구름, 4번 고드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안전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었지만 제조업 화재나 폭발사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실태와 정부의 대응 방향,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분과 짚어보죠.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류현철입니다.
0: 저희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류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네.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이십니다. 차관급으로 격상이 됐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이 높아졌던 말씀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네. 정부 정책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이 점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관심과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부담도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0: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연은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1: 그때는 이제 제 야에 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때는 제 야, 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님이실 때 네.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굉장히 좀 날카롭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산업재해 사망자가 처음으로 줄었지만 네. 그 준 것에만 고기만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서요.
1: 네,
0: 지금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사실은 전년까지만 해도 산재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라고 그랬죠. 그것이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네. 비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1, 4분기에는 그 어느 해보다 그러니까 통계를 시작한 어느 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낙관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께서 가장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을 얘기하셨고 또 장관님이 현장을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하고 조심스러운 가능성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 이제 조금 발견했다는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0: 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입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희망적이지만 여전히 과제.

0: 는좀 무겁게 느끼고 계신 건데요. 그동안 사실 산재 어떤 사각지대라고 하면 소규모 사업장이었어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아무래도 사망자가 좀 많았었죠.
1: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사망자 수로도 그렇고, 갖고 있는 산재 예방에 대한 자원,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들이 집중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서 혹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 자체는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이 조금 부족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늘 산재의 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0: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거의 한30% 가까이
1: 네,
0: 감소한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지금
1: 네.
0: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 처음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된
1: 네.
0: 야후의 부장께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보시고.
1: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진
0: 네.
1: 못했지만 뭐 내심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가 이전에 계속 증가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정한 역량이 있는 큰 사업장들에서 감소 추세들은 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작은 사업장에서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작은 사업장에서 감소 추세, 사망자 감소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 어떤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 걸까요?
1: 사실은 정책적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산재 사망 지표라는 것 자체는 제가 늘 후행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선단의 여러 가지 대책들 자체들이 다 무너졌을 때 가장 후행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정부의 정책의 의지들이 일단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한 가지 하고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작은 사업장들의 대해서 정책들을 전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식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책을 하든 아니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하든 그 내용들 자체가 잘 일선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그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을 감독관이 다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홍보한다, 뭐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사업장들일수록 정보 교환이 되는 제가 이것을 정책 전달의 길목을 잡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정책, 살아있는 규제책, 지원책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이 어디서 정보를 서로 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를 잘 찾아다니고 그래서 일선 지청에 있는 감독관 분이 굉장히 많은 현장들을 꼭 사고의 위험이 아니라 정책 전달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들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줄었고 또 산업 분야를 봤을 때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네요. 한45% 이상
1: 네,
0: 줄었습니다.
1: 많이
0: 예,
1: 감소했습니다.
0: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1: 사실 건설업은 굉장히 위험한 업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안 돼서 추락하거나 이런 사망자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다행히도 건설업에서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지금 1사분기의 감소 추세의 대부분을 건설업이 주도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업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
0: 네.
1: 현장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주 약간 감소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은 45% 이상 감소했는데 건설 기성액 같은 경우에는 한3.2%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사업장들은 적극적으로 원청에서 또는 발주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5억 미만 작은 사업장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업장들을 꼭 감독관들도 열심히 다니겠지만 감독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을 일정한 정도의 자격을 갖추시면 안전한 일단 지킴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권고드리고 바꿀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 지도원책들 자체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길목 찾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전 국민들이 모두 이러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안전한 또 포상금 이 제도들도 좀 활용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
1: 네.
0: 올해 1분기 사망자가 79.3%
1: 네. 네.
0: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1: 사실은 산재 사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된 문제들은 산재 예방에 들어가는 안전에 들어가는 이것을 비용

0: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없어도 되는 비용, 가외의
1: 아,
0: 비용.
1: 네네.
0: 사실은 생산을 하거나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투자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에서 생산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혹은 생산력의 향상, 속도의 향상 이것을 중심으로 봐왔던 적이 꽤 오래되어 왔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들은 대개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 투자하는 것 자체는 생산 속도를 떨어뜨린다든가 혹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꽤 많이 했었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오래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고 바뀌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완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되지 못한 게 아닐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올해 대전에 안전공업이라는 데서 큰 사고가
1: 네.
0: 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아주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들은 약간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업 중심으로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1: 네.
0: 제조업에 좀 관심이 약간 줄었던
1: 아하.
0: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보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언급해 주셨던 대전 안전공업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인명피해도 너무
0: 맞습니다.
1: 커지니까요. 특히 고위험 공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좀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0: 네.
1: 예, 어떻게 보세요?
0: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기존에 고위험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PSM, 우리말로 하게 되면 공정안전관리제도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 네.
0: 고위험 사업장에서 별도의 관리 체계들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확인하는 제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여전히 좀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갖고 있는 위험 사업장들의 리스트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들을 AI의 도움을
1: 아하,
0: 받아서요.
1: 네.
0: 추렸습니다.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되는 위험 사업장을 추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규제 기관, 감독 기관이긴 한데요. 또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고 있는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1: 네.
0: 기술적 지원 기관인 거기서도 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또 위험 사업장을 추린 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합해서 실제로 위험이 드러나거나 위험이 예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점검 활동을 하고 지금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1: 아하, 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추진 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0: 지금
1: 시작했나요?
0: 일단 자체 점검, 저희들이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에는 전부 다 자체 점검표를 나눠줍니다.
1: 예.
0: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문제를 좀 점검을 해봐라라는 것부터 출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준이 좀 낮거나 혹은 또 회신이 오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의 리스트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리스트가 겹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위험할 거
1: 아,
0: 아닙니까?
1: 예.
0: 그런 데들은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추려내긴 하지만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결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점검 이후에 자체 점검 이후에 감독을 실제로 나갈 것이고요. 감독과 점검을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히나 여기는 좀더 관리가 필요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이제 산업 현장 또 약간 위험한 산업 현장일수록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0: 맞습니다.
1: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면 참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언어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안전 교육에 대한 이해도 좀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0: 그렇습니다.
1: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0: 네, 첫 번째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가 갖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하청 노동자, 또 고령 노동자, 지금은 이주 노동자 이렇게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사업장, 위험사업장의 안전수준 전반을 높여서 그 효과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 장벽, 네. 문화적 장벽 그런 장벽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한 가지가 실제로 모국어를 쓸 수 있는 안전 리더, 외국인 안전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게 전년도에 한 100명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호평도 있고 효과가 있어서요. 원래는 그 숫자를 훨씬 늘려가지고 200명 넘게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선발해서 현장에서 좀 안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장벽들이나 언어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산재 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사망사고 발생했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일정하게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방식 이런 다각도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산업 현장 가보면 그 문구 같은 게 굉장히 눈에 확 잘 보이는 게 적혀 있고 현장에도 있고 뭐 입으신 옷에도 맞습니다. 인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전엔 이런 게 적혀 있었대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일단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전달되는 것들은 대단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강력한 메시지.
1: 굉장히 강력하죠.
0: 네,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것들 인식을 주고 싶어서 출발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단계는 무엇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협적이기로 보이지만 문제들을 각인시켜놓고 그다음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도 그것도 아주 단순 명리한 편으로 찾아가 보시고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또 기타의 산업에서도 떨어짐 추락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단순한 조치만으로 해도 예방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략하고 단순한 메시지로 강력하게 현장의 노동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 떨어지면 죽습니다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에 하게 되는데 네. 이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는 그러면 안전대를 걸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그렇죠.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0: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네.
1: 아니 김영훈 장관님 명함에도 같은 문구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장관님이 아이디어십니다. 장관님이 네. 네, 그리고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와도 큰 플래카드로 그렇게 네, 걸어놓고 있습니다.
1: 네. 뭐 대통령 것에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요.
0: 네네.
1: 자 이제 경영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처벌 완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도 생각해야 되고. 근로자의 생명보호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0: 사실은 처벌 완화라고 표현되지만 기업에서도 그냥 무작정 처벌을 뭐 완화 이런 요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의 규제 방식이 너무 단선적이거나 오래된 규제의 방식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규제를 좀 합리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정책도 열심히 펼쳤을 때 그것들로 얻어지는 또 효과들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평가들은 좀 낮은 채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건대 첫 번째로는 예견되는 위협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날지 예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치를 하는 것들 엄중 처벌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엄중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온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의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대처벌법 양형 기준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오래되거나 낡은 방식의 규제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기업들이 좀 자율적으로 좀 선진적인 제도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도 좀 열어놓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라든가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거나 일정한 정도의 수긍이 어려운 정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벌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혹은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똑같이 받게 되지만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입에 탁 붙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장관님한테 전해드리고 했었는데요. 맛없는 당근하고 안 아픈 채찍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근도 맛있어야 되고 채찍은 또 아파야 되겠다. 이런 양면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에 산업안전정책 기조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올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산업재해 감축 목표 끝으로 30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수치로 드러나는 목표보다는요. 바뀔 수 있다. 산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가능성들을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제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약 한번 가실까요?
0: 수치는 네. 이미 대통령님께서 네.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 저는 수치보다는 확인되는 가능성들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참기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다시 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5: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노조가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요구한 답변 시한을 앞두고 경영진 회의를 열어 호황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회장은 분기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호황을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으로 대내외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 임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경영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며 8,000선대를 돌파해 현재 8,000대 초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1% 이상 오르며 1,199만 4천원대를 기록하는 등 2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했지만 29만 5,500원을 기록하며 3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동행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으며 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며 미국이 막은 게 아니라 이란이 막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막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푼 전략 비축유의 약 40%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방출된 비축유 3,130만 배럴 가운데 약 1,300만 배럴이 유럽 등 해외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수출 비중이 1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난이 심각해지자 해외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의 비축유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자관계 안정이 논의된 데 이어 리창 중국 총리는 미국 재계 사절단에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두 나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동행한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제라며 마주향해 걷고 앞장서 개혁, 개방,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견을 적절히 관리 통제하고 경제 무역 관계를 잘 지켜야 한다며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는 등 야당복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제주도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설령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모르지만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긴장감을 갖고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면서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선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헬서울이 열린다며 집과 재산을 지켜주는 시장은 오세훈 후보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끔찍하다며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까지 오르고 있고 전월세도 폭등해 강북까지 월세 300만 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료까지 솟구치고 있다면서 대출까지 막힌 서민들은 월급이 월세로 다 나갈 판인데 밤마다 겁박하던 이 대통령은 이제 침묵 모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분별한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 목표는 분명하다며 확실한 승리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고 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펴는 공세가 매우 악의적이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논쟁을 자극적인 성비비로 둔갑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위기관리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고 사실상의 비상사태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8도, 습도는 41%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멋모보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죠. 그러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그의 말에 밖에서 만났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남자의 아내에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남자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말만 믿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급히 그 남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아내 편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패소했고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만 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0: 임영창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들키더라도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으니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1: 예,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 말만 듣고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사연처럼 낭패를 볼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사실 외도를 이 남자분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 남자한테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1: 네,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외도, 즉 부정행위라 함은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즉 사연자분과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만약 불법 행위자 중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께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하여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이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제 지급한 금원의 일정 부분을 그 남자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 남자가 먼저 접근하고 또 이제 연락도 받지 말아라. 합의할 기회도 어떻게 보면 막은 거잖아요. 그 상대 남자가 책임이 더 많다. 이렇게 책임 비율을 더 높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1: 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됩니다.
0: 네, 반반으로요.
1: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라면 50%씩, 세 명이라면 33% 정도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예,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상대의 책임의 범위, 즉 부담 부분이 더 커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연에서는 남자분께서 먼저 사연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하였고, 이후 아내분과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셔서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 또는 70%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아내분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신다면 그 남자에게는 6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렇네요.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600만 원, 700만 원 청구하려면 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잠적했어요. 그 잠적한 상대 남자의 주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 예, 만약 그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은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뒤그 남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알수 있다는
1: 네,
0: 거죠.
1: 그렇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지만 전화번호를 안다면은 해당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하여 그 남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런 방식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 남자가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 진행이 될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1: 네, 해당 주소로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실패한다면은 법원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등에 방문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특별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고도 특별 송달마저 실패한다면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공시송달이요.
1: 예, 공시 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상대는 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가 제소 사실을 몰라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재판 진행을 됐을 때 이제 무시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외도는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불법 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인 행위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60% 정도로 70% 뭐 이렇게 더 큰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정기 받는 산으로 입소문난 관악산, 젊은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상 인근 웅덩이에 라면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개된 사진에는 웅덩이 물이 라면 국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휴지와 포장지 같은 쓰레기도 함께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시민은 전기를 받으러 와서 산을 망치고 간 셈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산 정상 연주대 근처 바위 웅덩이는 비가 오면 생태 연못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산림보호법 위반입니다.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물 좀 버린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염분이 가득한 국물은 산 토양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금천구와 관악구 등 관련 지자체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상 인근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지된 곳이 많고 남은 국물을 처리할 시설이 산 정상에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와 음식물은 반드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등산 매너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봄바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7월 하순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웃돌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 차단하고 시설물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향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지나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월드컵대교 지나 가양대교 사이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외곽 쪽도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지금 금천 나들목 쪽으로 고척교부터 금천교 일대까지는 양방향이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코스피가 하락세지만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해서 사상 처음으로 8,000을 돌파했습니다. 7,000 돌파 7거래일 만에 놀라운 기록을 세운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코스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대기록을 세웠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5: 현재 코스피는 7,600선과 7,7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내린 7,951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로 장 초반 반짝 상승했습니다. 9시 14분쯤엔 사상 처음으로 8,000을 돌파했습니다. 7,000 돌파 후 7거래일 만에 8,000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에 8,000 돌파가 멀어지는가 했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개인은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딜링룸에선 관계자들이 코스피 8,000 돌파를 축하하는 기념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모두 하락

0: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잠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는 4% 이상 급등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0: 현재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올라 1490원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7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은 배럴당 102달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선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 밑까지 갔는데 외환시장에선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 등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에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종 기자, 이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협상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 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노조에 공문을 보내 성과급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조정에서 기존 초과익 성과급 제도의 재원을 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20%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해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하자고 노조에 거듭 제안했는데요. 앞서 노조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성과급 투명화와 제도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추가 협상에 나서는 대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8일 동안의 파업이 끝나는 다음 달 7일 이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업 전 추가 대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의 갈등이 법적인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죠?
2: 네, 완제품 사업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 노조를 상대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데 따른 반발입니다. 초기업 노조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섭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공통재원 마련 요구를 담은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완제품 사업부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연대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던 완제품 사업부 중심의 동행 노조 역시 초기업 노조에 공문을 보내 교섭 과정이 공유되지 않았다며 실무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1: 삼성전자는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을 했죠?
2: 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대비해 반도체 생산량을 조정할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특성상 인력 공백에 대비해 생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공정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직접 피해만 30조 원 안팎, 간접적 피해를 포함하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노사의 자율 대화를 촉구해왔던 정부도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와 일상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30일 동안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저녁 SNS에 어떤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빅딜은 나오지 않은 채 끝이 났습니다.
1: 잠시 후에 두 정상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죠. 중난하이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문성모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3: 어서
2: 안녕하세요.
3: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과연 이번 만남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4: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5: 국제 정세는 변란으로 뒤엉키고 세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미 양국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지, 전지구적 도전과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5: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의 업적, 시진핑 주석의 성취는 그야말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 훌륭한 사절단을 대표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기업가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이번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멋진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환상적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내 친구 시진핑 주석의 성대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중미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입니다. 잘 다뤄야 하고요. 결코 망쳐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0: 네, 세계의 담판. 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꺼낼 것인가?
2: 네.
0: 면전에서 꺼냈어요?
2: 당연하죠.
0: 기선 잡기입니까?
2: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5: 문성모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2: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지금 뭐 경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시 주석의 위대한 리더십, 다시 말하면 지금 3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4선, 5선으로 가려면 그러면 어쨌든 중국을 통일시키고 그 위대한 통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시 주석에게 가장 이 걸림돌이 사실 대만 문제거든요. 대만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대만을 지금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그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0: 예.
2: 좀 상당히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 주석은 뭐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0: 예.
2: 있죠. 그래서 대만 문제 관리를 잘 못하면은 뭐 충돌이 일어난다. 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투키데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런 거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중국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부정적인 얘기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인다. 기대가 되고 시 주석과 그동안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었어도 우리는 늘 먼저 전화하고 전화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양 정상의 그 표현의 비교가 나타나고 그게 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얘기한 것이고
0: 예.
2: 우위에서
0: 예.
2: 시 주석은 상당히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견제, 봉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방어하고 그걸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
0: 예.
2: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보통 회담할 때요. 양 정상의 모두 회담은 서로 사전에 모르고 있죠?
2: 아, 모른다고요?
0: 그러니까 사전에 공유가 안 되죠?
2: 아, 그 발언문,
0: 예, 예,
2: 발언문이요?
0: 발언문이요. 예.
2: 그 발언문이 이제 제가 그 북한과 회담을 뭐 많이 해봤는데
0: 예.
2: 남북 회담에서는 대체로 발언문을 사전에 교환합니다.
0: 그렇군요.
2: 예, 이게 사전에
0: 예.
2: 교환을 해서 근데 뭐 상대방 발언문 이거 고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는 안 하죠.

0: 그렇죠.
1: 교환은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 발언문을 사전 교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 서로 분위기는 읽고 들어갔다.
1: 그럼요, 그럼요. 예. 이건 이제 결국 기조 그 모두 발언뿐만이 아니라 실제 회담에서 할 그 발언문.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타이완 그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자가 물어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좀 침묵을 지켰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타이완 정책의 기조가 어떤 변화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무기 뭐 수출 중단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선택지에 놓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3: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의 정책이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과 정책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정은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의 입장에서 특히 뭐 중국몽의 완성 이렇게 하잖아요. 시 주석이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을 통일해서 위대한 중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중화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고 최종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레드라인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중국은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국가들한테 첫 번째 하는 요구가 대만과의 단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단교했고, 우리도 단교했죠. 일본도 단교했고. 그런데 이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 타이완이라는 섬이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 미국이 볼 때 이 서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이나 이런 게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미일 동맹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대만 관계법은 그게 1979년 4월 10일입니다. 이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보면 무기나 이런 거를 수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중국이 계속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방어용 무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팔기 시작했고 지금 급기야는 하이마스 미사일이 지금 대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뭐 100조가 넘는 그런 돈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지금 무기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만도 여소야대 국회고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안이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교두보를 삼아서 대만을 지원해 주는 게 미국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발언 중에 보면 새로운 시대라는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미중 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세요?
3: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전체적인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경제 무역을 강조하는데 시 주석은 더 큰 미중 새로운 시대 오히려 그건 그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0: 그게 모두 발언 첫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3: 그러니까 마가하고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의 부흥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병립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특별히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신형 대국 관계는 원래 예전에 중국 미국과 소련 간의 대국 관계는 경쟁하는 대국 관계였다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해보죠. 이거는 시진핑 지금 현재 국가주석이 국가부주석이던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니네가 무슨 대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 우리가 새롭게 국제관계를 끌고 가야겠다. 그래서 19차 당대회 2017년에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형 대국관계를 새로 갖고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나도 컸다. 중국의 근육이 많이 생겼다.
0: 그러니까 9년 전 내가 아니다.
3: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마가와 중화의 부흥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가는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 누가 우리를 끌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0: 미중이 같은 레벨에서
1: 예.
0: 움직여보자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좀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국이 막 패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제 기류해야 되고 실질적인 거 대두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1: 예.
0: 그 왜소해진 막 이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뭐 중국도 잘 알고 있죠. 미국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1: 예.
0: 그래서 새롭게 그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가보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1: 어쨌든
0: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9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그때의 중국과 지금은 다르다. 9년 전에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는 게 9년 전의 에피소드를 잠시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2017년으로 가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선이 가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시진핑 주석이 눈치를 살짝 보는 것처럼 하더니 손을 이렇게 빼거든요. 저게 뭐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한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주목했던 하나의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 그렇죠. 사실은 뭐 저거나 뭐 어떻게 보면 시속이 날씨가 저렇게 이제 코트를 입고 있는 거 보면 11월이었으니까요.
1: 예.
2: 날씨가 약간 쌀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 손 넣는 게또 시주석이 어떤 습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손님을 맞고 손님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결례라는 판단이 아마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빼는 게 예의에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또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 해석하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1: 지금도 뭐 손은 뭐뺄 수는 있는 거니까.
2: 그럼요. 9년 전에 중국보다 지금이 훨씬 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과 그때보다 더 대등하게 할수 있다. 시 주석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로 가치와 목표와 중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은 상당히 그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 더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내세운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동안의 미중 관계가 상당히 잘못된 관계였다. 다시 말하면 일방주의적인 관계였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중국이 잘 살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력을 키워서 그 힘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하고 소련을 넘어뜨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국이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좀 민주적이고 자유화된 중국이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 주석이 지금 중점을 두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머니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그것과 연관돼서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어제 만찬장에서의 어떤 한 장면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원래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와인 한 잔을 입에 대면서 한 모금 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마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1: 아니, 지금
3: 저렇게
1: 제 영상 보니까 확실히 마셨, 한 모금 마신 것 같아요.
3: 네, 한번 삼키는 듯한 모습을 좀
0: 당연히
3: 보여줬는데.
0: 그렇죠. 저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술을 전혀 입에 안 대는 사람들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 존중 차원에서 한 모금은 할
1: 근데
0: 수 있는 거니까.
1: 다른 때는 안 마셨거든요.
0: 네, 물론 이제 평생 뭐 입에 안 대고 콜라만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무슨 뭐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기가 중국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괜히 그 새로운 어떤 갈등 요소나 이런 가십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한 모금 정도는 했다. 그거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뭐 아까 손 넣는 것도 그렇지만 네. 과하게 해석을 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악수하는 것도 시 주석이 먼저 손을 꺼내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밑으로 들어왔어요. 악수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같이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아래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주석 손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보면 이런 것도 그렇게 상대방의 그 세계 양강의 지도자로서 상대방을 나름대로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지금 막 현장에서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뒤면 12시 반쯤 중국판 청와대로 불리죠. 중난하이에서 만나 환송을 겸한 업무 오찬을 이어가는데 지금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차량 안에 정확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행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금 중난하이로 들어가고 있는 화면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3: 이 중난하이라는 곳이 사실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난하이가 열리는 것도 사실 일본 회담에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4: 그럼요. 이 모든 그 행사에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의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난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중앙위원회.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체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시 주석은 국가의 대표인, 소위 말하는 대통령격인 주석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니까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를 함께 맡고 있거든요. 중난하이가 우리말로 청와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중국 황제의 정원이 있는 곳이고 상당히 넓어서 그쪽에 이제 웬만한 부처들이 다 저기 있고 종합청사 같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중난하이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국의 가장 깊숙한 곳, 이것도 내가 대통령에게 열어준다. 이게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정말 중국과 꽉 막혔던 전쟁을 한번 치렀던 미중 아닙니까? 네네. 이때 다시 화해를 했고 그것이 수교로 연결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이런 장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초청을 해서 여기서 실무 오찬을 하고 회담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상징성과 또 여기가 외부 인원들을 많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경호는 뭐 최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한 장소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미중 수교의 뭐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상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0: 당연히 그 닉슨 대통령이 왔을 때 마오쩌둥이 그 당시 뭐 중국 최고 지도자니까요. 자신의 서재로 초청을 해서 소위 대탕트의 미중 간의 대탕트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 의해서 주도됐던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라는 게 우리가 국제주의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편이 되고 동맹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고 가는 이게 전후 한 80년간 이어져 온 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바이든도 그거를 애를 썼지만 그 물꼬를 막지 못하고 결국은 이기에 와서 그런 게 일종의 와해되는 분위기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질서가 와해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서를 뭔가 새로운 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온 게 뭐 미중 간의 신냉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아니면 뭐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일단 경제적으로부터 그런 새로운 태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갈등보다는 같이 가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보다 양자 간에 뭐 경제, 무역, 관세 뭐 이런 얘기들을 더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런 새로운 대당트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 방향성 이런 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24일 날 또 미국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좀 워싱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G20 회의가 마이애미에서 또 열립니다.
1: 예.
0: 그리고 선전에서 APEC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서둘러서 막 사인하고 그럴 예. 일이 전혀 없다. 끌고 가는 흐름. 저는 그렇게 장기전 흐름으로 봅니다.
1: 하나의 디딤돌을 얻는 네.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지사나의 일본 총리 오는 19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가동되는 셈인데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이제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 외교가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일정 등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중랑 하이로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환송을 겸한 이제 오찬을 하게 되는데 네. 궁금한 게 보통 양국 정상 만나면 이렇게 공동 성명도 읽고 그러잖아요.
5: 네, 그렇습니다.
1: 공동 성명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4: 사실 공동 성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예.
4: 공동 성명은 어떻게 보면 양측의 합의문과 비슷한 거예요.
1: 예.
4: 공동 성명문이 합의가 되면 그 성명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장관 회담,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하면 반드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공동 성명이 나옵니다. 근데요, 공동 성명이요, 매달 동안 준비합니다. 굉장히 그 성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 뭐 어떻게 보면 상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나라 아닙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안마다 서로 입장이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공동 스테이트먼트, 공동 성명을 만든 데는 자체가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알맹이도 없는 거 그냥 매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동 성명 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 발표합니다.
1: 예.
4: 각자. 중국은
1: 각자요?
4: 중국대로.
1: 그럼 서로 다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4: 할 수 있죠.
1: 예.
4: 서로 유리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1: 예.
4: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공동 언론 발표문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건 공동 성명. 그다음 또 더 강한 건 공동 합의문.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미 간에 정상 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1: 예.
4: 아마 몇 가지 이제 MOU 같은 것들은 맺은 것 같고 그래서 업무찬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이 SNS를 좋아하니까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좀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에 따라간 또 이번에 여러 기업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4: 네네.
3: 그 기업인들의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중에
4: 네.
3: 이제 일론 머스크가
4: 네.
3: 마치 저희가 뭐 시쳇말로 놀러 온 듯한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4: 그랬어요.
3: 네.
4: 그러니까 아들도 데려가고 6살짜리 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일론 머스크라는 그 독특한 위치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갈 때도 무등 태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3: 네.
4: 이번에 또 중국 방문한데도 아들을 데려가고 이런 모습인데 실제 보면
1: 지금은
4: 그 인민대화당
1: 뭐 관광객처럼 앞에서 사진 찍고
4: 예,
1: 있는
4: 네. 그러니까요.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아마 네.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와서 저렇게 사진 찍기 쉽지 않을 거예요.
1: 네.
4: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단, 대통령과 함께 오는 정상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저기 본인이 찍은 내용들은 아마 본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1: 아들과 있는 모습도.
4: 그렇죠. 너무 귀엽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업인들을 대거, 이 기업인들의 그 자산 가치만 해도 전 세계적이고요. 그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시 주석을 굉장히 최고의 지도자라고 해놓고 자기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최고의 지도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0: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점은 미국의 경제, 일그러졌던 미중 관계, 경제 관계를 바로잡는 데더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미중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해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는 중국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관련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2: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3: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2: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 개방을 원하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장비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이고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3: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2: 시진핑 주석과 펑 리안만 위안 여사를 9월 24일 백악관에 공식 초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돕고 전 세계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 전에 중국 도움 받아서 종전도 하고 시진핑 주석 답방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이란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4: 뭐 신빙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1: 예.
4: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월 30일 날 먼저 가기로 했다가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연기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연기를 했던 이유는 이걸 잘 마무리하고 중국을 가야 중동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판으로 만들고 또 그 에너지 구조, 에너지 질서도 미국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을 가야
1: 예.
4: 중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러니까 소위 협상 레버리지가 훨씬 높아지는데
1: 그렇죠.
4: 이걸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본인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분명하게 그 말을 합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가 주도하고 내가 주도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에서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겼고 이런데 중국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이러고 이제
1: 예.
4: 중국에게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죠. 만약에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중국이 타이완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응하는 얘기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0: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애초부터 그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동의 평화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나서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봐서 이거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줘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를 또 전략적으로 계산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애초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좀 과하게 한 그런 면이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국제 수로로서 그거는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간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2: 외신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 주석이 계속해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네. 이것만 보면 중국은 이란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들려요.
3: 당연하죠. 뭐 시 주석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이미 서로 포괄 전략 동반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20여 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뭐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과정이 이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란의 복구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 이란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상당히 테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고 했지만 네네. 그러나 그 뒷문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본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40%가 넘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진핑 주석이 그랬어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대국들이 올바른 길로 간다. 저는 그 시 주석이 이번에 모처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하지, 핵 보유를,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반대한다. 예. 라고 하는 거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그 통행료 징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시 주석이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모호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네. 좀 이란 쪽에서는 고립감을 좀 느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아마 이란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중 전에 답을 보냈잖아요. 답을 보고 쓰레기 같다. 뭐 심지어는 좀 예. 멍청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얘기 그렇게 답을 보내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가능성은 1%밖에 안 되고 군사작전 가능성을 높이자 아마 이란 그 내부에서 상당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얼른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중국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 그럼 아, 괜찮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 핵 관련된 그 협상 과정,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말한 거하고 이게 언행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전 그걸 좀 주목하고 싶어요.
2: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9월에 백악관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0: 뭐 당연히 원래 그 계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란 전쟁이 없었으면 원래 작년 10월에 우리 그 경제 APEC 계기에 회담을 하면서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유예하는 걸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란 요인이 없었으면 3월 달에 방문을 해서 저게 1년 유예가 아니고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든가 이걸 좀 제도화, 그 제도화하는 게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만드는 그래서 규범화하는 시스템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란전이 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는 그걸 마무리하고 이 9월 말 10월 초에 중간선거가 11월 3일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때쯤 시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주재하는 이 시스템에 하에서 국제사회가 안정을 찾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이거를 마냥 안 하고 있으면 미국의 동무대, 특히

0: 이어뭐 내가 초청했는데 안 오고 그리고 사실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마침 유엔 아마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그간 계기에 전후해서 워싱턴을 방문을 하면
1: 예.
0: 뭐 속이 보인다는 것보다도 외교라는 게 원래 자국 이게 극대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또 시진핑 카드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겠지요.
1: 네, 역사적인 중난 하위에서 오늘 마지막 일정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1: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부활 공천에 이어서 네거티브와 남탓을 이어간다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함량 미달 후보들을 퇴출해야 한다며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 등을 꼬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네,
1: 지방선거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2: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울릉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제주를 방문해 또 섬심을 공략했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현장 중앙선대위를 열고 대야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건데요. 정 대표는 엉뚱하게 공소취소 저지선대위를 꾸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에 이어 선거운동마저 네거티브 남탓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책 비전 인물, 소통 양심도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비판하며 이런 모습이 우리 선거에 유리할지 몰라도 원하지는 않는다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민주당이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 장동혁 대표를 원톱으로 꾸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를 비판한 데 이어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헬서울이 열린다며 집과 재산을 지켜주는 시장은 오세훈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1억 2천만 원이라고 실수한 부산북과 파정우 후보부터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까지 민주당 주요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찍어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5: 깨진 바가지는 어디 가나 세기 마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2: 다만 기존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만 회의에 참석한 점이 의문을 샀는데요.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다른 최고위원들은 직접 지역을 찾는 일종의 이원화 전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0: 네, 이제 뭐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단일화 여부도 상당히 관심인데 각 지역 움직임 어떻습니까?
2: 네, 후보 단일화 효과를 최대로 누리는 골든타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17일까지 단일화하면 후보 기표란엔 사퇴가 표시되는데요. 주요 지역 중 가장 먼저 단일화 윤곽이 드러난 건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뛰는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오전 양당 사무총장은 단일화 방침을 발표했고 후보들도 잠시 뒤 울산에서 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으로 한 명 후보를 정한다는 설명인데요. 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화가 이뤄진 만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게 양보하면 한 후보의 복당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 차원에선 단일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고 한 후보 역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다자구도 혼전 양상입니다. 정통성 경쟁이 붙은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단일화는 진척이 없는데요.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평택을

0: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국 후보는 단일화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다만 친노 친문 핵심으로 알려진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이 조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범여권 내 묘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국민의힘 유이동,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움직임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2: 지난해 12월 기소되고 약 넉 달 반 만인데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3: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2: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결심 공판 오전에 진행이 됐죠?
3: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도 출석을 했는데 오전에는 디올 가방을 줬다고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특검 측의 증인신문 절차만 이뤄졌습니다. 오후에 특검팀 구형과 김 씨 측 최종 변론 그리고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 또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이던 2022년 3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이 공직이나 공천 인사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는 이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귀금속을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선 이우한 화백의 고가 그림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시계와 디올 가방 등을 포함하면 수수 가액만 3억 원에 달하는 거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1: 주요 쟁점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3: 네, 김 씨 측은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가 관계는 부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그동안 임해왔는데요. 이 당선 축하 선물이라거나 또 이 사교적 선물이란 주장 등을 펼쳤는데 이 특히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림 청탁 관련 이 김 전 검사 2심,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점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김건희 씨 측이 받았고 또 그림도 위작이 아닌 진품이라 본 것이 김 씨 형량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특검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다른 피고인들은 앞서 구형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봉관 회장에는 징역 1년, 또 이 고가 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 사업가 서성빈 씨에겐 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3: 글레오?
1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7: 제가 들어드릴게요.
18: 여기 앉으세요.
1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권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해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볕이 무척 강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필수고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9도, 대구 27.4도, 전주 29.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3, 4,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기흥 동탄 나들목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 구간 4km 정도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대부분 작업 중인 곳이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 분기점 구간 월계 1교까지 2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마포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은 이제 지난 일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의 5월은 여전히 1980년에 멈춰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자리, 친구의 손을 놓아버린 골목, 숨을 죽이고 서 있던 담벼락.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작가는 그 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너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금요일은요 좋은 책 문학 작품 한 편 최민석 작가와 읽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데요. 자, 우리를 가르쳐 주신 고마운 스승님은 많습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시대를 먼저 살아갔던 훌륭했던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전해드릴 겁니다.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 이제 헌법에도 놓자 이렇게 논의가 될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민주화운동의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의 열망을 갖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군인의 총칼에 희생당합니다. 학살당합니다. 그 열흘과 그 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년이 온다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도 이 작품이 거론될 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도 광주에서 태어났죠. 연세대학교 국문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많은 시간들을 또 대학 시절들을 거치면서 광주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한강 작가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꼈다. 23개 언어로 번역됐고요.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자, AI 진행자 에어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 많이 알고 있는 일, 잊을 수 없는 일을 떠올리는 것, 회상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I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들어보죠.
1: 잊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저절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기억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찾아오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마음, 가닿지 못한 슬픔. 어쩌면 우리가 5월마다 다시 그 이름들을 부르는 건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호명되지 못한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한강 작가는 그 머물러 있던 이름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었습니다. 동호, 정대, 은숙, 진수, 선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문학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 미처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을.
0: 네,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당장 위태로운 순간에 널 잊지 않을게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가슴 깊은 일일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기를 앞두고 있는 5월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잘 풀어드릴게요. 네, 금요일을 사랑하는 이유, 여유롭게 책 한 권 읽으면서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5.18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와 시대에서 생각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픈 비극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날들이었죠. 오늘은 독서 셰르파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네. 나마스테.
2: 네.
0: 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말 전 세계의 유명한 문호들 또 이 아주 유명한 작가들의 유명한 작품들 많이 다뤘는데 이분도 사실은 그 반열에 있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오늘 다룰 겁니다. 일단 작가 소개를요 인공지능 에어에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 한강은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아버지가 소설가 한승원 선생이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문장 속에서 자랐고 1993년 시인으로 이듬해엔 소설가로 등단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식물학 책에서 사람이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구절을 읽다가 오래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고 거기서 채식주의자의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광주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5.18 당시 희생된 이웃들의 기억이 훗날 소년이 온다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폭력과 욕망, 그리고 한 여성의 내면을 시적인 문장으로 엮어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았고 전 세계 30여 개 국어로 번역되며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강은 이후에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꾸준히 탐구해왔고 2024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0: 예, 워낙에 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에어의 설명대로 일단 소년이 온다는 말씀드리고 예고드린 대로 5.18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보죠.
2: 네,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윤이라는 인물이 5.18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0: 네.
2: 그런데 이거는 추리소설처럼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다 읽고 나야 이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0: 네.
2: 이 소설은 일단은 그 독립적인 이야기가 6개로 나눠져 있어요.
0: 네.
2: 거기에 한 챕터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아껴서 아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2장에서 저장, 저장에서 그 다음 장 넘어갈 때요. 그 앞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조도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1장부터 살펴볼게요.
2: 네. 1장의 제목은 어린 새입니다. 때는 1980년 5월 21일 중학교 3학년생인 동호는 친구인 정대를 잃어버렸습니다.
0: 정대라는 이름의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친구죠?
2: 정대는 누나 정미와 함께 동호의 집 쪽방에 새들어 사는 또래 친구입니다.
0: 네.
2: 그런 정대를 찾기 위해서 동호는 상무관으로 갑니다.
0: 상무관이라고 하면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특별한 곳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상무관은 이날의 항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보관된 곳입니다.
0: 이게 그냥 사고도 아니고 처참하게 총칼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인데 상황이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2: 네. 상무관에 가보니까 시신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가 지독합니다. 그곳에는 이런 악취를 풍기는 신원불명의 시신이 총 83구가 있습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당장은 숫자가 다르죠? 83구요?
2: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신은 계속 실려옵니다.
0: 예.
2: 그리고 동호는 그곳에서 시신 수습과 유족 응대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3명을 만나게 됩니다.
0: 네. 작품 읽어보신 분은 촛불을 켜두고 그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기억날 겁니다. 어떤 3명입니까? 만난 분들.
2: 네. 한 명은 김은숙인데요. 광주에 있는 수피아 요고 3학년입니다.
0: 네.
2: 수피아 요고는 실제로 있는 학교죠.
0: 그렇죠.
2: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선주 누나. 선주 누나는 충장로에 있는 양장점의 미싱사입니다.
0: 네.
2: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진수영.
0: 네.
2: 이 진수영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교령 때문에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0: 시대가 그랬습니다. 대학교에 학생들 들어가지 마, 모이지 마 이렇게 억압하던 시절이었죠. 한 명씩 한 명씩 이 김은숙, 그다음에 양장점 미싱사로 일하고 있는 선주 누나, 진수형 소개한 걸 보면 이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 네. 1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3장에 가면 이들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네.
2: 아무튼 지금 우리는 1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이 누나와 형들이 친구를 찾으려면 적십자 병원에 가봐라
0: 네.
2: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호는 한사코 가지 않습니다.
0: 병원에 가면은 뭐 아이들이나 부상자 혹은 사람 찾으러 모여들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갑니까?
2: 동호는 이 친구인 정대를 찾기 위해서 자꾸 구청과 상무관처럼 시체들이 안치된 곳에만 갑니다.

0: 사실 동호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죽은 정대를 찾기 위해서 상무관으로 간 거네요.
0: 네. 동호는 정대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1: 네.
0: 그 이유는 광장에서 군인들이 쏜 총성이 울렸을 때 아수라장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고 그때 동호는 정대를 뒤로 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무차별 사격이 행해졌을 때 동호는 전자제품점 옆 담벼락에 숨을 죽인 채 아저씨 셋과 함께 붙어 서 있었습니다.
1: 네.
0: 이때 숨소리도 죽인 채 어떤 아저씨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주면서
1: 예.
0: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여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동호는 친구 정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1: 예.
0: 그리고 무엇보다도
1: 네네.
0: 동호가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의 일장은 끝이 납니다.
1: 결국 정대를 두고 왔고 본인은 살아남았고 정대는 죽었다. 이게 사실은 5.18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대의 마음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일장이 끝이 납니다. 트라우마 같은 상처와 함께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장은
0: 네.
1: 어떻게 됩니까?
0: 이 장의 제목은 검은 숨입니다.
1: 네.
0: 이번에는 정대가 주인공이에요.
1: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군요.
0: 네네. 그런데 정대의 몸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열십자로 포개어져서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1: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정대의 입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말 죽어 있었던 건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에서 동호가 정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1: 왜못 찾은 겁니까?
0: 그건 바로 정대의 시신을 군인들이 군용 트럭에 던져서
1: 네.
0: 은밀한 공터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1: 네네.
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대의 몸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열십자로 포개져 있습니다.
1: 네.
0: 그곳에서 정대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와 자신과 함께 죽어나간 사람들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즉, 죽은 정대의 혼령이 서술자인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대는 군인들이 자신의 시신 위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에 그걸 불태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소설은 또 3장으로 넘어갑니다.
1: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줄거리를 다 읽은 뒤에 또 의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3장 제목은 뭡니까?
0: 제목은 일곱 개의 뺨입니다. 이 챕터는 남산에서 시작을 해요.
1: 남산 그러면 그 시절에 야, 너 남산 끌려간다. 이런 말 하던 그 남산이잖아요.
0: 그렇죠. 남산의 치조실에서 한 편집자가 뺨을 맞고 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일곱 대까지 맞죠.
1: 네.
0: 이때 이제 정보부 직원은 이 편집자한테 뺨을 때리면서
1: 예.
0: 번역자의 행방을 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편집자는 일단은 풀려나죠.
1: 예.
0: 그리고 하루에 뺨한 대씩 읽기로 합니다.
1: 맞은 뺨을 잊어버리는 건가요?
0: 네. 하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자꾸 과거의 일이 떠오릅니다.
1: 자, 중앙정보부였다가 안기부였다가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 편집자, 뺨 맞은 분 누군가요?
0: 이 편집자는 바로 5년 전에 광주 상무관에 있었던 김은숙입니다.
1: 우리 처음 1장에 나왔던 주인공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군요.
0: 그렇죠. 그 수피아 요고 3학년 그 학생이 이제 편집자가 된 거죠.
1: 예.
0: 김은숙은 이제 5년 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진수 오빠가 총을 들고 선주 언니 역시 총을 메고 자기는 도망간 그날의 일을요. 그리고 거리에서 동호 역시 총을 맨 것을 본 장면을 떠올립니다.
1: 네.
0: 김은숙은 이렇게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잊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생이 되었지만 결국은 운동권 학생이 되었고, 그러다 학교를 2년 만에 그만두고, 교수 추천으로 편집자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출판사에서 내는 책은 사상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1: 자, 그 시절은 검열과 또 무시무시한 뭐랄까요?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출판사에서 하는 일 때문에 남산으로 끌려온 거네요.
0: 네. 뺨에 멍이 가시지 않은 채 이번에도 검열국에서 검열을 받다가 검은 롤러로 모두 칠해진 원고를 되돌려 봤습니다.
1: 네.
0: 그건 이제 롤러가 칠해졌다는 것은 출판할 수 없다는 뜻이죠.
1: 흔히

0: 흔히 말해서 예전에 신문의 벽돌 뉴스라고 하잖아요. 한 면이 네. 까맣게 지워진 이런 네네. 걸 비슷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네.
1: 그리고 이제 수배자가 번역한 희곡집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이민간 출판사 사장의 친척 이름을 빌려서 출판이 되고요.
0: 네.
1: 마침내 이 희곡집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0: 네.
1: 그리고 이날 사복 형사들이 관람을 와 있습니다.
0: 이야, 그 시절에는 이런 가명 출판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네요.
1: 네. 그리고 이날 은숙은 봅니다.
0: 또 형사들이 관람을 와 있는데 뭘 봅니까?
1: 배우들의 입에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교유를 봐왔기 때문에 외운 문장을요.
0: 예.
1: 그리고 검열국에서 지워진 그 대사를
0: 검게 칠해진 부분의 대사
1: 봅니다.
0: 네.
1: 그 대사는 바로 이겁니다.
0: 네.
1: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0: 아, 먹먹합니다.
1: 네. 그리고 연극을 보다가 환상으로 동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0: 예.
1: 이런 식으로 4장은 진수, 그리고 5장은 선주,
0: 예.
1: 6장은 동호 어머니,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이 논문을 쓴 윤 선생의 이야기로 소설은 진행이 됩니다.
0: 사실 보면 복잡할 것 같잖아요. 장마다의 서술자가 다른 느낌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정말 뭐랄까 약간은 꿈꾸는 듯하는 듯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1: 각 장이 개별적인 이야기로서 하나의 독립성을 가지고 완결이 되죠.
0: 네.
1: 그런데 각 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 다르지만 또 그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은 계속 겹쳐요.
0: 네.
1: 즉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각 장마다 전개가 되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이 전체적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전모가 챕터를 거듭하면서 밝혀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또 동시에 유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역사의 한 사건, 한 인물을 조명해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이 형식을 구상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 뭐 이유를 제가 이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0: 네네.
1: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그 민주화 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연결돼 있고 그래서 다 연대했고 또 모두 동일한 무게로 조명받을 만큼 각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작가가 했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다 한 명씩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다 연대했고 연결되어 네. 있기 때문에 서사도 연결되게끔 구성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분들이 역사의 가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지만 그들을 두고 온 사람,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들여다보게 만드는 한강 작가의 그걸 또 다 연결시키는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여러분들도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하면 좀 그래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모는 각 챕터의 말미에 조금씩 밝혀요. 그러면서 이제 거대 서사를 진행을 하는데
0: 네.
1: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챕터의 중간 부분, 즉 이야기의 몸통에는 작가가 추구하는 굉장히 미학적인 서술들을 곁들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소년의 온다에는 한강 작가 특유의 아주 섬뜩할 만큼 아름다운 서술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은 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발생했던 그 거대한 사건을 좀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되새길 수 있는 거죠.
0: 예.
1: 그리고 또 거기에 의미를 재부여하고 싶은 욕구 또한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역사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5.18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인공 중심의 서술화자가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다 보면 그 시절에 푹 담겨져 있는 느낌도 저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이지만요. 또 형식도 특이하지만 인물을 호명하는 인칭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동호를 그 소년 동호를
0: 네.
1: 계속 너라고 부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너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명을 하는 거예요.

0: 그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친구가 죽어간 이 목격자를 2인칭으로 인격하는데 인격화하는데 이게 뭐냐면 독자로 하여금 이 역사의 현장으로 직접적으로 호명해서
1: 맞아요.
0: 불러들이는 그런 문학적 장치인 거죠.
1: 이게 뭐 여러분 상상을 제가 약간 예를 들어보면요. 약간 최면처럼 너는 지금 문을 열고 있어. 너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도 일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법을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6개의 장에서 사실 첫 장에 나온 정대의 행방, 정확히는 죽은 정대의 시신의 행방. 이 저도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약간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소설이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야기를 알아가는 흥미를 잃어버릴까 봐 작가가 그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그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1: 그렇죠.
0: 그냥 연대기적으로 써버리면 좀 긴장도가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추리소설처럼 구성을 하다 보니까 독자로서는 읽을 때그 덕분에 호기심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작가의 정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소설을 감동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1: 네, 대학 시절에 이 관련된 노래 들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왜 쏘았지, 왜 죽였지, 트럭에 실려 어디 갔지 이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민중가요 중에 그한 장면처럼 등장하는데 그 의혹 밝혀진 희생자 말고 나머지들은 어딘가에서 불태워지거나 숨겨졌다라는 이야기조차도 정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굉장히 좀 궁금증으로 끊임없이 따라가게 만들어내는 힘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한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현미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주제가 잘 구현돼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러니까 주제가 다 연결됩니다. 채식주의자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성에 관한 책이거든요.
1: 예.
0: 그리고 소년의 온다는 권력에 의한 폭력성에 관한 소설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그 소재가 정치가 되었건 뭐 일상이 되었건 간에 인간의 폭력, 시대의 폭력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본인의 그 출신과 생이 말해주듯이 광주는 작가한테 잊을 수 없는 폭력적 문신이자 연구한 주제인 거죠.
1: 와,
0: 그래서
1: 폭력적 문신인데.
0: 원래 폭력을 다루는 작가인데 또 광주가 자신의 생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광주의 폭력은 작가로서 외면하기 힘든 주제였을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직면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써냈다고 해요. 제가 이제
1: 예.
0: 그 아는 편집자를 아는데 작가가 쓸때 너무 힘들게 썼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예.
1: 그랬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전 세계가 인정한 한강 작가. 특히 그녀의 작품이 소년이 온다. 저도 읽으면서 아껴 읽었다는 게 좋고 재밌어서 아껴 읽은 게 아니고요.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최민석 작가님이 공감한 부분이 있나요?
0: 네. 그 소설에서 보면 113쪽에 나오는
1: 네네.
0: 건데 아까 그 진수,
1: 진수형.
0: 예, 진수형. 이 진수가 이제 굉장히 좀 몸이 허약해요. 예, 20살 때,
1: 네.
0: 막 이제 여자들과 소년들을 도청 밖으로 데려다 주고
1: 네.
0: 자기가 다시 도청 안으로 들어와요. 이때 모든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는
1: 네.
0: 유서와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1: 죽을 줄 알았군요,
0: 죽을
1: 다들.
0: 줄 아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훗날에 김진수는 영창에 가서 죽게 되는데,
1: 잡혀가서요.
0: 네.
1: 네.
0: 이때 이제 그 군부가 하루에 한 번씩만 식사를 하게 하면서
1: 예.
0: 꼭 식판을 하나만 줘서 둘이 나눠 먹게 했다는
1: 두
0: 거예요.
1: 사람당 하루에 한 끼를 한 식판에 주는 거네요.
0: 네.
1: 왜요?
0: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하려는 거죠.
1: 아, 악랄하네요.
0: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1: 예.
0: 아무튼 이때 그 김진수와 서로 눈치 보면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도청으로 돌아왔던 김진수를 회상하면서 서술하는 대목입니다.
1: 어린이와 여자들을 밖에 데려다 놓고 돌아온
0: 네.
1: 김진수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0: 김진수의 생각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리라고 예상하면서도 도청 밖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도청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에 몸을 실었던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와, 네.
0: 근데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가난과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간다.
1: 예.
0: 그 인간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울림을 줬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제 가슴에 깊이 남더라고요.
1: 예. 존엄성, 작게 보면 하나의 식판을, 그 배고프고 아픈 시절에 딱 한 끼를 주는 걸 둘이서 먹어라고 할 때 그 두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서로를 존중했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죽을 줄 알면서 돌아왔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도 우리가 존엄을 되새겨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핵심 구절을 뽑으셨는데요.
0: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건 이제 113쪽인데 네. 그 다음 쪽이 이제 114쪽이죠. 그 제가 조금 읽었던 부분과 네네. 이어지는 구절인데
1: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0: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소설의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닌가
1: 주제.
0: 싶어요.
1: 네.
0: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 네.
0: 여기를 조금 읽어볼게요.
1: 네.
0: 아까 그 끌려왔던 그 사람입니다.
1: 네.
0: 김진수와 밥을 나눠 먹었던
1: 김진수의
0: 그
1: 이야기를 전해주던 사람.
0: 네, 증언한 그 사람의 증언입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그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 조금 여운을 더 주고 싶을 만큼 아주 와닿는 내용입니다. 민주화, 민주주의, 정치, 독재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 심장을 울렸던 양심이라는 말. 저는 최민석 작가님이 너무 이 이야기를 아주 받아들이기 쉽게끔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가 많은데 저는 한강 작가님의 이 소년이 온다를 보고는 약간 96년에 나왔던 이제 5월 14일이었죠. 이게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하는데 꽃잎이라는 영화가 좀 느낌이 비슷해요. 굉장히 혼수 상태 같고 엄마의 손을 놓치면 엄마가 죽거든요. 그런 장면도 떠오르는데 뭐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거대한 뭐 민주주의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다움과 존엄성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작품 결국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김은숙 편집자가
1: 네.
0: 연극을 보는 그 장면에서 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그 김은숙 편집자가 배우들의 입모양을 보고 저들이 목소리는 낼 수 없지만
1: 네.
0: 그들의 입모양을 보고 알아차리잖아요.
1: 형사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네. 시퍼렇게
0: 그래서
1: 이제
0: 대사를 못하는 거죠. 형사들이 보기 때문에
1: 네.
0: 대사를 소리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입모양만 보고 그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잖아요.
1: 소리 내지 않은 연극의 대사였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1: 네.
0: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의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전달이 된다.
1: 와.
0: 우리의 진심은 그 뜨거운 열정은 그 예컨대 진실은 소리가 없어도 전달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 그걸 제가 좀 너무 좀 강조를 못하고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1: 대사도 그렇고요.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연기에도 재능이 높으신 최민석 작가님이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큰 울림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곧 이제 오늘이 5월 15일이고요. 5.18이 다가오는데 요 시기 마련해서 특별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작가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독서 셰르파답네요. 어렵고 힘든 주제도 잘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름1 작가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 소리내지 않아도 모두가 그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말들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안 계셨어도 5.18 당시에 광주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두고 등 뒤에 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도 또 그것과 전혀 무관한 지금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거리를 밝히는 촛불이었고 또 응원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과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소년이 온다와 함께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깊이 있게 노벨상의 작가죠. 한강 소설가의 소년이 온다를 여러 장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5.18을 다룬 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소년이 온다는 정말 저는 꽃잎 이 영화와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어디에나 있었다라는 모순적 말로 제 마음과 감상평도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딱 대학교 1학년 시절이네요. 이 시나위의 꽃잎을 들으면서 막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가자.
3: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0: 주소는 수소 1번지.
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0: 평택시.
2: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2: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4: 바로 평택시.
5: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한밤중 10대 여고생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왜 그랬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7: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 왜 여학생이었죠? 계획한 겁니까?
7: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 아닙니다.
8: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7: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 많던 10대 소녀를 살해했다는 말, 허망하다 못해 분노를 참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8: 아, 이 자식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더니 범행 전에 휴대폰을 하나 버렸던데요?
7: 어, 그니까 휴대폰이 두 개였다는 거잖아.
8: 아, 흉기도 미리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7: 범행 이틀 전에 같이 알바하던 여성한테 스토킹으로 신고도 당했다던데.
8: 이번 범행이랑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6: 법적으로 우발살인, 뭐 계획살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같은 살인죄죠. 하지만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인지 이 차이는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7: 야, 야, 그 남자 얼굴 봤음?
9: 우와, 잘생겼다. 훈남이네.
7: 멀쩡하게 생겼지? 아, 외모가 좋네.
6: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잘생겼네, 훈남이다 와 같은 내용이었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욕설이나 비난이 아닌 살인 피의자를 칭찬하고 미화하는 듯한 댓글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6: 변호사님,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에 가던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당시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10: 네, 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피의자는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상해를 입혔고 여고생은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으로 도주하고 흉기 및 차량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끊은 등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세탁하였고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습니다. 약 11시간 뒤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흉기의 사전 준비, 도주 및 증거인멸 정황 등 계획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피해 학생이 응급구조사, 간호사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꿨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 B군인데요. 사실 흉기를 든 성인 남성에게 한밤중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간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오히려 아, 왜 못 구했냐 이런 악성 댓글이 달렸다는데 어떻습니까?
10: 네, 그렇습니다. B군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피의자에게 목과

0: 손등 중상을 입었고 이후 PTSD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도망갔다, 혼자 살았다 등 사실관계와 배치될 수 있는 취지의 비난성 댓글이 확산되어 비군과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비군은 인터뷰에서 그 학생이 살아야 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침울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관할구청에서는 흉기살인 사건과 관련해 A군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 학생이 만약에 뭐 대응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0: 네, 당연합니다. 온라인 댓글이 비군이 도망갔다, 구조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것이 허위이며 비군이 특정되고 공공연히 게시되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 경멸적 표현,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3살, 2002년생이라고 하고요. 근데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뭐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차에 탑승을 하는, 호송차에 탑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는 했는데, 자, 이 피의자가요 계속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같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충동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살인죄 자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죄명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형에서 계획성 여부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인 도주와 증거인멸 등은 핵심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특히 계획적 살인범행은 가중요소로 기능하여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이 차이를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성을 주장하는 것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인 계획성, 준비성, 범행 후의 은폐 행위 등을 줄이려는 방향의 방어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계획 범행인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1: 피의자가 만약 앞으로도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고수를 한다면 법원은 이게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검찰이 계획성을 입증해내려면 어떤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까?
0: 네, 살인의 고의 및 범행 성격은 범행의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 종류, 그 다음에 공격 부위와 반복성,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객관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흉기 두 자루를 사전에 준비한 점, 사전에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점, 그 다음 혈흔을 세탁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의 요소를 CCTV나 포렌식 분석, 구매 내역 조사, 동선 체크 등으로 구조화하여 사전 준비 및 범행 후 은폐를 객관 증거로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한 말로 알려진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했다. 아니,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만 던 여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형사법에 괘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진술,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0: 네, 당연히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동기, 반성 태도는 실무상 양형에서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 가능한 동기가 부재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0: 반성의 정도, 다음 사회적 불안 야기 등과 결합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제 동기는 비난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무작위 살인이기 때문에 비난 동기라고 할 수 있고 비난 동기는 3류형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는 미성년자고 여성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또 가중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죠. 3류형의 비난 동기에 가중 요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인도 붙을 때고 피해자가 진술을 정리하거나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랬다는 말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피의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특정 진술 1회만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재미없어서라는 진술이 이후 불안정해서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범행 전후 행동인 도주와 은폐의 정합성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한 건 아니다. 이 말도 봐야겠습니다.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게 범행 이틀 전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0: 네, 피의자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료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여서 그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 성폭력 고소가 함께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1: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분노가 이 여고생에게 투영됐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수사로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이런 연결성이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0: 네, 만약 거절, 분노 등 특정 사건과 본건 살인이 연결된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행 동기의 평가 및 비난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여성을 상대로 살해 의사와 준비 행위가 구체화되었다면 살인 예비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피해 학생의 친구들, 또래 학생들이 성명문을 내고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 터지고 충격적이었던 건 피의자로 추정된 사진이 퍼진 뒤에 일부에서 잘생겼다, 뭐 외모가 멀쩡하다는 식의 외모 품평이 이루어진 점이거든요. 이렇게 피의자를 칭찬하거나 미워하는 듯한 이런 댓글,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0: 잘생겼네, 훈남이다처럼 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워서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있거나 허위 사실을 섞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 유출, 공개하는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위법 행위인 명예 훼손,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5: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라서 볕이 더 강합니다. 밖에서는 되도록 그늘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외선도 가장 강할 때라서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30.2도, 대구 27.9도, 광주 3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온의 맑은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변 많이 혼잡한데요. 뒤로 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량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미사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당진대전고속도로 서세종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영산진출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여파로 증평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YT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4: 지금은 마지막 행사인 업무 오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중 특파원.
5: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4: 네, 업무 오찬이 열리고 있는 중난하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이죠?
5: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 난 12시 반쯤부터 중국판 청와대라 할 수 있는 중난하이에서 환송을 겸한 업무 오찬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모여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권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청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중난하이에 모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원의 장미들을 가리켜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이라고 말하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공개된 화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접 발언을 했더라고요.
5: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며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해 크레이지 띵,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직접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앞서 중국 외교부가 입장문을 통해 양국이 여러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이란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이란 정세에 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본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며 조금이라도 일찍 해결책을 찾는 게 미국, 이란과 전체 세계에도 이롭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중국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중화권 언론들은 마지막 차담과 오찬에서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포함해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특히 중국이 대두 등 미국 농산물과 가스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고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얻어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지난번 36개 정도 합의를 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두 등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중국 시장이 미국에 전면 개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 신용카드사 비자가 중국에서 배척당했는데 시 주석에게 비자를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고 어쩌면 이 비자 카드에 대한 배척이 풀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길 원하고 통행료 부과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중국이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가 중국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시 주석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몰된 이란 핵물질을 중국이 꺼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사적 목적보다는 홍보를 위해 핵물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사 여구 없이 사업 얘기만 했고 시 주석은 쓸데없는 게임을 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두 정상의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또 10년 뒤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은 G2라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자 위대한 상호 존중의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7: 환상적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내 친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성대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러야 하며 결코 망쳐서는 안 됩니다.
3: 네, 뉴욕 증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6: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기술 금융기업 최고 경영자 30명과 동행하며 경제 속에 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자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방중 수행단에 극적으로 합류하면서 중국 내 H200 칩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4.39% 상승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오히려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켈러 오토버그 보잉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

0: 중에 동행한 가운데 보잉은 중국과 737 맥스 항공기 500대 판매를 협상하고 있었다고 미국 매체인 더 힐은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50대였는데 200대로 수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주문한 보잉 항공기 대수는 39대에 불과한데 이번 거래가 이행되면 중국이 20여 년 만에 미국 항공기를 본격 구매하는 것인데요. 보잉의 중국 시장 복귀 신호탄이 될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과거 중국 정부가 항공기 구매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 또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4: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3: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4: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입니다.
3: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두 정상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란하이에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일정도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중란하이에서 차담을 하고 산책도 함께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 이곳은 과거 황실 정원의 일부였던 곳으로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들어오면서 수백 년 된 고목들을 살펴봤는데 그중 하나는 490년이나 됐습니다. 이 구역에는 1000년이 넘은 나무들도 있죠. 대통령님께서 이 나무들과 중국 장미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이 장미의 씨앗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양국 모두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양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폐쇄된 해협들이 다시 개방되길 바랍니다. 9월 24일경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우리도 이번 환대에 보답할 겁니다. 중국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Later on the line, and we're gonna have you're gonna walk away. Hopefully, very impressed, like I'm very impressed with China.
1: 네, 두 정상의 모습 보셨는데요. 어제는 천단, 네, 황제가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두 정상이 만남을 했는데 오늘은 황실 정원의 일부였던 중란하이에서 이렇게 두 정상이 다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36가지 이상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라고 자신했는데

0: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를 하세요?
1: 글쎄요, 지켜봐야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판타스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0: 네.
1: 정말로 이게 그 원더풀하고 판타스틱한 건지 그걸 어느
2: 민정은
1: 정도
2: 국립외교와
1: 지켜봐야
2: 미주연
1: 되겠는데요.
2: 고부 교수입니다.
1: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무역 통상 부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여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중국이 얼마만큼 호응해줬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어쨌든 이번 그 방중에 어떤 뭐 팀쿡 애플 CEO라든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다음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든 미국의 주요 기업의 CEO들이 다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0: 예.
1: 거의 그래서 한 1위에 30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 계약이라든지 약속을 했다면 그렇다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잉 보도해준 것처럼 보잉 것 항공기 판매라든지 소고기 대두 같은 농산물 에너지 수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선물을 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0: 예.
1: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적인 무역합을 이뤘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이 젠슨 황 CEO가 가가지고 이 정말로 고사양 그 칩인 H200의 판매가 다시 중국의 판매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위한 중국에게 또 다른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돼가지고 또 반도체 어떤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조만간 그 결과가 백악관의 국무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뤘을지는
1: 네.
3: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사실 어제 그 천단공원 두 정상이 갔을 때 저희가 그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좀 받았는데, 오늘 중난하이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풀린 듯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좀 지켜보셨습니까?
4: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0: 네.
2: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4: 천단공원에서의 그
2: 교수입니다.
4: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았다. 특히
3: 예.
4: 트럼프의 표정이 안 좋았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표정 안 좋은 거는 아마 이번 정상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겁니다. 그
0: 네.
4: 정도로 표정 관리를 못하는 트럼프라면은 지금 충분히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아마 상당한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고 천단공원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단공원은 그늘이 없어요. 예, 그리고 딱딱한 바닥으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3: 예.
4: 그래서 아마 뭐 상당히 연세가 많은 뭐 트럼프의 나이에서는 아마 천단공원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바로 직전 전날 저녁에 도착했고 도착하기 전에는 예정에도 없던 알래스카를 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체력에 부치는 모습도 계단을 올라갈 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그거와는 관계없다. 다만 요번에 이제 중남해를 간 거는 좀 다른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금성, 천당공원, 그리고 중남해를 다본 세계적인 지도자는 지금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남해 방문하는 곳은 뭐 트럼프가 먼저 간 데가 아니고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도 방문을 했었고 특히 닉슨은 거기서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라고 볼수 있고요.
0: 네.
4: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게 명청시대 때 저어진 그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명이 망하고 난 다음에 복명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운동을 대만에서 했습니다.
0: 네.
4: 근데 강희제가 그걸 진압을 했고 그 복명운동을 한그 진압을 했다라는 그 점을 요번 대만 문제와 연결해서 사람들은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예.
4: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중국이 척이 망할 때쯤 되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변법 자강운동을 하는데요. 변법 자강운동이 실패한 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뭐 유구하기도 하고
3: 예.
4: 붙임이 상당히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런 역사적인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난하이가 중국판 청와대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 그러니까 중국 권력 핵심 그러한 기관이고
0: 예.
1: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 초청해가지고 안내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중국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만큼 트럼프와의 친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닉슨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어쨌든 미중 관계에 어떤 정립을 해놨지 않았습니까?
0: 예.
1: 1970년대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닉슨

0: 대통령이 공이 있다라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그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 미중 관계, 이제 20세기 뭐 1970년대 미중 관계를 보면 확실히 그 힘의 차이가 워낙 그 현격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적 어려움에 그 지친 중국이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속사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그런 장소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다시 저러한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차담화로 고찬을 한다. 그걸 보면 이제 미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어떤 중국의 바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해 주신 것처럼 방금 뭐 G2 얘기를 다시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G2라는 걸 다시 확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 주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내본다면 여튼 그 곤다나이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는 21세기 어떤 중국의 어떤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중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남아까지 둘러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한 차원 높은 그런 예우를 다한 게 아닐까 중국에서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바꿔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자신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0: 네.
2: 뭔가 이런 협상들을 할때 조금 더 본인에게 좀 편안한 장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을 것
3: 물론
2: 같아요.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대우를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무나 자기네 집에 초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로 시진핑을 불렀고요. 뭐 시진핑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거니까 개인 소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남해로 가는데 이 중남해의 이 장소는요, 사면이 다 물로 된 연못 한가운데 있는 방입니다. 예, 뭐 풍경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저 장소에 부른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간 경우가 많습니다. 72년도에 닉슨이 거기를 갔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이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들어서 러시아에서 벨라루시 대통령을 중국에 이제 가서 얘기 좀 듣고 와라 하는 그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벨라루시 대통령도 저 안에 들어가서 회담을 하고 그때 시진핑의 공개되지 않은 딸도 거기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1: 저희가 이제 어제 천단공원에서 두 정상의 만남의 모습, 그리고 조금 전 중난하이에서 두 정상이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뒤에 보면 통역만 대동을 하고 두 정상이 두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장미들, 이 중난하이 정원에 있는 장미들을 아름다운 장미다라고 칭찬을 했더니, 시 주석이 씨앗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3: 예.
1: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뭐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도로 느낄 수가
3: 그렇죠.
1: 있겠죠.
3: 그렇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레토릭 같은 거 굉장히 다발성 그리고 중복되게 과도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앞서 저희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민 교수님께서도 판타스틱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가 도대체 판타스틱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씨앗이라는 것을 보내주겠다라는 건전 개인적으로 아 이건 참 센서티브한 문제에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 어떤 의미인가요?
3: 미중 관계가 새로운 지투 안정된 경쟁 관계를 요번에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요번 정상회담은.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선 발판이 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것이 중국에 의해서 보내진다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 의제 중에 핵심 의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3T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테헤란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어저께 어느 정도 판명이 됐고 또 오늘 이것으로 또 증명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2: 씨앗에 관련한 함의를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난 1972년과 그리고 이번 그 만남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난 72년에는 상하이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새 공동성명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사이의 어떤 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합의된 문서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의 경쟁국이기도 하고요. 시스템도 정치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동성명문이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그 좀 알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발표하는 문서를 보고 발언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그 대대로 이제 보는 분석하는 이러한 그 수순을 거치는데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뭐 상하이 공동성명 같은 것을 뭐 중남해 공동성명해서 뭐 베이징 공동성명해서 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미중 관계의 도약을 이제 그 하기로 합의를 했다.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그러한 미중 관계 개선만 위한 그러한 공동성명을 해줘도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근에 했던 미중관계 정상회담 위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 양국이 각자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비교하면서 네. 성과를 좀 우리가 좀 분석하는 그러한 그 수순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9년 전 방중했을 당시 자금성을 둘러보는 모습 그리고 올해 어제 이 천단공원을 두 정상이 둘러보는 모습을 화면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년 전에는 영부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가 좀 많이 연출이 됐고
3: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일정이 워낙 짧아서
3: 네,
1: 실무 위주로 이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컸겠죠.
3: 네, 그 2017년 방중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의전에서 국제관계 혹은 외교에서 의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는데
1: 네.
3: 국빈 방문, 스테이스 비짓이라는 말은 쓰지만 거기 플러스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때 어떻게 발표했냐면 네. 스테이스 비짓 플러스라고 얘기했으면 네. 그만큼 극진하게 예우를 했고 일명 뭐 언론에서는 황제 의전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1: 예.
3: 이건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사람들의 코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보통 하오커라 그러는데요. 손님을 상대방이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모자르지 않았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리 어떤 풍요와 그리고 국태 민안을 비는 천상의 어떤 그런 재천 의식을 하는 천단에서 또 트럼프를 불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2: 예. 근데 이제 그 저희 첫날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영접한 임무를 두고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3: 예.
2: 한정 국가 부주석이었는데 이러면 오히려 급을 낮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3: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언론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양제츠 외교부 장관이 왔는데요.
1: 네.
3: 중국은 이제 국가 공무원을 작게는 9등급, 크게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19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위가 국가급입니다.
2: 예.
3: 그리고 국가 북급, 그 북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국가급은 이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1: 네.
3: 그 상무위원 8위. 서열로는 8번째니까 앞에서 쉴 땐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관은 그 밑입니다. 장관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양제츠하고 한정을 비교할 수 있는가. 급이 낮아졌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중국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외빈을 모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과도할 정도로 치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만큼 이번 국빈 방문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극진하게 예우를 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두 정상이 저희가 9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해서 계속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악수하는 모습도 사실 9년 전하고 비교를 좀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두 사람이 단순하게 악수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손 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 주석을 툭툭 치는 이런 모습들 이걸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0: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일단 9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1: 네.
0: 이제 좀 나이가 더 드셨죠. 좀 더 좀 유연해지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4년의 백악관 개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고서 2020 17년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가 기질도 있고 하니까 스트롱맨 이런 부분에서 뭐 온갖 방문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그 의전 문제에서 악수할 때 좀 강한 모습, 그 굉장히 그 마크롱 대통령과 그 오랫동안 그 힘겨루기 하는 모습,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나토 정상회에 갔는데 자신이 주목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밀추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거칠고 날것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면 이제는 굉장히 좀 노련해지고 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정치

0: 풍모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친근함의 표시를 여전히 미국식으로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하고 어깨도
1: 예.
0: 두드리기도 합니다만, 뭐 팔의 그 높이라든지 그 힘을 주는 그런 부분.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 문제 때문에 속을 썩으면서 중국 역할을 해줄 거다. 이번에 만나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꼭 껴안아줄 거다.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0: 정말로 껴안아 폼을 할 건가.
1: 예.
0: 이런 그 부분도 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친근하게 받고, 그다음에 열병식 할 때도 상당히 그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시진핑 주석을 배려하면서 굉장히 옆에 보조를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일각에서는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급하기 때문에
1: 네.
0: 좀 굴욕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는 또 외교적인 그러한 의전과 매너에 많이 익숙해졌다. 그리고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노련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번 상황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려우니까
1: 네.
0: 그래서 좀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1: 예.
0: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세련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과도한 의미 부여를 했군요, 제가.
2: 개인적으로는 말씀해주신 포옹 장면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했는데,
0: 예.
2: 자, 어제 두 정상이 회담 이후에 천단 공원을 함께 둘러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3: 이 사원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 How are your talk, sir?
5: Great.
3: 회담 어땠습니까? 훌륭합니다. 훌륭한 곳이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참 아름답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2: 자, 시청자들이 보시기엔 방송 사고인가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텀이 조금 있었는데,
6: 네.
2: 지금 그 앞전 그 회담과 관련한 질문에는 다소 기계적인 답변이 좀 나왔고요.
6: 네.
2: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관련한 질문엔 아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 네.
2: 이 말을 아끼는 모습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6: 바로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BBC 기자입니다. 양일간에 거쳐가지고선 네 번의 타이완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대답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2: 예, 예.
6: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BBC의 보도에 보면은 그 사람이 특별한 칼럼을 쓴 경우도 있는데
1: 네.
6: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관련해가지고선 그 중국에서는 3T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5B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3T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대만 문제거든요. 대만 문제의 핵심은 대개 한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번 의제와 관련돼서요.
1: 네.
6: 첫 번째가 이제 수사적인 변경이 있을 것이냐. 그건 뭐냐면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기존에 돼 있었는데 이걸 반대한다라고 표기하는 거를 원하는 게 측이 중국 측입니다.
1: 예.
6: 이제 not support에서 이제 oppose라는
2: 예.
6: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적당한 단어로 유지한다, 관심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6: 두 번째로 이제 무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무기는 이제 140억 달러의 그 판매가 이미 승인됐고 차후적으로 110억 달러의 그런 무기 판매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정부의 대만의 관여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미국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중국 편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대답했다. 앞서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년간의 세월 속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성숙됐다. 그리고 외교적인 어떤 의전과 관례에 대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각인시키는가도 상당히 좀 노련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 네.
6: 그러한 모습들이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라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1: 예.
6: 중국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막 연상될 겁니다.
1: 그러나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6: 네.
1: 이 문제를 잘못 해결을 접근을 하면
6: 네.
1: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잖아요.
6: 그 이제 정상회담 저 정상회담의 첫 시작과 동시에
1: 예.
6: 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전 중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시진핑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냥 아름답고 관계가 좋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도 한번 펀치를 날리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가지고. 예, 우린 이미 예. 명실상부한 G2인데 이거 패권국 조심해야 될걸? 만만치 않아. 과거와 달라. 이런 모습을 연달아서 열거를 하거든요. 예. 저는 그 모습은 분명히 국내적인 국민에 대한 애국심 혹은 어떤 단결 아니면은 대미에 대한 어떤 중국인들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얘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또요. 그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은 아이 가는 동안 한 12시간만 더 버틴기면 되는데 왜 오늘은 아무 소리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분명하다. 왜 그걸 분명히 아니냐? 신화사 통신의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 모든 언론이 다 뽑아서 쓰게 돼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아. 그게 가장 첫 문구입니다. 그래서 대만 얘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는 아무 말 못했고 아름다운 중국만 얘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중국이 이러한 제스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환율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달에 인민은행장은 인민폐의 그 평가 절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 들어가지고서 환율 한번 보시면은 7.4 정도에 갔던 위안화가 지금 6.8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죠. 미국에 대한 대두, 소고기, 보잉 살 때 절하된 위안화가 좋겠습니까? 평가 절상된 위안화가 좋겠습니다. 당연히 평가 절상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는 이미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다 쌓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치 시혜적인 은혜를 베푸는 시진핑의 그런 모습 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준비는 중국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2: 네, 이미 준비를 해왔고 또 타이완 관련 문제도 이미 준비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타이완 관련된 정책은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위기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대만 핵심 위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건데 그걸 통해서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이완 관련된 부분보다 또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라는데 미국이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게도 그 타이완의 중요한 핵심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배려해서 아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예. 주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랄 것이 많고 있기 때문에 주고받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만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길을 살려주고 다른 부분을 얻어가는 그러한 실리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통령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누군 참모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 타이완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교안보의 수장인 그 루비오 장관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총대를 베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타이완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를 부식시키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 주고받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원래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아무리 이란 전쟁이 급박하더라도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바뀌기 어렵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이란 전쟁의 어떤 그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게 역할을 부탁하기 위해서 대만에 관련된 그런 입소비를 해주면 이게 미국에 돌아왔을 때 후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시진핑 주석의 길을 살려주면서 이제 지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성숙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 예, 외교적인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라고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시진핑 주석은 합의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 주석이 말했나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군사적인

0: 그래서 미국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얘기할 때는 핵무기를 불허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가 중국이 중재 역할을 좀할수 있고 보증을 서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굳이 이제 이란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란에게 볼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공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좀그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의 발표하고 어떤 중국 정부의 발표가 다른 것처럼 그런 부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어떤 정부가 이란을 고려해서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도와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속보를 보면 이제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전쟁이 대화로 풀어야 되고, 그런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중국이 이란과 정부와 카운터파트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이란이 협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발표가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중재, 어떤 보증을 쓰는 중국이 이 미국과 더불어서 이란도 고려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 이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2: 네, 충분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가지고서는 이란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 장관한테 이란의 입장을 좀 트럼프한테 전달해달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적다 혹은 다면화됐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충격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석유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뭐 헬륨이라든지 나프타라든지 각종 이런 비료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중동의 비중은 여전히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적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일대일로라는 게 있는데, 일대일로의 이 거점 국가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 연성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통의 어떤 어떤 조인트 역할을 해주는 국가들이 바레인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류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했고, 또 이런 바레인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거는 사실 중국의 일대일로한테는 하나도 좋은 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면에서는 굉장히 로키로 갈 거다. 그렇지만 적어도 해협의 어떤 수로 봉쇄를 해제시키는 데는 중국도 적지 않은 어떤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유리하다. 추가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에 오려면 또 하나의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라카입니다. 중국 전체 물량의 80%예요. 1, 2위의 해협을 다 지금 중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건 중국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3: 자, 지금 2시 14분을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중단 하이에서 앞서 이제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게 조금 전 화면입니다. 현재는 이제 아마 업무 오찬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뭐 그림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또 새로 전해 들어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마지막 일정이고, 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 이제 두 정상이 2시간 15분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국빈 만찬도 있었는데 이 만찬장에서의 모습들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4: 중화민국이 위대한 부흥과 마가는 함께 갈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돕고 전 세계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국인이 농구와 청바지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의 중식 당수는 미국의 5대 패스트푸드 체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수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민은 이처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시진핑 주석과 펑리안완 여사를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들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위대한 부흥 그리고 미국의

0: 마가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을 뭐 패스트푸드점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1: 네.
0: 했는데, 두 정상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뭐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좀 엄숙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이 만찬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결심과 양보를 한것 같습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술을
0: 그렇죠.
1: 마셨거든요. 물론 그한 모금이긴 하지만 그건 가족사와도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양보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음식 메뉴도 봤는데요. 72년도 하고 닉슨이 방문했을 때하고 이 트럼프 메뉴를 보니까요. 확실히 그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과거에는 삭스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앞만 봐도 삭스핀은 없고 그냥 랍스터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량은 오히려 이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0: 트럼프 대통령 맞힌 건가요?
1: 메뉴의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2: 자, 식사량까지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어제 그 만찬장 분위기를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CEO 관련 보도도 상당히 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다른 또 CEO들의 모습도 많았고, 특히나 샤오미 레이진 회장과의 그 사진 찍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방 중에 씬스틸러였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3: 그렇죠. 무엇보다도 비행기에서 그 중국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그 트럼프 대통령 뒤에 그 가족,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참 트럼프 행정부의 그 권력 순위는 참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어쨌든 머스크 CEO가 이번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재집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 효율부를 맡아가지고 연방 정부의 자재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출범 초기 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그만두고 반목이 생기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같이 이제 그 중국에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내리는 순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반목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와서 또 아들도 신스틸러가 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거침없이 그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이제 머스크답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CEO 입장에서도 이제 상하이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이자 어떤 그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재계를 잇는 그러한 어떤 인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방중을 통해서 이 미국 재계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일단 전해진 걸로는 뭐 중국이 미국산 대두 석유 그리고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 전에 이번 정상회담은 무역에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수
1: 저는
0: 있을까요?
1: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얻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허풍이 좀 심하죠. 보잉 500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보잉 500대 안될 거라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300대를 지난해 에어버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그 500대 하면 800대를 구매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일론 머스크와 그 금융계 인사들이 간 거는 요번에 5B 중에서 두 개의 B가 보드 오브 인베스트먼트,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는 무역 투자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설을 하고 그 논의를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앞서 얘기한 무슨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비사의 그 CEO 같은 분들이거든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거나 풀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36가지의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도 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최고의 30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란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 뭐와 같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WTO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WTO 체제에서 중국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 개방. 법률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개방 안 해왔어요. 한다 그래 놓고선. 그거를 요번에 30명의 CEO를 데리고 가서 개방을 시켜놓은 거, 온 겁니다. 금액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콩과 뭐 쇠고기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 미국 사람들도 쇠고기 값 비싸서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먹기, 중국 사람들은 더 먹기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 어떤 금액적인 문제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똑같은 동등하고 투명한 대접을 받으면서 투자와 무역 행위를 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그 마련하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 오늘 마지막 날 지금 오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9: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1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8: 저축은행
13: 모든 인쇄 가능한
14: 성원 에드피아
1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4: 성원 에드피아
1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5: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18: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9: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0: 건강해.
2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2: 건강기능식품
23: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6도, 습도는 37%입니다. YTN 뉴스 FM
2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5: 엄마
26: 민준아
27: 유정아
2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8: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6: 아빠 늦게 와도 돼
2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6: 나도 바쁘니까 끊어
22: 주말에도 긴급 돌봄
2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0: 교통안전 1분 터
3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으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으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의 최후의 카드라 불리는 긴급 조정권이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입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대개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됐는데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입니다. 이렇듯 국가 물류나 교통망 마비 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할 걸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긴급 조정권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최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선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정부가 나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긴급 조정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옷 꺼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온 점점 오르면서 모레 대구 지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고요.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도로 위 더욱 혼잡합니다. 사고 소식, 작업 구간 정체 모두 많아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기점 4교차로에서 여의분기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모현터널 부근 갓길에도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안성 방향은 초이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남동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창분기점에서 남동분기점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정체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오늘 봄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예.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코스피가 장 초반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 8,0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7,500선까지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0: 현재 코스피는 7,5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내린 7,951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 매수로 장 초반 반짝 상승했습니다. 9시 14분쯤엔 사상 처음으로 8,000을 돌파했습니다. 7,000 돌파 후 7거래일 만에 8,000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8,000 돌파가 멀어지는가 했는데 개인의 순 매수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딜링룸에선 관계자들이 코스피 8,000 돌파를 축하하는 기념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은 7% 가까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도 4% 이상 급등하다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5조 이상 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엔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홀로 순 매수를,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현재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올라 1499원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 매도는 7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은 배럴당 103달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선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 밑까지 갔는데 외환시장에선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9: 매관 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소되고 약 넉 달 반 만인데 특검 구형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11: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9: 네,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결심 공판 현재 진행 중이죠?
11: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점심에 잠시 중단됐다가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됐는데요. 구속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검은 정장의 안경,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엔 디올백 수수 사건을 폭로한 최재형 목사를 상대로 특검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오후엔 반대 신문과 또 특검팀 구형, 김 씨 측 최종 변론과 김 씨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 또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이던 2022년 3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공직이나 공천 인사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는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선 이우한 화백의 고가 그림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시계와 디올 가방 등을 포함하면 이 수수 가액만 3억 원에 달하는 거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9: 주요 쟁점도 정리해볼까요?
11: 네, 김 씨 측은 이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앞서 수사 단계에선 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인에게 빌렸다거나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수시로 바꿨는데 이 뒤늦게 시인을 한 겁니다. 다만 대가 관계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 축하나 단순 사교적 선물이다 이런 주장인데 특히 이 미술품에 대해선 이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림 청탁 관련 김 전 검사 2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점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김건희 씨 측이 받았고 또 그림도 위작이 아닌 진품이라 본 판단이 이 김 씨 형량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다른 피고인들은 앞서 구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봉관 회장에게는 이 징역 1년, 또 고액 시계 전달 혐의를 받는 사업가 서성빈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계단에서 짐짝처럼 끌고 가는 장면을 아이 엄마가 직접 목격했고 또 가해자는 장애가 있는 담임교사를 돕던 근로지원인이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가방을 맨 아이가 여성에게 양팔이 잡힌 채 계단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옵니다. 울부짖으며 버텨보지만 여성은 아이의 한쪽 팔만 붙잡고

0: 위태롭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달 말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5살 남자아이를 계단에서 끌고 내려가는 건 특수반 담임교사를 돕던 근로지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또래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어 지난 3월부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계속 등원을 거부하는 것에 의문을 품던 중 학대 장면을 목격하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1: 처참하게 짐짝처럼 그 걷지도 못하고
2: 피해 아동 어머니입니다.
1: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팔로 잡아 끌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3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0: 아이는 수면장애와 분리불안, 분노조절 증상이 심해져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교장 허락을 받아 외부기관에 신청했던 근로지원인은 아이 어머니를 만나 사과한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가해자인 근로지원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담임교사가 계단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지원인은 직접 채용하지 않아 자신들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달래기 위해 교실로 유도했을 뿐이라며 학대를 방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교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중순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B 학생에게 20분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B 학생은 다른 학생과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사건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4: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3: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부활 공천에 이어 네거티브와 남탓을 이어간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함량 미달인 여당 후보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수위 높은 서울시장 선거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3: 네, 지방선거 이제 19일 남은 시점인데 여야 지도부 움직임 어떻습니까?
5: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대위를 열고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꾸렸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에 이어 선거 운동마저 네거티브 남탓으로 도배하고 있다면서 이 망가진 모습이 우리 선거에 유리할지 몰라도 원하진 않는다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5: 장도혁 대표를 원톱으로 꾸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폭탄 헬서울이 열린다며 집과 재산을 지켜주는 시장은 오세훈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1억 2천만 원이라고 실수한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부터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까지 여당 주요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찍어 비판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7: 깨진 바가지는 어디가나 새기 마련입니다. 대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4: 특히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야 선거전이 눈에 띄죠.
5: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기 추경을 통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현안 기자회견에서 이 다른 주제에 이 말을 아끼던 기존과 달리 이 과거 폭행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여정업원 외박 강요 의혹 질문이 나오자 이 허위 조작이자 이 마타도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청계천을 찾아 이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이 정책 선거를 하자는 정 후보 측 제안은 동의하지만 토론은 회피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자는 건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성평등 가족위는 단독 현안 질의를 열고 정 후보가 여정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고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악용해 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맞불을 놨습니다.
3: 네, 그리고 각 진영 내 단일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죠.
5: 네, 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선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립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게 양보하면 이 한 후보의 복당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경기 평택 을은 다자구도 혼전 양상 속 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다만 친노 친문 핵심으로 알려진 이호철 전 참여형부 민정수석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범여권 내 묘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국민의힘 유이동,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움직임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 사흘째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두 정상 화기애애하게 만났지만 중동 상황과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기싸움도 팽팽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0: 자,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쯤부터 이제 그 두 정상이 다시 만나서 업무 오찬 행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2시 46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뭐 그 이후 일정이 전해지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두 정상이 거의 마무리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이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뭔가 이게 선언문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뭐 협정문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평가들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2: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란, 중국을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2: 이란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한 페이지짜리긴 하지만 MOU까지 체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회담을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란 문제까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이란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기 밥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2: 업무 오찬이니까요. 예. 결국 이제 저기에 아마 CEO들도 몇 명은 참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통상 보면은 이렇게 정상회담 정상회담대로 따로 하고 CEO 스밋 해가지고 네. CEO 스밋 회담 따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 APEC 회담 할 때도 예. 정상회담 따로 하고 서밋 회담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서밋 회담이 따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업무 오찬을 통해 가지고 CEO들이 같이 있는 데서 좀 허심탄회하게 CEO 서밋 회담까지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이제 곧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 언론 발표를
2: 네네.
1: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거나라는 절차가 있기도 하고 또 없는 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상황이죠.
2: 네, 그래서 공동성명

0: 공동성도 그렇고 공동언론 발표문도 그렇고 공동 기자회견조차도 안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거는 뭐 워낙 민감한 사항이 많아서 혹시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할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하기 전에 미리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그 필요한 부분 한두 군데 정도만 남겨 블랭크로 남겨놓고 그것만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냥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실무진들 간에 다 이제 조율이 이루어져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동성명이 그래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또 이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보면 저거 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더 나올 만한 게 없었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중 정상이 현재 상태대로 계속 가게 되면 전략적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이제 이게 경쟁이 갈등이 이제 분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끼리 서로 만남으로써 상대방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으로도 정상회담의 의미와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9월 달에 또한번 만나고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에도 마이애미에서 또 신천에서 또 만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네번 정도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 자,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곧 여기 서우두 공항으로 와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 자, 이틀 전에 도착을 했을 때도 이 서우두 지역에 청소년, 한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동원이 돼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같은 옷을 입고 오늘도 저 환송을 위해서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대통령 전용기죠. 에어포스원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마 잠시 후면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약간 현장의 그 날씨는 흐려 보이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 그동안에 그 기자들하고의 어떤 질문,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번 회담이 상당히 좋았다. 뭐 판타스틱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에어포스원에 다시 탈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무거운 심정도 아니고 가벼운 심정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아마 이란만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실상 이란 문제는 손안 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와서 이제 얘기를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비즈니스 회담이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EO들을 대거 이제 동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CEO들이 동행한 만큼 거기에 따른 이런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미국이 얻어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잉기 뭐 200대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산의 그 쇠고기라든지 또는 대두라든지 그거는 계획대로 지금 대두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우리 10월 말에 한국 부산에서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할 때 약속한 1,200만 톤 그거 지금 계획대로 중국에서 잘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계획대로 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H200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젠슨 황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에 대한 한 세대 낮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칩 이렇게 판매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소개의 성과를 얻고 갈 텐데, 그런데도 마음 한쪽은 아마 대만 문제하고 이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저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갈것 같지는 않다. 자신의 말은 저분이 이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아주 뭐 판타스틱하고 아주 뷰티풀하고 뭐 아주 이런 형용사를
1: 그레이트하고
0: 많이
1: 뭐 이런
0: 쓰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마음은 그렇게 이제 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해요. 네. 지금

0: 뭐그 방금 말씀해주신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는
1: 네네.
0: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 네.
0: 시 주석이 거론을 했고
1: 예.
0: 잘못 처리가 되면 미중 충돌이 발생할 수
1: 예.
0: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게 이제 속보로 계속 막
1: 네네.
0: 뜨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1: 예.
0: 다른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1: 예.
0: 그 내용만 또 유일하게 속보로 전해졌더라고요.
1: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는 중국에서 먼저 거론했을 수도
0: 예.
1: 있고 미국에서 뭐 거론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월 말에 미국에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하는 미국 국가 국방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2: 네.
1: 그 국가 국방 전략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1 도련선을 따라서 중국이 동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이걸 연하는 선이 제1 도련선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거기서 저지하기 위한 것을 거부방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는 대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지고 아마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2: 네.
1: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데려갔지
2: 네.
1: 않습니까? 그러니까 1972년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한번 데려가고 이번에 처음으로
0: 네.
1: 데려갔으니까 물론 뭐 54년 만에 국방부 장관을 동행했다라고 보는데 통상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국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차원인데 이번에 특별히 데려간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란보다는 오히려 대만 문제 때문에
2: 아,
1: 데려갔다라고
2: 타이완.
1: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대만의 이런 그 미국산 장비, 무기, 이게 수출 문제도 있고 또 대만 방어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그에서 국방부 장관을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담장에 헤그에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시진핑 주석은 불편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것은 결국은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오히려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미국이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또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주석대로 아주 강한 표현으로 자칫 잘못 관리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한 것이죠.
2: 예. 자, 지금 저희가 화면에 이 시각 현재 베이징 서우드 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환송단이 대기석에 있다가 지금 에어포스원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여기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 에어포스원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그리고 이제 의장대도 레드 카펫을 중심으로 도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아마 군악대도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0: 앞서 그 도착을 할 때도 그 환영 인파, 그러니까 서우드 청소년들 환영 인파가 미국 성조기와 또 오성홍기를 함께 이제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 환송 자리에서도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에어포스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2: 예.
0: 있습니다.
2: 2박 3일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곧이 비행기를 타고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갈 텐데요. 베이징에 도착할 당시에는 한정 중국 부주석과 마자오시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이 공항에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떠날 때도 또 중국 측에서 인사들이 나와서 배웅을 하겠죠?
1: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정 부주석이 나왔기 때문에 한정
2: 예.
1: 부주석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2: 네.
1: 이게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정 부주석 그러면은 저분은 이제 상무위원회 7인에 속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2: 예.
1: 서열이 7위 밖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부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내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곁에 두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전반적인 외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부주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걸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상무위원회 있을 자리를 칠상팔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7살 미치면은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68살 이상이면은 이제 일을 못 하도록 그래서 리타이어하도록 돼 있는 게
0: 예.
1: 칠상팔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2: 예.
1: 그런데 저분이 이제 나이가 딱 이제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무위원으로 못 데리고 오고 할수 없어서 이제 저분을 부주석으로 이렇게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저분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야죠. 예. 옛날에 그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거기 서기장 할 때 같이 이제 근무도 한 2년

0: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아주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저렇게 환영 인파, 환송
0: 네네.
1: 인파를 동원을 해서
0: 예.
1: 이렇게 뭐랄까요? 좀 환영을 하는
0: 네.
1: 그런 풍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민대회당에서도
0: 네.
1: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0: 예.
1: 꽃을 들고 두 정상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0: 예.
1: 그만큼 예우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도 되는
0: 예,
1: 겁니까?
0: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이제 풍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인가요? 그때 푸틴이 북한을 갔을 때도 그 어린아이들이
1: 그렇죠.
0: 그 러시아 국기 색깔을 입고 거기에서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텐데요. 뭐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동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게 사람의 무슨 인권하고 연관 짓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을 서슴지 않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9월 달에 미국 갈때저 정도 해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는 미국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헌법 질서라든지 이런 게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할 겁니다, 아마.
2: 자,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방중 일정이었는데 말이 2박 3일이지. 사실 이틀 전에 밤에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고 어제부터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업무 오찬까지 12시 30분쯤부터 우리 시각으로 12시 30분쯤부터 이제 업무 오찬을 시작을 하고 그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지금 오후 3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이제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차례 개별적으로 만난다라고 하지만 대화를 뭔가 좀 신도 있게 나누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회담을 할때 회담을 이제 두 차례로 나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통상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는 전체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는 소인수 회담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인원들만 같이 회담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어제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바로 이제 천단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35분 동안에 그냥 할수 있는 얘기들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천단 지역 가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난하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는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세도 연세지만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2: 천단에서 특히 그랬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 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조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오늘은 보니까 중난하이에서 비교적 좀 밝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한참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들도 뭐 미국 가거나 유럽 가고 그러면은 뭐 밤에 제발 더
1: 피곤하죠.
0: 자라고 그래도
2: 장거리 비행
0: 밤에 그냥
2: 힘들죠.
0: 일어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분인들 왜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편안한 그 에어포스 원에서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거든요.
1: 자, 이제 지금 현장 분위기가 곧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 그 무역 합의의 결과 이번에 이제 아주 초호화 경제사절단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들고 나올 것인가. 앞서 설명해 주신 그 결과가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 향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0: 글쎄요, 이제 그 세부적인 거는 딱 나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잉 200대 사준다는 거 말고는.
1: 200대.
0: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대두도 그대로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소고기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이제 에너지 그것도 수입해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딱딱 찍히면은 저희도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았을지 몰라요.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나 이만큼 이번에 방중 성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성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기업들 간에는 이제 MOU들이 몇 개는 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 MOU 체결된 것만 해도 그것을 이제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 텐데 그것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해야 되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쏘아 올리는 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

0: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태양 그 패널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협조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200을 얼마만큼 사주느냐, 뭐
1: 예.
0: 800대 뭐 그러는데, 800개. 근데 그 정도니, 그 정도냐, 그보다 더 많으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사실상 중국이 바라는 것은, H200보다는 더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그것을 갖다가 수입해 오도록 하는 거고, 최첨단 공정 장비. 그거는 네덜란드에서 만든 ASML에서 만드는 그거 한 대에 수천억짜리. 근데 그건 이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2: 예.
0: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요구했을 텐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의견이 맞는 것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조해 나가고, 좀 이견이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서 이제 더 이상 갈등으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 관리를 위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 예.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을
0: 네네.
2: 통해서 그렇게 공언을 하고 왔고, 이제
0: 예.
2: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그 금액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0: 네.
2: 뭐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이번 미중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얻은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중국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중국도 이제 미국한테 요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건 이제 미국도 얘기를 안 하고 중국도 언제까지 얘기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기업이 1,000개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고, 첨단 제품, 첨단 기술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1,000개나 돼요.
2: 네.
0: 그런 것들 해제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젠슨 황온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장비 이렇게 풀어달라라고 얘기할 텐데, 이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 요구할 게뭐세 가지다, 뭐 이렇게 해서
2: 예.
0: 3T다,
2: 3T. 예.
0: 뭐 그런 게 얘기했잖아요. 그
2: 네.
0: 중에 T가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의 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급속하게 중국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1,000개 기업에 대한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한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중국이 또 미국, 중국이 요구를 했고 미국이 허용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정도의 아주 그냥 성과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이 정도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2: 예.
0: 한국 경제로서는 최선입니다.
2: 아.
0: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경제가 이렇게 교환이 잘 돼서, 이 첨단 제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해제되거나 완화시켜주면, 그거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수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입장에서는 이
0: 네,
1: 정도가 딱
0: 그렇죠. 딱
1: 좋다라고
0: 좋습니다.
1: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한반도 관련해서 양국 정상의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그 신화통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좀
0: 그렇죠.
1: 추측을 하십니까?
0: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 2주 전 정도 될 겁니다.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 기자들이 혹시 이번에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여유가 없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우선 하나가 들고요. 또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굳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요.
2: 네.
0: 과거에 비해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유가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지원도 했지만은 많은 혜택도 받은 거고,
1: 예.
0: 또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두 나라가 뒷배를 자신들의 뒷배를 엄청나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정상회담을 미국과 북한 사이 할 때처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아마

0: 3주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또 북한을 방문하고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의 결과까지도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1: 예. 자, 트럼프 대통령 9년 만에 중국을 지금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7개월 만인데
0: 네.
1: 9월 24일에 네. 시진핑 주석 부부를 이제 또 미국으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부부가 같이 온다는 건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만 왔지만 이렇게 네. 부부가 함께하는 또 양국의 만남은 정상 간의 만남은 또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고
0: 네.
1: 아직 9월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동안의 의제는 뭐 다양하게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과 만남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때는 어떤 그 만남의 분위기가 될까요?
0: 제가 볼 때는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하는
1: 평화를
0: 단계.
1: 유지. 예.
0: 그게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디센트 피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올해 1월 말에 미국의 국가 국방 전략을 발표할 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때 발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아, 미국과 중국과 관계는 그냥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회담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해피스. 아프터 런치? 해피스.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본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죠. 그러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그의 말에 밖에서 만났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남자의 아내에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남자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말만 믿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급히 그 남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아내 편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패소했고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만 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임형창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2: 여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들키더라도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으니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2: 네.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 말만 듣고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사연처럼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사실 외도를 이 남자분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 남자한테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2: 네.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외도, 즉 부정행위라 하면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1: 네.
2: 예, 즉 사연자분과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1: 네.
2: 만약 불법 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1: 네.
2: 예,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께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하여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이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제 지급한 금원의 일정 부분을 그 남자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 남자가 먼저 접근하고 또 이제 연락도 받지 말아라. 합의할 기회도 어떻게 보면 막은 거잖아요. 그 상대 남자가 책임이 더 많다. 이렇게 책임 비율을 더 높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2: 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됩니다.
1: 네, 반반으로요.
2: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라면 50%씩, 세 명이라면 33% 정도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1: 네.
2: 예,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상대의 책임의 범위, 즉 부담 부분이 더 커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사연에서는 남자분께서 먼저 사연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하였고 이후 아내분과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셔서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 또는 70%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아내분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신다면 그 남자에게는 6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600만 원, 700만 원 청구하려면 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적했어요. 그 잠적한 상대 남자의 주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 예, 만약 그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은
1: 네.
2: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뒤 그 남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지만 전화번호를 안다면은 해당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하여 그 남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런 방식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 남자가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 진행이 될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2: 네, 해당 주소로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실패한다면은 법원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등에 방문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특별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1: 네.
2: 만약 그러고도 특별 송달마저 실패한다면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공시 송달이요.
2: 예, 공시 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1: 네.
2: 공시 송달 기간이 지나면 상대는 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가 제소 사실을 몰라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재판 진행을 됐을 때 이제 무시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외도는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불법 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인 행위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60%, 70% 뭐 이렇게 더 큰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정기 받는 산으로 입소문난 관악산, 젊은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상 인근 웅덩이에 라면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개된 사진에는 웅덩이 물이 라면 국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휴지와 포장지 같은 쓰레기도 함께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시민은 전기를 받으러 와서 산을 망치고 간 셈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산 정상 연주대 근처 바위 웅덩이는 비가 오면 생태 연못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산림보호법 위반입니다.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물 좀 버린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염분이 가득한 국물은 산 토양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금천구와 관악구 등 관련 지자체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상 인근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지된 곳이 많고 남은 국물을 처리할 시설이 산 정상에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와 음식물은 반드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등산 매너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봄바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

0: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에서 더 기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30.3도, 광주 29.3도 보이고 있고 부산 24.3도, 제주 21.1도 보입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15도 이상 나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소식 들어왔고요. 한강 주변에서도 4건의 사고 발생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기점 4 교차로에서 여의분기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고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 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에서도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남동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6: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8: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8: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입니다.
7: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생각이 매우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네, 이란에선 제재 해제가 먼저라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9: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해결을 논의했는데 이란에서는 잇따라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9: 네, 핵심은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혁명수비대의 입장을 반영하는 타스님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파리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협상 테이블에서 제재 해제 문제와 핵 협상을 동시에 다뤘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라는 건데요. 자파리 전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한 당일 내놓은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신뢰 구축 이후 다음 단계로 진입해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겁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9: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의 이란 전쟁이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 정부가 30년 만에 5% 수익률 장기 국채를 발행했다는 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첨부하면서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전쟁 놀이 지원의 끝은 또 다른 세계 금융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미국과 함께 이란 공격에 동참한 이스라엘에서도 종전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 나왔죠.
9: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인데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라며 예루살렘 사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더욱 공고해진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 가자, 레바논, 시리아와의 완충지대가 중동의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네, 사우디아라비 미국 당국에서 처음 확인됐다고요?
9: 네, 현지 시각 14일인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최근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자 이러한 공격이 사실상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중동 전쟁 전선이 걸프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국가의 군사 행동이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6: 네, 코스피가 장 초반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400선까지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하동 기자, 코스피가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10: 코스피가 8,000 돌파 후 7,300선까지 밀리는 등 급등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046까지 오른 뒤 7,371까지 내린 뒤 7,493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675포인트나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 매수로 장 초반 반짝 상승했습니다. 9시 14분쯤엔 사상 처음 8,000을 돌파했습니다. 7,000 돌파 후 7거래일 만에 8,000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딜링룸에선 관계자들이 코스피 8,000

0: 돌파를 축하하는 기념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는 7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은 홀로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엔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는 8% 하락 마감했고 현대차는 9% 가까이 상승하다 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5.1% 내린 112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홀로 순 매수를,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7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4.2원으로 출발해 1,50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 매도는 7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은 배럴당 103달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으면서 외환시장에선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한홍입니다.
2: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 1972년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트고 대탕트, 탈냉전 시대를 열었던 중난하이에서 마지막 일정을 가졌습니다. 명청시대 황실 정원이죠. 최고 권력의 상징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마치고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양 정상의 생각이 매우 비슷한 걸 확인했고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도 이뤄냈다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중국 장미, 월계화의 씨앗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두 스트롱맨의 패권 신경전도 곳곳에서 감지된 2박 3일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3: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4: 중미 양국이 이른바 투피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이 구역에는 1,000년이 넘은 나무들도 있죠. 대통령님께서 이 나무들과 중국 장미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이 장미의 씨앗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폐쇄된 해협들이 다시 개방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조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시진핑 주석과 총리위원 여사를 9월 24일 백악관에 공식 초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네, 오늘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2: 네, 세기의 단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2박 3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쟁을 멈출 빅딜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공동 성명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6: 네, 뭐 세기의 단판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쓴 표현이고요.
5: 사실 양국이 이 전면적인 전략 경쟁
4: 김지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5: 뭔가 큰 합의를 보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출범하면서 중국과 빅딜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지금 중국이 핵무기 능력을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배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한 핵 통제 체제로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핵 통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라는 어떤 예. 큰 야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들어줄 리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핵무기 능력을 지금 미국을 갖다 거의 따라잡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에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타협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돌출하면서 사실 이 스몰 딜도 조금 어려워진 어떤 그런 국면입니다. 이 무역 부분에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은 36개 항의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예. 어떠한 합의를 봤는지는 조금 내 공식적인 문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2: 예. 말씀하신 것처럼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초호화 경제 사절단이 눈길을 끌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떤 합의, 환상적인 무역 합의라고 말했는데 네. 어떤 뜻일까요?
6: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적인 합의 뭐 환상적인 리더, 뭐 환상적인 결과는 항상 태산 명동 서일필인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결과가 진짜 나와봐야 알겠고요. 이번 그 뭐랄까요 미중 그 회담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 큰 합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기대를 부풀려 놨잖아요. 근데 기대에 비해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기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당신 혼자만 이제 뭐 대단하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요 트럼프의 과유불급의 네. 결과를 보여주고 시진핑의 우보 천리의 결과를 보여준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예, 36개 항목에 합의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대두, 그러니까 콩과 미국 가스를 중국에 대량 팔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사실 대두, 콩 농장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는 곳이잖아요.
7: 그렇죠. 공화당 텃밭. 들이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알려지기에는 그 콩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미국 서비스 산업을 이제 중국이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뭐 항공기 도입 이런 걸 확약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포함해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호적인 발언과 연출된 상징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경제적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면 우리 학창시절 선생님 떠올리지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똑똑하면서도 확실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실패로, 때로는 달콤한 성취로 우리를 성장시키곤 하죠. 하지만요, 유독 가정경제만큼은 실패라는 경험을 스승 삼기엔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기에는 우리 가족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나보다 앞서 길을 찾고 고민해본 전문가의 조언이 더없이 소중한 법이죠. 이 가계부의 오답 노트를 혼자 끙끙대며 풀기보다는 정답으로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줄 길잡이,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 해법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실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그렇죠. 경험을 네.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는 하죠. 근데 돈과 관련된 일은 사실 이렇게 실패의 경험은 쌓고 싶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2: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모아둔 돈을 잘못 써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살 때 열심히 모아서 몇 천만 원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쓱 써면서 교체를 해버리면 그 돈은 다시 모으기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동차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2: 즉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됐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래서 맞는 이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0: 세차를 할부금 끼워서 막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진 만큼만 사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그렇죠. 그런 것도 경험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2: 그리고 그 돈에 관련된 가장 큰 경험은 아마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출을 얼마나 받고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집을 얼마짜리를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니까
1: 맞아요.
2: 아마 그런 것들도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투자에 대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많이 뭔가 헤지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0: 네.
1: 쉽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경제 문제만큼은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보다 나보다 더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미래 설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는 문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금융 상품들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을 쭉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무지 우리 집 재무 고민 해결이 안 된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213번님이 보내주신 질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방송 듣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 줄이고 보장은 늘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변 지인 설계사들이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높이라는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보장에 지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바뀐다고 하니 저도 지인분께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료가요 줄지 않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병원 다닌 이력도 있고 나이도 60대다 보니 보험료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늘리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미 지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험의 리모델링을 받으신 건데 그 리모델링이 보험료 줄고 보장이 느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험료가 늘었다. 근데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청취자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늘리는 거 우리는 가능할까요?
1: 글쎄,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부터 10살이나 더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럼 사실상 보험료를 줄여서 같은 보장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보장 금액까지 늘린다고 하면 보험료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 보장을 늘린다? 보험료를 줄인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최근에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60대 중반이셨어요. 가입한 보험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살펴보니까 20만 원의 갱신형의 건강보험이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가입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상담 요청하신 내용은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보장을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0: 그러면은 지금 청취자분하고

0: 아주 같은 고민의 내용인 건데 이분은 어떤 상담을 해주셨을까요?
1: 그래서 이제 보험증권을 좀 살펴보니까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리는 건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 가입 후 병원에 다닌 이력도 있었고요.
0: 오늘 청취자님하고 완전 똑같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제안해드린 내용은 그분한테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좀덜 중요한 특약들은 삭제하길 좀 권해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단자금은 유지를 하고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을 좀 줄이면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해드린 내용은 줄어든 특약의 비용만큼 대신 진단자금을 조금 올리는 걸 추천드렸거든요.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더니 주변 지인 설계사분께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2: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0: 왜죠?
2: 지인분께 요청을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다시 한번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조정한 보험 내용을 봤더니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고 100세 만기에 20년 납으로 기존 암 진단 자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0: 근데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게 갱신형 보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고 진단금도 암 진단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으면 뭐 이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야 마땅한 게
2: 네,
0: 아닐까요?
2: 맞아요. 네. 상담하면서 제안 드린 내용은 그렇게 조정하는 걸 안내해 드린 게 아니라 지인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보험 설계를 다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보험 가입 후 병원 다닌 이력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1: 이런 경우는요,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덜 중요한 특약들은 삭제를 하고 삭제한 비용만큼만 새로운 보험에 추가 보장을 늘려야 됩니다. 60대 초반이시면 10년이나 20년 갱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정을 하시는 게좀 이렇게 좋다고 했더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전체적인 새로운 보험으로 비갱신을 설계를 받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이분은 그후더 이상 상담이 진행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0: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되게 궁금하니까 청취자님 듣고 계시다면 굿모닝 운나이프로 다시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질문 주신 우리 청취자분 5213번님. 그러니까 방송에서 상담 사례 전해주시는 것처럼 보험료 수준 좀 낮추고 보장은 늘리고 싶어요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5213번님이 생각하시기에 10년 전 가입했던 그 보험과 똑같이 가져가는데 보험료만 낮추는 건 사실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40대 보험료 다르고 50대인 사람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조정하고 나이대에 맞는 가성비 있는 또 특약들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그때는 보장을 상대적으로 더 넓게 가져가면서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5213번님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답이 될까요?
2: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정확하게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고 청취자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 보험보다 더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높이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가입한 보험증권 확인한 다음에 상담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굿모닝 굿나잇 통해서 상담 사례 전해드리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중복된 보장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2: 맞아요. 네.
0: 불필요한 특약들 막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삭제하면서 보험료 수준이 대폭 주는 거죠.
2: 맞아요.
0: 또는 목적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2: 맞습니다.
0: 그래서 연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종신보험이 목적에 맞지 않아서 해지하면은 보험료가 훅 줄긴 하죠. 하지만 청취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 구리고 나서 같은 수준으로 또 보장을 막 늘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세한 건 전문가의 상담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을 점검해보고 어떤 보장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무조건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늘리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세한 상담 통해서 전문가 만나신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나도 보험 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다.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요.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 지금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이용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40대 중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서 애들 교육비, 뭐 시댁, 경조사 이런 거 나갈 일도 좀 없는데 통장이 자꾸 빕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0: 야야야, 우리 이번에는 진짜 꼭 여행 좀 가자. 아니 이렇게 다 시간 맞는 게 얼마만이야.
1: 그래 그래. 야, 우리 진호 아빠 알지? 야, 맘 바뀌지라 얼른 가자.
2: 야, 근데 얘들아 미안해. 진짜 초치긴 싫은데 난 못 갈 것 같아.
0: 아니 왜 너는 맨날 안 된다 그러냐? 난 너만 시간 내면 되는데 왜 도대체 안 된다는 거야?
2: 아, 좀 말하기 창피한데 사실 내가 요즘 돈이 너무 없어.
1: 에이, 엄살 부리지 마. 너 돈 많은 거 다 알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고 너 지난번에 회사 사람 이직했다고 보험 팍팍 들어주더만.
2: 아니, 새롭게 인생 시작한다는데 응원한 거지 뭐 여유 있어서 한 건 아니야.
0: 이미경, 너 또 보험 들었어?
2: 아니, 혼자 사는데 보험이라도 많아야지.
1: 아니, 한 달에 얼마나 냈는데?
2: 한 80만 원 되려나?
0: 얘 봐, 진짜. 아유, 미쳤다, 미쳤어. 너 혼자 80만 원 보험료를 낸다고? 우리 집은 내 식구가 보험료 60만 원 내는데 난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
1: 야, 딴 데서 세는 게 아니라 돈이 거기서 줄줄 세고 있었네. 당장 굿모닝 굿라이프에 문자해.
2: 친구들은 제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보험 증권을 좀 정리하면 지금보다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0: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싱글이면은 돈이 분명 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남아요. 저도 혼자 살 때 생각해보면 되게 여유가 있었어야 마땅한데 그때도 쪼들렸고 지금도 힘들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은 아, 이게 여기저기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신지
3: 그런 분들 많아요.
0: 이 보험 저 보험 다 가입하다가 혼자서 지금 월 납 보험료로만 80만 원씩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디를 줄여야 이 팍팍한 경제 살림을 피계할지는 알 것 같긴 한데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 네. 이분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는 고민을 해결해 드렸고 일부는 현재 해결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험료가 80만 원 지출된다고 해서 통화를 하면서 보험 증권을 요청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보장 내용, 보험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상담 이제 요청하신 분들과 전화를 대화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정확하게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통장 정리만 좀 잘해도 한 달 지출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 관리비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잖아요. 저 얼마 전에 그래서 자기네는 관리비가 얼마 나가 있는데 대답을 못하겠네요.

0: 본인 보험은 처음에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인 줄 알고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내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다시 이제 상담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청취자분은 한 달에 80만 원 보험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증권 요청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각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증권을 좀 달라고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2: 네.
1: 어느 보험사에 가입됐는지 모르겠다고
2: 이
1: 하시더라고요.
2: 조금 심각하신데요.
1: 이 또한 통장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80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거고
2: 네.
1: 대략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을 하신 거죠.
2: 아, 그렇군요. 보험 증권도 없고 어느 보험사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지도 모르면서 매달 80만 원만 나가고 있는 상황. 이제는 의심이 돼요. 정말 80만 원은 맞을까?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해주세요?
0: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겠죠.
2: 그렇죠.
0: 네. 상담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들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직접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본인 인증하면 가입한 보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2: 네.
0: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 청취자님도 어디서 어떻게 보험증권을 요청해야 되는지 난감해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살펴보니까 보험회사로 지출되는 금액은 총 74만 원이었어요.
2: 또 의외네요. 저는 뭐한 120만 원밖에 쓰고 계실 줄 알았는데
0: 네.
2: 그래도 대략적인 수준은 얼추 비슷하게 알고 계셨어요?
0: 네. 근데 정확하게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그중에 40만 원은 보험사의 세제적 연금 상품이었어요.
2: 아, 저축성 상품이
0: 그렇죠. 우리
2: 들어있었군요.
0: 소득공제 받는 연금 저축이었던 거죠.
2: 응.
0: 네. 이거는 보장성 보험과는 전혀 무관한 상품이었죠. 실제로 보장성 보험료는 34만 원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소득은 한 500만 원 되니까.
2: 500만 원 소득의 보장성 보험료로 34만 원이면 소득 대비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분이 혼자서 내는 월 보험료로 34만 원이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싶기도 해요.
1: 그렇죠.
2: 네.
1: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2: 네.
1: 2022년에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2016년, 2018년, 2021년 가입한 세 건의 보험료가 14만 원입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암 진단비가 9천만 원. 그리고 2대 혈관질환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그 외에 수술비와 실손, 운전자 보험까지 보장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2: 네.
1: 굳이 부족한 부분을 찾는다면 뭐 간병비와 신의료기술로 관련된 보장이고요. 부족한 보장에 관해 설명을 좀 드렸더니 본인은 뭐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월보험료 80만 원 낸다고 해서 과해 보였는데 그래도 74만 원이었고 정확하게는 40만 원은 저축성 상품으로 연금에 납입하고 계시는
0: 네.
2: 거고 나머지 이제 뭐 보장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는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현재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기존에 가까운 지인분이 가입시켜준 보험이었는데 얼마 전그 지인분이 보험료를 그만두고 해외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이제 다른 설계사분이 본인이 담당자다. 라고 하면서 만나자. 그러면서 기존 보험이 보장이 좋지 않으니까 현재 보험을 바꾸는 걸 갖다 보냈던 거죠. 그동안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알아서 보험을 가입해 주셔서 사실 보험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신경도 별로 쓰지 않았고 필요하면 뭐그 지인분께 물어보면 되니까 사실 보험 증권을 꼭 챙겨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못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분이 없고 다른 담당자가 자꾸만 기존 보험이 나쁘다, 보장이 부족하다, 보험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디 믿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듣고서 모른 척하고 냅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2: 그러니까요. 우리 막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눈을 좀 고쳐볼까? 이런 마음을 들 때. 이게 한 명한테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
0: 그렇죠.
2: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그래 너눈좀 그렇다 하면 그때 이제 고쳐볼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음을 다시 다잡아보면 될 텐데 이 전문가에게 보험이나 금융상품 관련해서 물어볼 때도 지인이 당연히 잘 해주겠지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체크, 더블 체크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냥 덜컥 새로운 담당자 말만 믿고 기존 거 다.

0: 해시하시고 다시 재가입하셨던 문제가 클 뻔했잖아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전문가 두 분 만나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게 되신 거네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연자분은 그런 분이 옆에 있다가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되게 많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관한 불안감은 좀 해결을 했습니다. 대신 없는 보험 증권들은 이제부터 신청을 해서 잘 챙겨두기로 했고 필요하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전문가가 생긴 거죠.
0: 그렇죠. 다행입니다. 잘 가입돼 있는 보험 엉뚱하게 정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의 꽁트 사연이 돈이 잘 안 모인다라고 했는데 막상 월소득도 500만 원에 싱글이시잖아요. 보험료도 딱히 많이 지출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돈이 안 모인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또 새 나가고 있는 거야? 궁금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2: 궁금하시죠?
0: 네.
2: 네, 그건 잠시 쉬었다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제일 궁금한 건 잠시 쉬었다 와서 얘기를 네. 해주시더라고요.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이렇게 재무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저축성, 다양한 금융상품들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믿을만한 전문가인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혼이라 돈 들어갈 곳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야 우리 여행 가자 했더니 나 돈 없어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청취자님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돈이 왜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분의 재무 상황이 어땠을까요?
2: 네. 이 불안했던 보험 부분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드렸고요.
0: 네.
2: 왜 이제부터는 왜 돈이 모이질 않는지 한번 살펴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 상담하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모이질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거든요.
0: 네. 뭐죠? 왜 돈이 안 모였던 거예요?
2: 저축을 안 하고 계세요.
0: 저축을 안 해서 돈이 안 모인다. 왜 그냥 예금 통장에만 쌓여도 그냥 돈이 모이는 거 아닐까요?
2: 그렇죠.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월 500만 원 소득에 뭐 80만 원 연금과 보험료 지출되고 있고
0: 네.
2: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냥 쓰시는 거죠. 다 쓰네요.
0: 다 쓰셨다고요?
2: 네.
0: 도대체 어디에 무슨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1: 말 그대로 그냥 모두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냥 뭐 관리비,
0: 네.
1: 차량 유지비, 품위 유지비, 레저 활동비, 여행비 등등 모두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까 약간 쓰는데 일가견이었군요.
1: 통장에 남아 있는 돈 예비 자금이라고 해야 할까? 한 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저축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하물며 그 흔한 청약 통장조차도 없더라고요. 주택은 현재 4억 원 전세에 살고 있고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약간 있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또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아무 저축도 하지 않고 계셨군요. 친구분들이 아까 야, 너 돈 많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정말 품위 유지비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돈이 모이질 않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했죠.
0: 네. 그러니까
2: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해야 될 필요성, 목적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뭐 지금 건강하고 돈 쓰기에 나쁘지 않게 벌고 있고 혹시 모를 보장성 보험료도 들어놨고 한 달에 뭐 40만 원씩 연금 들어가고 있고 뭐 정년까지 일할 계획이고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금,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굳이 저축을 할 필요가 못 느낀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뭐 돈이 안 모이겠죠.
0: 그러니까 듣다 보면요. 그럴싸해요. 저도 방금 설득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저축을 하고 돈

0: 자원을 모아놔야 또 미래에 우리가 퇴직 후 소득 자원을 마련해서 또그 이후의 삶을 살수 있는 걸 텐데요.
1: 맞아요. 네.
0: 그렇군요. 일단은 부럽긴 합니다. 어쨌든 돈을 이렇게 펑펑 쓸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2: 그렇죠. 이제 그러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적금 만기를 했더니 얼마를 탔더라. 펀드를 가입했더니 수익이 좋더라. 주식 투자한 친구는 수익이 많이 나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내 통장을 살펴보니까 현금 500만 원. 갑자기 좀 우울해졌고.
0: 그렇죠.
2: 그래서 저축을 하려고 보니 그동안 쓰던 습관이 있어서 저축이 쉽지 않고 대신에 통장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0: 그래서 처음에 이미경 팀장님이 이번 사연은 절반은 해결이 됐고 절반은 이제 해결을 하려던 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나 봐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제 저축에 대한 습관과 시작을 도와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솔루션을 내주셨을까요?
1: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갖다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듣고 본인도 느껴야지 진행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재무 목표는 간단하게 이사 가는 것과 내집 마련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어요.
0: 좋아요.
1: 여기까지는 상담을 통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축 금액 산정을 본인이 못 하겠다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줄여서 저축을 해야 될지 통 감이 안 잡히는 거죠.
2: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 달에 200만 원은 따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 소득에서 파악된 지출은 보험, 연금, 대출 비용 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그냥 그 비용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0: 네.
2: 나머지 38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바로 저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180만 원으로 생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달 동안 생활을 해보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건지 솔루션을 내릴 결정입니다. 18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본격적으로 저축과 투자 솔루션을 실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재무 목표가 생겼으니 무조건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욕이 아주 넘치고 있고요. 이 상담 사연은 결과 이제 불과 2주 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이고요. 현재까지는 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축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40대 중반 미혼 직장인 사연이었습니다. 불안해했던 보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재무 목표 세워서 그 목표 이루기 위해 강제로 선저축할 수 있게끔 실행 도와주셨는데요. 이분 끝까지 잘 하셔서 2차 상담 사연으로 또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굿모닝 구주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안 모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과소비일 수도 있고요. 뚜렷한 재무 목표가 없다 보니 돈이 그냥 술술 새 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우리 집은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분들께 재무 점검 받고 상담 받은 후 그 뒤부터 돈 모으는 재미, 습관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라이프 끝고는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일교차 크고 낮에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더 오를 텐데요.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9도, 부산 24.3도, 전주 28.6도로 서쪽 지역이 더 덥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이라 여유 시간 더 넉넉히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 5차로에서 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한남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 부산 방향은 북대구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서청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서청주나들목에서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일죽에서 남이천나들목 구간 11km가량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을 맞아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 매우 비슷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금성 서쪽에 자리한 옛 황실 정원인 중난하이는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곳에서 차담을 하고 산책을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며 양국 관계 안정화와 소통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사적 상징적 방문이라며 함께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무역 관계 안정과 분야별 실무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으며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의 목조 화물선 하지 알리오가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인 채 가라앉았습니다. 승무원 14명 전원은 오만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가축을 싣고 소말리아에서 출발,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항구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격 성격이나 배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 해양위험관리그룹 벵가드는 무인기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을 돌파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6%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을 넘어 8,046까지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7조 3천억 원 규모 순매도에 밀려 7,49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는 8% 폭락했고 현대차는 9% 가까이 급등하다 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5.1% 내린 1,1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7원까지 오른 뒤 1,50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1,500원을 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정부 규제 움직임으로 두 달 연속 둔화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라 상승폭이 전월보다 0.16%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 월간 상승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비거주 1주택 규제 움직임 등 영향으로 2월에 전월 대비 0.25%포인트, 3월에는 0.27%포인트 둔화했다가 4월에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전세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6%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교섭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부 일부 조합원들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임금 협상 체결과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중심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완제품 사업부 조합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완제품 사업부 노조원들은 회사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공통재원 마련 요구를 담은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거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에도 땡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에 집중됐던 더위는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더 넓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에서도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8도, 습도는 44%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사실 나라마다 스승의 날 날짜는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생일에서 연유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 스승의 날을 2월 달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 촌지가 만연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선물 안 받으면 전교절하는 희극적 낙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스승의 날 2월로 옮기자는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인해 스승의 날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괜찮은 주장이 새로운 제도 변화로 인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정치도 교조적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과 입법을 내놓는 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코너 정치 맛술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호,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고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새로운 구성인데 세 분의 케미를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지난주 한 주 건너뛰었던 한국갤럽이 2주 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요 원인 가지고 뭐 여러 기사들이 났는데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영향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여론조사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4%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 조사는 5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 18세 전국 1011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1: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하여튼 용어가 공소취소특검법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정확한 명칭은 사실 그건 아닌데도 네. 그게 개념화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3% 떨어졌다는 게 응답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결집을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수층도 결집하고 뭐 다 결집하기 마련인데 응답을 못하다가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된 거 아니냐. 아. 그게 지지율까지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0: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결정적
1: 어차피
0: 모멘텀.
1: 어차피 결집은 하는데 네, 모멘텀이 그렇죠. 이제 확인되니까
0: 지난주에도
1: 지지율까지 아, 응답해서 아유 안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겁이 나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 같아요.
0: 네.
3: 그때 뭐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시기나
0: 절차.
3: 방식, 절차 이거는 그 수렴 대라 했잖아요.
0: 네.
3: 그래서 아마 안 미뤘으면 이번에 아마 예정대로 통과했으면 지지율이 50%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미루는 바람에 3% 빠진 게 아닌가.
0: 아.
3: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도 네. 저는 이게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또 전당대 있고 또 청순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0: 아, 물 건너갔다. 기소특검, 조작기소특검이라고 네. 민주당에서 칭하는 김영호 의원님.
4: 그 민주당의 그 박성준 의원은 국민 10명 중에 8, 9명은 이제 공소취소 모른다 그랬는데
0: 모른다. 네.
4: 제가 정치 고관여층 말고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8명 다 알던데요.
0: 아, 네. 네,
4: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는 거 아닙니까?
0: 네.
4: 공소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민주당이 공소취소 모임도 만들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네.
4: 그래서 공소취소는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앤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반영은 됐습니다만은 3%면은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0: 네, 그렇죠. 해당 여론조사에서 조작수사 기소특검에 관한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질문에서 모른다 혹은 응답 거절은 28%였고요. 참고로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3%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하는 여론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아까 야권의 결집 보수의 결집과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해서 같은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3% 여당은 44%였는데 이 차이는 11%입니다. 근데 3-4월 평균 차이는 17%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6%나 감소해서 확실히 좀 보수가 응집했다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 김관영 후보가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민주당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 결집 이후의 영향이 여기서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네. 끝이다 박준 변호사님
1: 20여일 이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결집하냐의 문제였고요. 사실은 지난 다른 선거에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민주당이 뭐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 결과는 반대가 된 게
0: 네.
1: 아마 결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지역에 뭐 부울경도 그렇고 대구는 더하고요. 기본적으로 밭 자체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0: 네.
1: 투표 가까워지면 또 가세요. 가가 누가 찍을 가다가 아유 그래도 우리 찍어야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막 그런 것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모습이고 오히려 좀 더 빨리 이렇게 이런 게 보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국민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방심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해당 조사는 야당이 돼야 된다가 부산도 더 높고요. 서울은 40대 40 동률이고.
1: 동점입니다.
0: 서정욱 변호사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갤럽은 무시하는 듯한 이 비평을 하셨는데.
3: 부울경이 네. 야당이 돼야 된다는 게 아마 46.
0: 43. 네.
3: 아, 43?
0: 네. 대구 경북이 46.
3: 아, 네. 그다음에 그래도 9% 차이 나죠?
0: 네. 37대 43. 6% 그래? 차이입니다. 네, 네.
3: 제가 이게 본 거는 부울경은 야당이 46. 여당이 37대 1이 돼 있는 그 기사가.
0: 네. 46은 대구 경북이고요. 대구. 예, 아, 아마 예, 잘못 착시를 본 것 예. 같습니다. 네.
3: 아, 기사 잘못된 둘 다 46대 있는데 이 기사가 네. 잘못됐는데 하여튼 네. 높다는 게 네. 중요하고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1인가 그렇죠?
0: 네.
3: 또기 그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0: 네, 40%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견제를 원하는 거죠. 대통령은 지지하고 또기 정당은 민주당이 있어도 지방 권력까지 다 하면 완전히 일당 독재되는 거 아니냐.
0: 네.
3: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는 야당이 좀 견제 여권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이게 저는 오히려 정확한 여론이다. 그렇다면 이게 부울경, 대우경북. 대우경북은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0: 네.
3: 이러면 이게 그 최소한 영남권에서는 아마 야당 후보가 선전할 겁니다.
0: 아, 선전할 것이다. 선전의 기준은 전승이 아니고.
3: 뭐 최소한 이게 5개 아닙니까? 부울경, 대우경북. 네. 그중에 뭐 한 네 군데라도 하면 선전이죠.
0: 선전이다. 네. 유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원래 선거 초반에 워낙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4: 예,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뭐 지방선거는 해볼 것도 없이 거의 완패다. 뭐 경북 정도 빼고
0: 네.
4: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예,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4: 하지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국민의힘도 결집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0: 네.
4: 만나면은 아, 양쪽 다 문제 있다. 이 심리도 굉장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비판을 많이 했죠. 뭐 내란 정당이다 뭐다 막 하면서 선거를 치를 자격도 없는 정당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0: 네.
4: 그 이후에 이제 공소 취소 문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다 이런 게 터지면서 야 이거 민주당도 문제다. 민주당도 문제네.
0: 네. 네,
4: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0: 네.
4: 이런 심리 때문에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 정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아, 물론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지경이고요. 또 장동혁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 대한 그 불신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0: 네.
4: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는 양쪽 정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은 기간이라도 더 개혁적

0: 적인 모습을 누가 더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그 김영호 의원님 얘기 받으면 사실 지방선거는 역대 이제 다른 총선 대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낮고
0: 낮죠. 예.
1: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보수가 유리하다라는 게 서정욱 변호사님 오랜 소신입니다. 근데 자기만 높고 뭐 이제 뭐 민주당은 낮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보수 지지층들도 난 도저히 장동혁 체제는 신임이 안 가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투표율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좀 이슈가 양쪽 다에게 약간 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2: 그거는 이제 세대별로
1: 네.
2: 아무래도 이게 70대 이상, 그다음에 20, 30대인데 20, 30대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보수가 지금 20, 30대가 많이 보수화됐고요.
1: 네.
2: 그다음에 70대 이상이 보수잖아요.
1: 네.
2: 40, 50대, 60까지가 이제 진보 진영이 많이 앞서거든요.
1: 네.
2: 그런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를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 어머님 같은 분들은 투표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1: 네.
2: 따라서 이게 아마 어르신들이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게 보수가 유리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기는 중요할 거예요.
1: 네.
0: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가 한60%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60%요? 그렇게 높았나요?
0: 좀 높았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뭐 높은 정확한 건 아닌데
1: 네.
0: 통상 50%대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번에는 뭐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1: 네.
0: 투표율에 따라 가지고 엄청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제는. 자기 지지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1: 네,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정답이거든요.
1: 네.
0: 근데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서 낮으니까 막 그런 이제 분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사실 많이 이겼지
1: 네, 많이
0: 않습니까? 뭐
1: 이겼습니다.
0: 투표라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 2018년이 60%고요.
0: 아, 죄송해요.
2: 50.9인데요.
1: 네. 네, 50.9는 22년이고
2: 그러니까 보수가 많이 있잖아요.
1: 2018년은 60.2.
0: 네.
1: 그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대선 결과 이후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왔다.
0: 안 나왔던
1: 이런
0: 거죠. 예.
1: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에는 울산에 K조선 간담회 마치고 마성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남목 마성시장이라는 곳을 순방을 했고요. 어제는 성남에 가서 새마을운동 중앙에 간담회 마치고 모란시장을 또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대구에서 군의군이 네, 경북에서 대구로 이전했습니다. 네,
0: 그래서 대구시 군의군
1: 네, 대구시 군의군의 모내기 행사까지 좀 참석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싹 강화한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나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선거 운동이 되려 그러면 뭔가 공약 발표를 하는 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때
1: 네.
0: 그 발언들을 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가기만 한 거거든요.
1: 시장만 다니니까.
0: 아니 뭐 그런 의도는 있을 수 있겠죠. 알 수는
1: 네.
0: 없습니다.
1: 네.
0: 가면 뭐 효과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 가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선거도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뭐 어떤 의도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게
1: 네.
0: 뭐 어떤 발언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1: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0: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 네.
0: 뭐 지금 정청래 대표 본인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방에서 뭐 오지 말라는 건 그 헛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1: 네.
0: 뭐 그게 효과가 있다면 뭐
2: 그런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뭐 창조센터 두 번 간 거 가지고
1: 네.
2: 민주당이 엄청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 때도 이게 공격 많이 했거든요.
1: 네.
2: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안 가도 되는 시장을요.
1: 네.
2: 전통시장 벌써 저번 주부터 세 번인가?
1: 네.
2: 그렇지 않습니까?
1: 남대문 시장도 갔으니까.
2: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문제는요. 선거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공천에도 이게 개입한 게 아닌가. 저는 정원호를 피겐 거는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이나 봐요.
1: 네.
2: 하정우도 GPT 뭐 작업 들어오는 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띄워주고
1: 네.
2: 내려보냈다 봐요.
1: 네.
2: 거기다가 김남준, 개항도 공천에도 마이 개입했다. 이거야말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번에 고발할 텐데 뭐 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1: 네.
2: 고발은 효과가 없고
1: 네.
2: 오히려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정치 중립으로 탄핵하듯이
1: 네.
2: 이런 식으로 탄핵 의결 이래 또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정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2: 그러니까 한번 공세는 펼 수 있죠.
1: 공세는 펼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3: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죠.
3: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비슷한 그 활동들을 하긴 했어요.
1: 맞아요.
3: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아니냐. 네.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뭐 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1: 네.
3: 조정식 후보
1: 네.
3: 그것도 명픽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굳이

0: 그 투표제, 국회의장 투표제를 그 대통령 신분에 직접 그거를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딱 국회의장은 조정식이라는 예, 그런 글을
1: 그런 느낌의 글을
0: 활용해 가지고
1: 네.
0: 예, 이렇게 했다는 거는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다.
1: 아.
0: 예. 그리고 오히려 가가지고 선거운동이 아니고 그냥 가서 모내기하고 이런 게 선거운동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아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부울경, 물론 남대문시장도 뭐 갔지만은 부울경 쪽에 집중적으로 좀 가는 거를 이렇게
1: 네.
0: 봐서는 예, 그쪽에 지금 사실 부울경 쪽이 보수 쪽에 그표 결집 효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그 민주당의 결집 효과를 노린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고도의 선거 전략이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1: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 요즘 활동에 활발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한 분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이거는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 기획은.
0: 예, 워낙 가까운 분들이고요. 그다음 서울시장을 또 했던 분이고, 예, 연이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 과거에 우리 이제 뭐 18대, 19대 때그 함께 내일로라고 하는 우리 의원들 모임이 있었죠. 그건 사실 친이계 모임이죠. 그런데 어제 저는 못 갔습니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에도 가서 응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수 없는 두 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서울 숲이라든지 뭐 청계천 문제라든지 이런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했던 일을 그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물려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만든 입장이어서 두 분이 만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1: 네.
0: 그리고 선거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다 있지 않겠어요? 보수가
1: 네.
0: 이렇게 많이 무너졌고 힘든 상황에서 특히 서울시장을 뺏긴다는 거는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큰 악몽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어제 유승민, 오늘의 오세훈 이렇게 넓혀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부정적으로 보긴
1: 아,
2: 하거든요.
1: 부정적이다.
2: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걸다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뭐다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게 엇박자 같긴 해요. 당 대표 쪽하고.
1: 네.
2: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 김대섭 의원 통해서 또 정원 후보 공격하는 측면도
1: 네거티브.
2: 있거든요.
1: 네.
2: 글쎄 뭐 어떤 걸 포인트 잡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잘
1: 할수 있는 모든 걸
2: 모르겠습니다.
1: 다 하고 있다, 그냥.
2: 그렇게 보니까 반대에 사실은 현직 시장이잖아요.
1: 네.
2: 상황이 안 좋더라도 현직 시장이 도전자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정원호 후보가
1: 네.
2: 현직 같고.
0: 당대표하고 엇박자 날수록 지금 뭐 상승세 타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3: 뭐 저는 큰 도움 될게요.
1: 네.
3: 역대 서울시장 중에 MB만 한 분이 없어요. 청계천 하나 가지고 몇백 년대 최고 업적입니다.
1: 네.
3: 거기다 중앙차로까지
1: 네.
3: 역대 시장 중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다. 그럼 이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게 유승민 의원은 중도 쪽에 그 확장 이미지가 있어요.
1: 네.
3: 저는 뭐 천군만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장동익 대표나 제 같은 보수 패널들은 뒤에서 이제 그 정통 보수 있잖아요. 우리 강성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이런 분들도 이렇게 설득해야죠. 오세훈 시장이 너무 이게 장동익 대표하고 대립하는 바람에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투표 안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1: 네.
3: 제가 계속 설득해요. 정운을 막아야 된다. 최악의 강군 시장 막아야 된다. 강군. 이래서 계속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장동희 대표나 제 같은 보수 패널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달래고 그다음에 MB나 저 유승민 이런 분들은 중도로 좀
1: 네.
3: 확장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1: 그렇군요.
3: 서로.
1: 네, 워낙 그 청계천과 뭐 중앙 차선은 임팩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2: 틀린
1: 뭐
2: 말은 아니죠.
1: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그 정도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고 조국 후보 쪽에 누르라서
2: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1: 네.
2: 좋아요는 뭐 많이 누르는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1: 네.
2: 그 예전에 이제 이 지금 말고요. 예전에도 이제 이재명 뭐 대표라든지 뭐 그 시절부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SNS에 좀 글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또 이러면 좀 갈라치기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1: 아, 문명 갈등.
2: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1: 네.
2: 아주 유명하신 분일수록 좀 다 정치적 의사로
1: 좀 참아라.
2: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사로 보이거든요.
1: 문재인 대통령은 좋아요를 좀 멈추고
2: 제가 이재명 뭐라 대통령도
1: X를 좀 줄여라.
2: 그렇게 하면 네. 민주당 후보가 김용남 후보란 말이에요. 네. 조혁신당 후보란 말이에요. 조국 후보는 네. 그게 아마 좀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저는.
3: 근데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국민의힘 당이고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다른 타당을 돕잖아. 네. 이거야말로 해당이 아니고 지금 재명인의 마을이나 보니까 네. 빨리 재명하거나 탈당하거나 난리입니다. 옛날에도 이게 이재명 대표 불량을 좋아해 눌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고양이가 눌렀다. 이런 해명까지 기억이 납니다. 고양이가 눌렀다. 이번에는 한 40분 되는 걸 고양이가 아무리 뭐 해도 다 못 누를 거 아니에요.
1: 그렇진 않겠죠.
3: 지금 이게 개딸들 제가 사이트 가보니 난리예요. 제명해라고.
1: 제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네.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호출을 일단 하겠습니다. 김부겸 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을 넘어선 이제 커넥션이니까.
0: 저는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좁혀졌고 네. 결과에 따라서는 뭐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것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1: 네.
0: 얼핏 보니까 네.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구시장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면담 이런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아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가. 네. 하지만 그게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지만은 그 정도로 조급해졌다 생각합니다.
1: 하지만 손해볼 것은 없다.
0: 없다.
2: 네. 대구거든요. 네. 저희 뭐 두 분 우리 네. 서변호 삼촌 대구지만 대구는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네. 게
1: 좋아하지 분들이, 않는다.
2: 네. 분들이 좀 많다고 네. 가면 결국 김부겸이라는 개인기로 이제 뚫어야 되고 실제로 박정희 기념관 그 어디죠? 건담동에 그거 한다고 엑스포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사실은 민주당 당에서는 왜 그런 걸 하냐 아마 싫어하거나 비판하기도 하지만 지금 놔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붙은 것도 맞고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대구는 네. 이기면 처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대구 시장에서
1: 그렇죠.
2: 네. 매우 근접했다고 보이고 네. 예전의 선거에 비해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뭐라도 되는 상황이다. 뭐 당연히 뭐 지금 지지율 보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부대적으로는 이제 구청장 세 군데 중에 하나는 진보당, 동구는 진보당, 북구 남구인가요?는 민주당이 하고 광역의원 그리고 부산 연제구청장 후보까지 해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는 방식을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줄 울산 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2: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진보당이 그래서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하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죠.
1: 울산시장 선거는.
2: 시장 네.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울산시장에서는 단일화 없이는 뭐 상대도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보수층에는 박맹우 전 시장이 네. 끝까지 나아갈 것 같아요. 아직 단일화 얘기가 없거든요. 네. 상당히 국면이 좀 특별하게 보입니다. 이번 단일화가. 또 이번 주말을 지나면 네. 또 좀 문제가 커요. 네. 주말 지나면 인쇄를 들어가거든요. 네. 하려면 마지막 기회인데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
1: 그 김두겸 박맹우 단일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3: 예, 오늘도 뭐 제가 좀 관계자를 점심 때 네. 봤는데 그 이거는 저는 저번에도요. 네. 박맹우 시장이 무소속함 놓았다가
1: 단일화했죠.
3: 단일화했잖아요. 네. 좀 예우를 했었으면 저는 좋았겠다. 명분을. 네. 그렇다면 이게 경선을 주도요. 네. 어차피 이게 김두겸 시장 이깁니다. 네. 차라리 경선을 하면. 이인제법인가 뭐 이게 못 놓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컷오프 시기니까 놓은 거 아닙니까? 두 번 양보할까? 근데 단일화가 안 되면 끝까지 우리가 불리해요. 단일화 돼야지 이게 팽팽할 겁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간에서 좀 전략적으로 봐서 박맹우 시장도 예우를 해주고 그때 경선 붙여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차피 이긴다고요. 그러면 무소 출마를 막는 효과니까 김두겸 시장도 그게 나쁠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공천을 컷오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근을 만드는지 저는 또 납득이 안 돼요.
1: 지난번에도 컷오프였잖아요.
3: 그러니까요.
1: 왜 두 번 연속인
3: 이런
1: 거예요?
3: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정치인은 무시하는 네. 제가 박명우라도 이게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면 너무 쉽죠.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네. 참 이게 큰일이에요.
1: 요거는 이정현 공간위원장이 잘못한 거다.
3: 저 잘못했다 봐요.
1: 아, 네. 김영우 의원님.
0: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사실 처음에 그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이 없었어요. 네, 전략 없이 일단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대표 제명하고 한동훈 대표 또 다시 어딜 가든지 간에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만 있었지.
1: 네.
0: 모든 지방에서 경기도 도지사는 누가 되고 또 저기 뭐 부울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그래도 세 번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네. 늘 공심이나 공관이나 당 지도부가 저 같은 사람을 면담을 했어요.
1: 네.
0: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경기 남부의 성격은 어떻고 북부의 성격은 어떻고 동서남부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 어떤 공약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번에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1: 네.
0: 오로지 그냥 처음부터 기승전 한동훈 막자였어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산 북갑에서 단일화도 이거 안 된다. 가치관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걸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정도로 올인해가지고 한동훈 막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다른데 단일화 전략이고 뭐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1: 그러네요. 이 박맹호 후보는 사실 이게 울산시장 3선을 했고 이거 공천 재심은 컷오프는 최고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단일화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노란우산.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김영우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세 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죠. 최근에 어제 저희 방송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와서 그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최고위원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친한계는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하고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도 이건 좀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 어떻게
2: 뭐
1: 보셨어요?
2: 이게 뭐 개인적 의견인지 근데 지도부니까요 최고위원이 네. 모멸감이 좀 들겠어요. 제명을 당했는데
1: 네.
2: 또 당에 돌아오고 지금 당장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1: 네.
2: 무슨 이제 베푸는 것처럼 아 단일화 해주면 복당 시켜줄게 이게 참 글쎄 왜 이런 갑자기 이런 말을 단일화 원한다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1: 네.
2: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해요.
1: 아.
2: 정말 원하는 건지.
1: 장동혁 대표는 단순 표 계산을 위한 단일화는 안 된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긴 했는데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3: 아마 이제 조강한 최고위원이 그냥 한동훈 책을 조롱하는 게 아닌가.
1: 아이디어가
3: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냥 조롱하는 거지. 이게 뭐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의 뜻도 아니고요.
1: 조감이 있는 건 아니다.
3: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퇴해라. 단일화가 아니에요. 단일화한다는 말은 이게 여론이나 이게 단일화고
1: 네.
3: 근데 이거는 한동훈 사퇴하면 그러면 이게 그냥 복당 검토해 줄게. 그 사퇴할 일이 없잖아요. 배지를 달고 복당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 뜻이잖아요.
1: 네.
3: 사퇴하고 복당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현실 가능성도 없고 개인 의견인데

0: 우리가 타도 주적이 네. 하정우다. 아. 한동훈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아. 하정우하고 한동훈이가 비슷한데 박민식 후보 조금 지지율이 확 차이 나버렸다. 이럴 때는 이게
1: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0: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은 이제 아직 3파전이니까 네. 그럴 단계는 아닌데.
1: 아직 아닌데.
0: 제 말은 이게 주적이 한동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김영우 의원님 부산에 지난번 자전거 타고 한번 가신 적 있지 않았어요?
2: 네,
1: 몇백 킬로인가를 자전거 타고 가셨다.
2: 제가 마포에서 출발했는데 513 킬로. 좀 멀더만요.
3: 네. 많이 멀죠.
1: 많이 멀죠. 그 간단한 다짐을 하루만에 가요. 그게 며칠을
2: 걸리... 하루에 못 가고.
1: 네. 아유, 뭐 며칠을 걸리는 거예요?
2: 제가 또 자전거 거의 처음 타는 친구랑 그 고향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네. 그 친구 아주 엉덩이 멍들고 거의 뭐
1: 몸살 났겠네요.
2: 예, 조그만 언덕만 보이면 영호야. 걸어가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갔는데 네. 가서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제가 또 밤마다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도착을 딱 했죠. 그래서 만도가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네. 그 화명공원에서 유튜브로 이제 단둘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넘게 방송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고 왔고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그 출정식 개소식 때도 네. 제가 갔다 왔고요.
1: 네.
2: 그래서 부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는데 분위기 괜찮던데요.
1: 아.
2: 그리고 저도 선거 참 많이 치러봤거든요. 네네. 재선거도 많이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급 정치인들하고 제가 그 캠프도 많이 해보고 뭐 많이 해봤어요.
1: 네.
2: 근데 한동훈 그 후보가 나는 저렇게 열심히 선거를 치른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1: 네.
2: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 그다음에 절실하게
1: 네.
2: 그래가지고 거의 기어서 다녀요.
1: 아.
2: 그래가지고 그 진심이 좀 통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1: 그렇군요. 현재 여론조사 추이 자체에서는 뭐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저도 입이 아프긴 합니다만 뭐 요것만 하나 소개할게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12, 13일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북갑 같은 경우에 하정우 39, 한동훈 29, 박민식 21 이렇게 나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생각보다 서정욱 변호사님 원래 예상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잘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네. 그 요 한동훈 후보의 선전. 그러나 단일화 없이는 하정우 후보가 될 것 같은 이 상황. 계속 될까요?
3: 이게 아마 그 여론조사가 좀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대부분 3자 구도 때는 하정우 후보가 1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1: 네.
3: 또 질문지에 따라서 뭐 국민의힘 전 당대표 이렇게 했을 네. 때 좀 더 나왔고
1: 네.
3: 무소속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좀 떨어지는 모습 등등을 봤을 때는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후보가 저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1: 줄어든다.
3: 뭐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양쪽으로 결집은 돼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가져가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대 우리나라가 좀 양당 딱 구조가 돼버려가지고 과연 그걸 비집고 더 가서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스러워. 하더라도 보수층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 진보층 그쪽으로 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계가 항상 있는 게 아니냐
1: 네.
3: 그렇게 인식이 되고 3 이렇게 구도가 계속 진행되면 하정우 후보가 좀 더 많이 유리해
1: 그대로 갈 것 같다. 예. 방금 소개드린 여론조사는 18세 이상 508명 해당 지역 거주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12번 홈페이지에
2: 좀 지난
1: 12, 13
3: 이번 거
2: 이번에
1: 네. 네. 12, 13입니다. 네.
0: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오를 걸로 기대는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이게 부산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이 좀 센 지역인데
1: 네.
0: 아무래도 이게 여론에 좀 작게 잡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따라서 이게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기간 있잖아요.
1: 네.
0: 그때까지는 볼 겁니다. 여론조사 공표기간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런데 뭐 도저히 차이가 좀 2, 3등이 나고
1: 네.
0: 뭐 하정우 한동훈이 뭐 박빙이다.
1: 네.
0: 이럴 때는 이게 장동기 지도부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게 단일화 내가 한동훈 떨어지고 하정우 됐다.
1: 네.
0: 이럴 때 이게 보수청에서 장동기 대표에 대한 또 비판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전략적인 고민이 많을 거고요.
1: 네.
0: 그럴 때 당 지도부가 안 하면 결국에 보수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저는 그래서 그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돼요.
2: 제가 보니까 뭐 여론조사 그 또 세부 내용들을 보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55%가
1: 네.

0: 한동훈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1: 네.
0: 아, 이렇게 됐어요.
1: 네.
0: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박민식 후보 표를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중도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고 이렇게 너무 폭주하면 이거 견제해야 된다라는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 중도층에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1: 네.
0: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뭐 오늘인가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1: 네.
0: 보니까 인터뷰에서 야, 이거 국감에서 한동훈이 국회의원 되면은 민주당 진짜 어려워진다. 그 한마디에 답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예,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돼야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사람. 길게 봤을 때 박민식 후보가 제대로 견제를 할까요? 한동훈 후보가 제대로 견제를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수들도.
1: 네.
0: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 더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보수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할 사람.
1: 네.
0: 그게 이제 한동훈이 그 깃발을 보수 그 개혁의 동남풍 그 깃발을 이제 꽂았다는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1: 선정호 변호사님, 1 플러스 1은 2가 안될 거다라는 얘기도 누차 하시긴 하셨는데, 단일화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이만으로 보고는 한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단일화 없이 현재 하정 후보를 꺾을 기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울산의 김종훈 뭐 김상우 이렇게 단일화했듯이 결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러니까
1: 어떻게?
2: 이제 그 인위적으로 안 되면 지도부가 반대가 안 되면 그냥 거기
1: 유권자들이
2: 유권자들이 될 사람한테 보수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밀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1: 네.
2: 그런 게 저는 무조건 한동훈 편 드는 게 아니에요.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식 당선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1: 네.
2: 대신에 박민식이가 도저히 3등 안 된다. 그다음에는 한동훈이 돼야지 하정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주적은 이재명 정권이지 한동훈이 주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한번 여론조사를 보고 그때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1: 선정호
2: 전략적으로.
1: 변호사님은 반명이지만 친장은 아니다.
2: 아니 장동훈도 지지하는데
1: 장동훈 진짜
2: 그러면
1: 지지해. 네.
2: 한동훈을 하정우보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1: 그래서 안 되죠.
2: 우리 보수의 여러 유권 지도자들 한동훈이든 장동훈이든 오세훈이든 저는 다 지지합니다.
3: 제가 소정 변호사님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몇 주간 계속 했는데
1: 조금씩
3: 처음 바뀐 것 같아요.
1: 매주 조금씩 바뀌시는데.
3: 오늘 확실히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0: 아니 정말
3: 것 같습니다.
0: 합리적인 보수의 참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2: 박민식이 당선을 원한다니까 원래
1: 네.
2: 그럼 한동훈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 서정 변호사님의 이 무지개 색깔 같은 이 변모에
2: 네.
1: 저희가 항상 깜짝깜짝
2: 아니, 정치는
1: 놀랍니다.
2: 생물인데 평론도 생물이죠. 정치도 생물인데
1: 네.
2: 평론도 생물이에요.
1: 아니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 지금 부산 관련해서는 뭐 서병수 의원이나 뭐 전직 의원들 다
0: 네.
1: 이제 그쪽에 업무 사격을 하고 있는데
0: 네.
1: 현직 의원들은 뭐 사실 그날 오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가 징계받는다고
0: 그렇습니다.
1: 했잖아요.
0: 예.
1: 근데 그냥 가도 괜찮지
0: 아니요.
1: 않을까라는
0: 이번에는 아주 저 주도 면밀하게 현직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다 연락을 했고
1: 네.
0: 저 같은 사람은 전직인데도 개소식 날 갔습니다마는 출정식에도 갔고 제가 카메라에 비치지 않기 위해서 개소식 그 한진빌딩 7층인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후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값 주민을 주인공으로 해서 개소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진정성이 있는데 괜히 뭐 전직이니 현직이니 가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 정말 저도 표 어렵게 끊어서 갔지만
1: 네.
0: 가지 않았어요.
1: 아.
0: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안에 못 들어가신 지지하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1: 네.
0: 뭐 그랬는데 그날 같은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박민식 그 후보 개소식하고는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예. 저는 좋았다고 봐요.
1: 일각에서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안 나타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이뭐한 일곱 여덟 분 계신가 봐요.
3: 네, 그렇죠.
1: 예.
3: 있습니다.
1: 그것이 주는 의미심장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부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게 요즘 방송에서 또 평택 빼먹으면 또 많이들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예, 평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당시 그 부산 쪽에서는 이제 부산대 그쪽
3: 이른바
1: 되게
3: 삼철이라고
1: 예, 삼철 중에
3: 부르던 네.
1: 이제 한 건데 그때 이호철, 이강철, 전해철인가요?
3: 아니요.
1: 아닌가요? 뭘 누구?
3: 이강철이었나?
1: 네.
3: 아닌데?
2: 양정철이죠.
3: 아, 깜짝이야.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조국 대표를 지지했고 김용남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랑 북콘서트를 네. 했습니다. 각각 응원군을 출격시킨 건데 이 전략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 뭐 저는 김용 그 부원장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본인 네. 입장에서는 아마 컷오프는 아니지만 하여튼 안 돼서 상당히 억울하다 하고 있었는데 평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당에서 선택한 김용남 후보를 도와주는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큰 결심하고 저는 상당히 플러스라고 보는데 이호철 이분 민주당인데 네.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하고 네. 조혁신당이거든 결국은 정당이 뭐 조국의 인물에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 부분 앞으로는 조금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1: 논란이 커질 것 같다.
3: 도움이 될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2: 저는 이제 친문이도 대거 조국당으로 가면서 이게 완전히 좌파가 대분열될 것 같아요. 정계개편. 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이호철 그렇죠. 전해철도 이번에 김남구한테 컷오프 됐잖아요. 네. 임종석부터 이게 여러 명이 저는 친문과 친명이 완전히 두동강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호철은 별 도움 안 돼요. 조국 지지해봤자 네. 흘러간 물이잖아. 근데 김용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권력이잖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확실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는 김용 지원은 도움이 된다.
1: 도움이
2: 이렇게
1: 된다?
2: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평택은 부산하고 반대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진보가 둘. 네. 결국 김재현, 황교안 대표에게 그 저는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유희동 후보하고 이제 세 명이 된단 말이에요. 부산하고 정반대가 되죠. 네. 그러니까 부산 하정우가 좀 유리한 사실이고 평택은 유희동 후보가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 보수가 한 40은 될 거예요.
1: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은.
0: 저는 뭐 김용 또는 뭐 이호철 그 두 정치인이 도와주는 거는 그 어떤 면으로 봐도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1: 아, 둘다.
0: 근데 워낙 후보 입장 다급하고 조급하고 저도 이제 후보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아마 그런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지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 대중,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네. 김용, 김용남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사하던 그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이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또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실제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조차 공천도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줄 수 없었던 네. 이런 정치인을 민주당 뭐 김용 의원을 돕는다? 이건 안 되죠. 그다음에 이호철이라고 하는 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누군지 잘 몰라요. 너무 오래된 분이고 저도 이호철 누구였더라 한참 생각해야 네. 얼굴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1: 네, 그거야 뭐 네,
0: 이름만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돕는다는 거는 그 분란을 일으키고 아싸리 그냥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 도와준 서병수 선배처럼 네. 당적 반납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싸란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 나중에 큰 분란이 돼요. 이거는 친문 세력 대 친노 세력 대 친명계의 어떤 대혼란이 됩니다. 이거 이제 보세요. 8월 달 당대표 선거에 바로 나타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분 얘기 듣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 하나 쉽고 빠르게 1세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12: 안전.

0: 멜로우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최희 아나운서의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4: YTNS FM.
15: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냐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오늘 참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더웠습니다. 이런 더위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뜨거운 땡볕 더위는 계속될 전망이고요. 다행히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한여름 같은 끈적함은 없지만 강한 햇볕 아래 오래 서 있다 보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야외활동에서는 그늘에서 틈틈이 쉬어가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차도 많은데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강대교 부근 4차로 쪽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지점을 어렵게 통과한 차량들은 계속 청담대교 쪽으로 쭉쭉 밀려서 통과하면서 천호대교까지도 더딥니다. 마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

남단 쪽으로 차량이 많고요. 원효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 2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안 그래도 차가 많았는데 더욱더 혼잡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등 안건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영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DS 부문 사장단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최승호 노조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단은 파업 우려를 전달하며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지만 최승호 위원장은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에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교섭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부 일부 조합원들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임금 협상 체결과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중심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완제품 사업부 조합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완제품 사업부 노조원들은 회사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공통재원 마련 요구를 담은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및 쟁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지급 영문화가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 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 성과금 역시 근로 제공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을 돌파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6%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을 넘어 8,046까지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7조 3천억 원 규모 순매도에 밀려 7,49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는 8% 폭락했고 현대차는 9% 가까이 급등하다 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5.1% 내린 1,1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7원까지 오른 뒤 1,50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모교인 3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박병기 선생님과 동문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선생님에게 건강한지 안부를 건넸고 동문들에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며 웃음 섞인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박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정말 고맙다며 꼭 안았고 동문들 역시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화답했고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주도에서 1박 2일 선거 지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제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화려하지만 4.3에 대한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고 아직 상처들이 곳곳에 묻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4.3의 아픔과 눈물, 한을 잊지 않겠다며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선언한 4.3 왜곡 혐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구축부터 유족 복지 강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후 우도로 들어가 땅콩 재배 농가 현장 체험을 했고 시장 등 현장 탐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통합이나 승리의 길도 될 수 없다며 자강론을 내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당원의 선택으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단일화 문제도 당원과 당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단일화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더더욱 당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해 내일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를 보이겠고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터.
6: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0: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자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 지형이 뜨거운데요. 정승일 박사님과 함께 관련 논쟁 짚어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철새평론가 이석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00조라고 하는 숫자 앞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을 확대해야 된다, 근로자들의 성과급이 늘어나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와중에 기업 이익의 사회적 분배에 관해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정승일 박사 연결해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요즘 그 이 300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최근에 다음 주인가요? 참여연대 개최로 이제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 관련된 좌담회가 열리는데 이게 무슨 뭐 살해 협박까지 왔다고요?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4: 아, 네.
3: 네.
4: 뭐 그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네요. 뭐 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참석해서 발표하는 사람들.
3: 네.
4: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3: 네. 그 토론에
4: 와서 왔다네요, 거기.
3: 토론의 취지를 잠시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먼저?
4: 토론회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그 반도체 쪽 노조가 다음 주에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3: 네.
4: 그럼 이제 이 1인당 뭐 6억, 7억을 달라는 쪽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4: 지금 거기 노조원들이.
3: 네.
4: 그게 과연 정당하냐 문제가지고 지금 뭐 신문지상에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3: 네.
4: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또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 네.
4: 뭔가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네, 이익이 많이 나면은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세법에 따르더라도.
3: 네.
4: 그거를 그럼 어떻게 쓸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국민 배당이란 또 이 표현을 쓰셔가지고.
3: 맞습니다.
4: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3: 네.
4: 이런 얘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에서 아니면 SK 하닉스에서 발생한 저 이익이. 과연 그런 회사가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종업원들이 다 가져가면 되는 거냐.
3: 네.
4: 그리고 주주들이 또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근데 그게 다 정당성이 있느냐.
3: 네.
4: 사회 정의에 또 부합하느냐.
3: 네.
4: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3: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삼성전자 노조 쪽에서는 일단은 정규직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랑 비교하면서 이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분들 중에 일부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주주 환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4: 네.
3: 이렇게 이익 자체가 뭐 근로자 그리고 주주가 가져가는 것 자체가 뭐 위법은 아니지만 이 위험 자체나 이렇게 오는데 사회적 기여가 있으니까 좀 더 넓게 이해관계자를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박사님께서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4: 네, 맞습니다.
3: 네, 전반적으로 그걸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기 다섯 개의 커다란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3: 네.
4: 첫 번째는 이제 회사 그 자체가 있고요.
3: 네.
4: 경영진들이죠.
3: 네.
4: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내지는 사실 뭐 노동자라기보다는 그 엔지니어들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3: 네.
4: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3: 네.
4: 그게 뭐 우리나라에만 400만 명,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많은 편이죠.
3: 그렇죠.
4: 근데 여기 세 쪽만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3: 네.
4: 삼성전자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협력업체들.
3: 네.
4: 가령 이제 산해하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공장 안에도. 이게 뭐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3: 네.
4: 이 사람들이 일종의 비정규직들인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냐, 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냉장고라든가 뭐 에어컨 같은 걸 만드는 가전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백색가전. 네.
4: 여기는 또 완전히 지금 소외되어 있거든요. 정규직일 경우에도.
3: 네.
4: 근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봐서는 그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전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위해서 기여한 게 꽤 많다 이거예요.
3: 네.
4: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경기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공업 이용 용수 그러니까 물이죠. 물이 필요하고 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3: 네.
4: 그거 지금 뭐 일종의 특혜를 줘가지고 대부분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3: 그렇습니다.
4: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을 지금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뭔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데
3: 네.
4: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시기가 바로 그 나중 아닙니까?
3: 네.
4: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나는 또 이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3: 네, 이른바 그 코로나 직후에 그 횡재세인가요? 네, 횡재세가
4: 네,
3: 유럽에서도 일부 도입이 됐었잖아요. 많은 국가들에서.
4: 네.
3: 네. 사실 이 주장들 자체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게 논란이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 네.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먼저 삼성전자 노조요. 이제 네. 성과급을 제한 없이 15%를 줘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조장 자체가 뭐랄까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요즘 대기업 노조도 하청업체에 네. 성과급까지 챙겨주자 아니면 상생기금을 몇천억 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삼성전자 노조는 그냥 딱 본인들 얘기만 좀 하는 것 같아서 노동운동적 차원에서 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삼성전자에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뭐 중고등학교 나온 그 현장 노동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이 아니고
3: 네.
4: 이른바 스카이대학을 나온 그런 그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는 대학도

0: 일반적인 노조원들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SK 한익 들어갈 때 이미 뭐 굉장히 치열한 이 공채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 협력업체들 사람들하고 우리는 뭔가 급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왜 우리의 그 이익을 나눠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운동과는 다른 종류의 이제 이 노동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1: 네, 뭐 요즘 네. 예컨대 뭐 MG노조나 뭐 그 교사노조나 이런 새로운 좀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문법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네.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이거 이제 이념 논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제대로 안 주면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성과급 제한이 없는데 다 빠져나간다. 회사의 네. 인재 유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매번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지 않냐. 어차피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0: 그 자체로서는 어떻게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일종의 유능한 것이 전문직 엔지니어들인데요.
1: 네.
0: 거기 나름대로 일종의 그 채용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노동 시장에 네. 서로 뭐 이직하는 시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반도체랑.
1: 네.
0: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뭐 올해 6억, 뭐 내년에 6억 해갖고 앞으로 3년간 지금처럼 이긴하면은 뭐 3년간은 2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1: 네.
0: 이쪽으로 옮겨오라고 스카웃을 하는데. 그러면은 스카웃에 당연히 응할 사람들이 많은 거고.
1: 네.
0: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삼성전자 경영진이 그러면 이게 현실이니까 이거를 두고서 그냥 방치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한 없지만 10%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15%다 보니까 약간 네. 뭔가 좀 이것은 그냥 요구사항이고 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결과적으로 뭐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지만은
1: 네.
0: 결과적으로는 한 1년에 올해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주는 성과급을
1: 네.
0: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앞으로 한 2, 3년 뭐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갈 거라고 지금 그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를 제도화 시켜갖고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 노조의 요구인데
1: 네.
0: 삼성전자 경영진은 지금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 가까이처럼 가전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도 있고 그런데
1: 네.
0: 거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니까 그럼 뭐 성과급을 줘봐야 뭐 몇 천만 원 정도인데 너무나 그럼 위화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그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심하고요. 노조 간에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노 갈등 그다음에 또 회사 안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뭐 이 초과 이익이란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또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으면 그 기여나 성과가 단순히 기업 주체만의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고 그거를 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공유 초과 이익 공유제라고 해야 할까요?
0: 네.
1: 이거는 사실 예전에 MB 정권 때는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도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주장 자체가 좌파적 주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0: 그렇죠. MB 때 MB 정부가 뭐 좌파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정운찬 총리가 주장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1: 네.
0: 그게 일종의 대기업이랑 이제 중소기업이 이 하청 계약을 맺을 때
1: 네.
0: 뭔가 이제 나중에 이 대기업의 제품이 잘 팔려가지고 큰 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걸 하청 업체들도 많이 가져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
1: 네.
0: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그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러닝 개런티라고 하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 네.
0: 이번에 왕이랑 사는 남자고 이 감독님께서 그걸 맺지 않아가지고 뭐 손가락 빨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1: 아, 네.
0: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러닝 개런티 그런 계약을 맺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1: 아, 네.
0: 근데 이번에 그 이 왕선왕 그 감독님이 하신 것처럼 사실은
1: 네.
0: 러닝 개런티라는 거는 굉장히 영화가 잘 될 것 같은 예상이 들 때 하는 거지.
1: 네.
0: 그렇지 않을 그런 예상이 안 들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그 확정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각자의 그 전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내지는 정부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라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은찬 총리의 그 당시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 상황에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네.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그러면 유럽에서 있는 횡재세나 이런 식의 세금적으로 일단은 거두는 방식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사님은 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0: 그게 딴 게 아니라 뭐 횡재세가 아니라요.
1: 네.
0: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세금을 깎아 주는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지난 뭐 3년, 4년 동안 하더라도 뭐 20조가 넘는 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거든요.
1: 네.
0: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일반인들이 연말 정산해 갖고 세금 공제 받을 때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1: 네.
0: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뭐 기술 개발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금 깎아주고 설비 투자 많이 한다고 그래갖고 세금 깎아주고
1: 네.
0: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또 깎아주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뭐 3중, 4중으로 깎아주고 있는데
1: 네.
0: 근데 깎아주는 거는 뭔가 이제 너희들이 이런 그 중요한 산업을 하는데도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으니까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보조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올해나 뭐 내년 뭐 이런 것처럼 매년 뭐 300조, 400조 엄청난 이익을 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세금을 왜 깎아주냐 이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그 세금 깎아주는 거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자. 이런 시기만이라도.
1: 네.
0: 근데 그러려면이 위해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드느니 차라리 기존 법은 놔두고
1: 네.
0: 뭔가 반도체 산업 쪽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드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1: 네.
0: 여기에 그 올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00조 영업이익 중에서 한 5% 10% 정도는 여기에 이 기금에 적립을 하게 만들고 이 기금은 반도체랑 연관된 기술을 개발하는 뭐 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과학자라든가 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업체들의 그 엔지니어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이런 데 뭔가 하여튼 이런 산업 생태계 쪽에만 네. 쓰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길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1: 네.
0: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1: 네.
0: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뭐라고 하죠? 뭐 금융 쪽이나 뭐 공공상생 연대기금 뭐 이런 여러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합의해서 네. 그런 네. 기금들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 나서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나서서 그런 기금들을 좀 관리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자 뭐 이런 제안이라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근데 네.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있었던 거 여러 가지 뭐 사회공헌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선 사업이에요.
1: 네.
0: 뭐 이제 말하자면 한국 사회 극빈층들을 좀 도와주거나
1: 네.
0: 뭐 이런 얘기인데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는 이제 국가가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1: 네.
0: 그거야말로 이제 며칠 전에 김용범 실장께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들어오는 그 세금 수입 그러니까 법 제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도 저절로 법인세가 늘어날 거고 소득세가 늘어날 거니까
1: 맞습니다.
0: 그거를 그러면은 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그런 데 쓰자. 예, 얘긴데 저는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고
1: 네.
0: 제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쫓아오고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못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경우에는 이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1: 네.
0: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그럼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생태계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하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이 반도체 산업 관련 일을 하자는 겁니다.
1: 그럼 요거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또 별도 입법이 필요하겠네요, 박사님
0: 그렇죠.
1: 제안은.
0: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1: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방식이든 되게 다양한 정책 처방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운찬 전 총리 버전도 있고 정승일 박사님 버전도 있지만 어쨌든 주주와

0: 회사 그리고 노동자만의 성과는 아니다. 좀더 넓게 좀
1: 그렇죠.
0: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1: 네네.
0: 네, 그러면 다음 주 토론에도 뭐 특정한 결론보다는 이러한 시야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뭐랄까요? 경합? 의론이 벌어지는 장이 되겠네요.
1: 그렇죠. 뭐 이런 논의라는 게 무슨 자연과학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0: 네.
1: 뭐 기업이 잘 된다는 게 기업 혼자 잘나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딘가 이제 알게 모르게 정치라든가 이 여러 가지 사회의 기여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SKX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중에 일부는 국립대학 아닙니까?
0: 네.
1: 국립대학이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굉장히 저렴한 학비를 내고 다닌 분들인데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사회화하긴 하지만 이익은 사유화했던 현실에서 좀 바꿔보자라는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정승일 박사였고요. 중간에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6: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0: 좌와 우, 위와 아래를 넘나들며 무차별 평론을 하는 이석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7: 아, 갑자기 EXID가 됐네요. 네. 위아래를 넘나들겠습니다. 네. 네. 이석현입니다.
0: 네. 오늘은 앞에 인터뷰가 좀 더 고답적이거나 약간 아카데믹 해가지고.
17: 아, 너무 좋았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7: 왜냐면 저희 이제 사회적 이슈가 네. 사실 굉장히 딱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도 네. 결국 큰 돈이 걸려 있는 좀 욕망이 굉장히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뭐 오늘은 이제 뒤통수 평론처럼 네. 이렇게 뒤를 시큰하게 때리기보다는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네. 약간 얘기는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정승일 박사님 인터뷰에 어떤 부분이 좀 잘 들리셨나요?
17: 사실 이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게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초과 이윤 이제 공유제 관련해 해서 초과 이익이라고도 하죠. 이제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 이거를 걷어들이는 걸 이거는 사실 되게 진보적 학자 같지만 뭐 다른 되게 뭐랄까요 좀 전향적인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횡재세에 대해서도 이분은 뭐 딱히 찬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해주고 있는 세제 혜택이나 세금 공제를 요즘 이런 특정 시기에만 그 반도체 특별 기금 이렇게 만들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되게 저는 신선하게 들리긴 했습니다.

0: 물론 이제 기업에서 그렇게 기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실 분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성적으로 봤던 뭐 횡재세나 초과이익 공유제와는 다른 그래서 이거 진보적 의제 같지만 토론해 볼 만한 얘기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이 논란이 이제 쉽지 않은데 되게 많은 발화자들이
0: 그렇지.
1: 있습니다만 일단 노조가 어떻게 보면 주장이 과하다 아니다 가지고도 논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네.
0: 지금 특히 예전에 있던 노동자와 사용자 이 구도와는 조금 많은 국민들께서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 좀 선과 악으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그 아무래도 워낙 애초에 관심을 많이 보고 있던
1: 네.
0: 사람들이 이 건이라서 관성적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념적 색깔론 가지고 이제 노조를 공격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라서 이렇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은 못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도 이념적이라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첫 소식이 딱 그건데요.
1: 네.
0: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1: 네.
0: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1: 네.
0: 노조의 이제 지부장이신 것 같아요. 하청업체와도 성과를 나눠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이게 정규직이라는 건 본인들을
1: 네.
0: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청 노조가 원하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워딩들이 좀 기존의 그 노동적 그 메시지와는 좀 다르죠.
1: 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양한 기금이나 하청업체와 뭐 공생하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단협에서 내놓고 있는 마당에
0: 맞아요.
1: 혼자만 잘 살겠다 막 이런 게 아닌데 여기는 우리만 생각하겠다는 게 조금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메시지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0: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이제 철새니까 메시지 전략으로는 좀 부정적인 게 명백한 것 같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능력주의나 공정담론을 얘기하는 게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요. 결국 파업이라는 게 여론전 아닙니까?
1: 네.
0: 그 여론전에서는 도움이 안될것 같고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딱 생각났던 건 의사 파업. 입니다.
1: 네.
0: 당시에도 서울대 나온 의사에게 뭐 진료 받고 싶으신가요? 뭐
1: 네.
0: 이렇게 비교를 했다가 문매를 또 맞기도 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해볼 만한 토론도 이제 봉쇄돼 버리는
1: 네.
0: 해볼 만한 논쟁도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익 단체들이 사실 좀 정무적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를 전 매번 느껴요.
1: 근데 이건 사실 이 노조의 색깔 자체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그 어떤 개인의 성정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 기능이라는 건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이런 얘기를 뭐 정규직과 혹은 이제 채용 과정이 달랐던 분들이 서로 조건은 다를 수 있다. 뭐 그러나 뭐 저희가 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메시지 전략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매정해 보일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건좀 정무적 기능이 약한 거 아닌가. 저는 의사 단체에서 좀 그런 걸 느낍니다.
1: 근데 그 정서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기존의 그 노동조합 운동이랑은 확실히.
0: 그쵸.
1: 뭐 그분들께서는 뭐 그것이 더 정론이라고 생각하실 순 있으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0: 또 이제 교사 노조에도 요즘 이제
1: 네.
0: 교총과 원래 이제 연교조로 돼
1: 네.
0: 있던 양강이었던 교사들의 노조에도
1: 네.
0: 교사 노조 연맹이라고 하나요? 그
1: 그쵸. 네,
0: 플랜이
1: 맞습니다.
0: 있는데
1: 네.
0: 그분들이 이제 또 거의 가장 많은 노조원을 보유한 단체가 될 만큼 각 이런 그 산업계마다 좀
1: 네.
0: 이런 새로운 세대 노조가 생겨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거기는 어쨌든 상급단체로 한국노총에 가입하기는
0: 아,
1: 한
0: 그렇죠.
1: 곳이고요. 네. 삼성노조는 그냥 독립노조인 거죠.
0: 그렇죠.
1: 네. 아,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하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긴급조정 관련해서 이 긴급조정이라는 게 결국 이제 파업을 한동안 못하게 하는 건데 노동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산업부 장관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만약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메시지를 낸것 같고요. 저는 사실 김준우 변호사님의 앵커님의
1: 네.
0: 이건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사실 메시지에 대해
1: 네.
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데
1: 네.
0: 이제 결국 이게 중노위로 가면 이렇게 그 긴급조정을 발생해서
1: 네.
0: 가면 사측에 좀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1: 네.
0: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글쎄요. 이제 정부 부처에서 볼 때 어떤 이슈가 예를 들면 산업부랑 기후부가 부딪힌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0: 더 나오는 걸로 비춰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 그렇죠. 결국 좀 사측으로 유리한 그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0: 네.
1: 또 그런 어떤 이기적인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0: 네.
1: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심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 메시지 전략적으로
0: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서. 근데 오죽하면 삼성전자 사장단인가요? 국민께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또 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본 것 같습니다.
0: 그것도 되게 좀 신기한 장면인 것 같아요.
1: 이게 너무 큰 판입니다.
0: 액수가
1: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 아이템을 정리하자면 그 삼성전자 노조 이 분들의 메시지 전략이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좋은 토론을 하고요. 사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큰 판이 벌어진 토론이기 때문에
0: 네.
1: 김용범 실장님 그 청와대 실장 메시지 때문에도 엄청 화제가 될 만큼
0: 네.
1: 이게 사회적 토론을 아주 잘해야 되는 토론 같아요.
0: 아. 김용범 실장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초과 세수가 발생한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건지로 얘기를 해도 됐을 텐데 본인이 SNS에 쓴 글에는 뭐 배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논란이 좀 이념적인 것까지로 확산된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1: 그렇죠.
0: 부분은 메시지 라이터가 보기에 좀 아쉽지 않나요?
1: 아쉬웠던 거는 네. 국민 배당금이라는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워딩만 없었으면 저는 최대한 선해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했는데 풀텍스트를 보면 그래도 초과 세수에 관한 얘기긴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맥락상으로도.
0: 네.
1: 그래서 그걸 과잉 해석해서 뭐 기업 팔을 비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정확하고
0: 네.
1: 이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게 초과 이윤으로 확정해서 좀 해석하고
0: 네.
1: 정부를 이제 약간 이념적으로 비판하더라고요.
0: 아.
1: 이 실장을.
0: 네.
1: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서로를 이제 낙인 찍는 방식의 토론이 되면
0: 네.
1: 이 중요한 토론이 산으로 가는 특히 이제 뉴 한동훈이라고 오해를 받는 평론가로서 오늘 한번 비판을 하자면 또
0: 네.
1: 이거를 초과 이윤이라고 확정해서
0: 네.
1: 이제 약간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건 억까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최근에 카메라맨 논란 등등 저는 그 억까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 억까를 당했으면 네. 남에게도 똑같은 잣대 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0: 조금 약간 마이너하거나 마지널한 쟁점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 큰 틀에서 비판을 하거나
1: 그럼요.
0: 하는 게 더 중요하다.
1: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해석을 꼭 그 초과 이윤, 기업 팔 비튼다는 해석을 안 하고도 비판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경제적 세계관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저는 국민 여론이 붙으면 보수적 세계관, 우파 세계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국민 여론이 약간 게 중도 보수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그 토론을 하는 대신 정부를 이념적으로만 몰아세우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0: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막는 느낌이었고.
1: 그렇죠.
0: 당에 민주당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막는 느낌이었고. 정의당 쪽에서는 환영한다라는
1: 그렇죠.
0: 사람이 또 나왔죠.
1: 네.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건데요.
0: 네. 네.
1: 아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워딩 때문에 좀 설명하기 복잡해졌긴 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막은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국가 예산이 천조가 되니 많이 하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그 갑자기 즐거운 상상이 펼쳐지긴 한 건데 결국 이제 돈이 생기면 또 그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네. 나기 마련이고 그런
0: 그렇군요.
1: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워낙 크니까요. 정부
1: 그러니까요.
0: 예산이 뭐 한 7,800조 되는데 700조 좀 넘나요? 근데 지금 영업이 한 회사가 300조가 들어온다고
1: 그쵸.
0: 하니
1: 법인세가 상상 이상으로 들어올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1: 근데 김용범 저는 실장이 얘기했던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0: 토론할
1: 생각하고요.
0: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1: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0: 네.
1: 이제 투자,
0: 네.
1: 창업이나 어떤 문화 영역에서의 어떤 투자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새로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는 무조건 안 되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보수라면 그럼 여기서 무슨 소리냐. 갚자. 부채를 갚자.
1: 그렇죠.
0: 이런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맨날 국가 재정 부채가 얼마다 이런 걸로 서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전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너 사회주의보다는요.
0: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 평택 얘기를 안 하면 네. 입안에 가시가 돌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김용 만난 김용남, 감동란 만난 박형준.
0: 아이고야. 네.
1: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쨌든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적자 후보임을 좀 강조하는 행보에 나선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서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0: 김용의 분신이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김용전 부원장은 화답하면서 김용남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평택에서 실컷 부려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1: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국적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공천을 안 했는데 정작 그래서 공천받은 김용남 후보는 김용 부원장을 써먹는다? 그쵸. 이게 그럼 선거에서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 약간 지금 민주당 적자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민주당다운가를 조국 대표께서 끝없는 파묘 공격을 하고 계세요. 좀 이상한 장면이긴 합니다.
1: 네.
0: 남의 당에다가.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서 그 뭐랄까요? 좀 더 민주당 다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좀 조국 대표 후보에게 좀 맞불을 놓은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친문이나 네. 전통적 민주당의 화해 뭐 제스처나 손을 내민다기보다는 더 친명 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 평택은 민주당의 차기 권력 구도를 상징하는 지역구 같다. 이런 생각 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또 이게 민주당이 저는 좀 흥미로운 건 중도 정당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도 있다고 느껴져요.
1: 네.
0: 예전에 어떤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어떤 민주당의 습성에서는 사실 김용남 후보가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과거 이력 같은 걸 볼 때.
1: 네.
0: 근데 확실히 그 전통적 민주당과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금 다르긴 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요 과정을 전 민주당 지지층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감동란 얘기도 잠깐 네. 하자면 감동란 TV에 네. 박형준 후보가 출연을 해서 네. 지금 엄청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여러 해석이 따르긴 하는데요.
1: 네.
0: 좀 강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돌려 말하자면 좀 날것입니다.
1: 네.
0: 이분이. 그래서 거친 워딩에 논란이 많았던 분인데 결국 영상이 비공개되고 박형준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1: 그 우선 뭐 사과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청년 뭐 지지자층의 요청으로 나갔는데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메시지가 그렇더라고요. 박형준 캠프에.
0: 그러니까요.
1: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의아하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바로 사과 메시지가 나갈 거였으면
1: 네.
0: 애초에 하덜 말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선거를 하다 보면 저는 욕을 먹더라도 좀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는 있습니다.
1: 네.
0: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정형근?
1: 네. 네,
0: 그 의원, 전 의원 영입 같은 것도 좀 욕은 먹더라도 좀 멋없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1: 네.
0: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자 선거 메시지나 전략을 했던 실무자로 느끼는 거는 이런 분들을 이제 날것의 분들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분들하고 제도권이 협업을 할 때는 사전 조정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유튜버 분도 박형준 후보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일종의 뭐 의관을 정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메시지의 톤도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1: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가 아까 이제 김용남 후보가 조국 후보와 경쟁하기 때문에 특정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을 등판시켰다. 이런 거나 한동훈 후보가 지역에서의 유권자들 때문에 공중전에서의 물의를 감수하고 정영근 전 의원을 등판시켰다.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가 박형준 유일이고 물론 이제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있습니다만 격차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0: 지금
1: 네, 보수 대 보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오히려 중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빙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긁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전 답답한 게 뭐냐면요. 뭐랄까 지금 보수 정당을 2030 세대가 많이 지지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지지에는 사실 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이유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수 정치 세력이 우리를 왜 좋아하고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잘 가려서 받아야 돼요.
1: 네.
0: 근데 그렇다기보다 잘 몰라요.
1: 네.
0: 우리 좋아한다니까 일단 만나보자. 이러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1: 네.
0: 이런 감동란 이분이 주장하는 거가 뭐 100이라면 다 틀린 말이겠습니까?
1: 네.
0: 뭐 어떤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지지 받을 만한 이야기를 뽑아서 정책화하고 의제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모르니까 그냥 만났다가 사고만 나는 겁니다.
1: 아,
0: 답답한 상황입니다.
1: 네, 비슷한 선택으로 근데

0: 다 만난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유승민 대표도 데려오고 MB도 데려오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뭐 메시지가 달라지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1: 근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가장 순풍을 좀 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유승민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는 되게 큰 힘이 됐을 것 같고 사실 뭐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지금 정원호 상대 후보가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악재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메시지 중도 보수 메시지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 같아요.
0: 그럴 거면 박형준 후보도 오세훈 후보처럼 김세현 전 의원이나
1: 그렇네요.
0: 정의와 뭐 의장이나 이런
1: 김무성
0: 분들을
1: 대표도 좋고요.
0: 네. 그렇게 갖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경선 때부터 손영광 목사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응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좀 하여튼 또 노인 집안이 서울과 부산은 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인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 요거는 오늘 뭐 요즘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 좀 부당 대립 아닌 부당 대립 여러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간단하게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교사분들이 많이 이제 스승의 날 앞 전으로 해서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두 가지 주장인 걸로 제가 정리가 됩니다. 민원 대응팀 교사를 제외한 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서적 학대, 정신적 폭력 조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저는 1번 같은 경우 민원 대응팀은 결국 누군가는 그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 고충이 있을 거라서 근본적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이 정서적 학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항목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좀 실무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여기에서는 좀 공전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네, 너무 피해자화를 하면서 어떤 토론과 어떤 대안에 대한 메시지가 명료하지 않은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교사분들의 고충은 10분 이해하면서도요. 메시지 얘기니까요. 오늘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네, 5월 15일 김준호의 뉴스 장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확실히 날씨가 여름이던데요. 주말에도 일사량이 높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요. 오전 주의하세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4: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7: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는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요. 영남 지역은 그간 쌓인 열기 때문에 더위가 한층 더 심했고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서울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말이 기다려지기에 설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도로 위에서만큼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고속도로 위로 정체가 양방향 심하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도 빨간불이 들어온 구간도 많은데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석대가 그대로 서 있고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하도로 성남 쪽으로 탄천일교와 수서 사이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복정과 수서 사이 3차로에 또 사고도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8: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풀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2: 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4: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5: 이곳에서 칩을 판매하길 기대하셨습니까? 두 정상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5: 대통령이 엔비디아 CEO를 대동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농산물 구매 같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더 진화된 첨단 AI 칩의 수출을 허용해주는 이른바 반도체와 콩을 맞바꾸는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3: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 네,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7: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해협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7: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6: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기내에서 입은 나이키 운동복 차림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도발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이 복장은 지난 1월 미군에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룩과 유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의 제재를 조롱하는 의도적 도발이라고 반발하자 루비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따라한 것이며 자신이 더 먼저 갖고 있던 옷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나무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서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무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오늘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격 주체가 확인되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해 실행할 예정입니다.
1: 미중 정상의 호르무즈협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뜻을 모으면서 믿었던 우방 중국마저 미국의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2: 이란은 겉으로는 중국 선박에 해협을 열어주며 밀착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출구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만 사실상 빗장을 풀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지만 그 이면엔 중국을 우군으로 붙잡아두려는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정상의 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7: 많은 석유를 사주며 이란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지만 시 주석은 이란 문제 해결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8: 이란의 첫 번째 딜레마는 이런 중국의 실리적 변심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며 이란산 의존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과 손을 잡은 이상 해협 통제권은 협상 카드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명분을 세워보려 해도 당장 손해 줄 실리가 없다는 게 이란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7: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수호할 준비도 돼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8: 마지막 딜레마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 없는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중국이 방패막이가 되길 바랐지만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 등 자국 이익을 챙기는데 이란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전쟁 불사와 유화적 외교 사이에서 이란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졌습니다. 명분을 지킬 것인가, 고립을 피해 협상장에 나갈 것인가. 호르무즈 카드가 무력화된 이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이미 가득 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서 지난 4일간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에서 원유 선적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만큼 해상 저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란은 결국 원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고 위성 사진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4일 사우디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최근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고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사실상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2: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7: 찬성 212, 반대 212표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안건은 폐기됩니다.
9: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7: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으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낭비됐고 고물가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청구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7: 13,000번 넘는 공습 가운데 단 한 건만 민간인 피해로 조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입니다.
9: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코스피가 7,000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000을 넘어서며 사상 첫 8,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0: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000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1: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7: 염승원 LS증권 이사입니다.
11: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10: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등 안건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영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DS부문 사장단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최승호 노조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단은 파업 우려를 전달하며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지만 최승호 위원장은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교섭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부 일부 조합원들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임금 협상 체결과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중심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완제품 사업부 조합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12: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13: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7: 직장인입니다.
13: 너무 성과로 번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노조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14: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12: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 하이닉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 저도 그 회사 사장님은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2: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제주도에 총출동해 후보자들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1박 2일 울릉도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제주도 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우도 농장에서 땅콩 씨앗을 심으며 섬 생활 애환을 듣고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18: 119 차가 출동을 하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한 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19: 땅콩 농장 대표입니다.
20: 체험하고 땀 흘리는 것을
19: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20: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7: 후근했던 표정의 민생 행보 때와 달리 국민의힘을 향해선 매섭게 쓴소리했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엉뚱하게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했다면서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1: 야당부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19: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21: 전략 자산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7: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로 흑색 선전과 중상 모략을 일삼는다며 제1야당 대표의 품위를 지키라고 일갈했습니다.
22: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요즘 일관하고 있습니다.
19: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2: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7: 정청래 지도부가 전국 팔도를 광폭 행보하고 현장의 민심도 나쁘진 않다지만
23: 저도 다녀보면 솔직히 분위기 좋거든요.
19: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17: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과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유세노래 4종을 공개하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5대 1 압승을 기대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곳곳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두고 민주당 고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서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도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단일 후보가 선거운동을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앙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와 정권 심판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역할을 나누어 지역을 빠짐없이 훑겠다는 구상인데 장 대표가 서울 등 13 지역 유세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4: 중앙선대위 원톱 장동혁 대표는 빨간 점퍼를 입고 회의

0: 1위를 주재했습니다. 부동산과 노동의 외교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을 각 분야에 걸쳐 난타하며 심판론을 부각했고, 민주당 후보 실책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 정원화가 시장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2: 장동혁
1: 해외에서
2: 국민의힘
1: 우리 열립니다.
2: 대표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0: 이후엔 서울 홍제동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릉 홍제동 위치를 파악 못해 강원 잘 모른다고 비판받은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다시 저격하는 등 공중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의도를 벗어나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부여군과 대전을 잇따라 찾아 자당 후보 띄우기에 앞장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잊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3: 민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라고
2: 송원석 국민의힘
3: 하는 걸꼭
2: 원내대표입니다.
3: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0: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대부분이 선대위 회의에 불참한 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장 대표 전면 부각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에 지도부는 의도된 이원화 전략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4: 지역 현장에서 후보들이 요청하는 그 요구에
2: 박성훈
4: 즉각
2: 국민의힘 수석
4: 응하고
2: 대변인입니다.
4: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후보들을 도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0: 그러나 유리한 지역만 다니시고 수도권과 서울은 잊어달라며 장 대표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등 친한계를 비롯한 당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음 주에도 충남과 광주 등에서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가 이끄는 선대위가 수도권, 특히 자신과 거리를 두는 서울에서도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과 성남 등 전국을 누비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같이 전국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행보를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반발하며 국민 소통과 민생 행보를 왜곡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무슨 선거 개입이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당장 사과하고 날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게 차량과 케이블 타이 같은 도구를 빌려준 남성도 징역 5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7: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잠시 뒤축 늘어진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10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범행 모습입니다. 1심 법원은 주범인 20대 중고차 딜러 A씨와 공범인 20대 지인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가를 약속받고 차량과 케이블 타이 같은 도구를 빌려준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2명은 납치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을 포함해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고,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참혹한 상해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B씨의 경우 대략적인 계획을 미리 알고도 용인했다며 역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당한 후 200km 떨어진 충남 금산군까지 납치됐는데 경찰의 추적 끝에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중고차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전국 공무원연대가 군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엄연한 노동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방부는 군무원은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 구성원으로서 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현장 교사들이 축하보다 교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시민은 늘고 있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 A 교사는 1년 전 생활 지도를 한 학생으로부터 신체를 붙잡히고 껴안으려는 행위를 당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권보호위는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법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보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 교보위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교사가
3: 피해 교사입니다.
2: 경찰 이의 신청을 하고 소년 심판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교권 보호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한 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는 지역 교권 보호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비율이 낮아 교권 침해 판단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교권 보호위의 교사 비율은 7%, 전국 평균 역시 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교원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리 검토 부재, 교사의 제한된 불복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교보위원 구성 개선과 법률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는
3: 제주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4: 심의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 다행히 최근 교원지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의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교권보호위를 구성할 때 교사위원을 전체의 20%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인권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3: 피해 교사입니다.
2: 교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YTN 고재영입니다.
0: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설문에 응한 전국 초등교사 5,400여 명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85.8%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음악으로 마음을 전달한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스승의 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3월부터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요. 학생들이 연주하는 선생님을 위한 노래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자그마한 손으로 웃음기 싹 빼고 사뭇 진지하게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죠. 선생님들도 휴대전화를 들고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요.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도 보내줍니다. 매일매일 교실에서 함께하는 선생님께 꽃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부끄러운 듯 꺼내어놓은 속마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5: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멋진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6: 제 담임 선생님도 사진 찍고 계시니까 그 스승의 날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7: 저희를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0: 네, 한편 20년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정년을 바라보던 60대 교수가 스승의 날을 닷새 앞두고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63살 김미양 씨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환자 3명을 살리고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대 교수로 재직해온 김 씨는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도 제자들의 진로와 장학금 혜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9: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3: 정말 대단합니다.
9: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9: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 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3: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0: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9: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 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 네, 국가보훈부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기념식에선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 개양식과 특별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정부 규제 움직임으로 두 달 연속 둔화됐던 이 서울 집값 상승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라 상승폭이 전월보다 0.16%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 월간 상승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비거주 1주택 규제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2월에 전월 대비 0.25%포인트, 3월에는 0.27%포인트 둔화했다가 4월에 다시 올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축구대표팀의 최종 명단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이 깜짝 발탁 선수들이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11: 미드필더 수비수 이한범이 머리로 골망을 가릅니다. 팀을 덴마크컵 우승으로 이끈 결승골이자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천금 같은 골입니다. 대표팀의 최종 수비를 담당할 센터백은 이한범이 철벽 김민재와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데 K리그 전북의 조희재와 강원 이기혁도 깜짝 발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좌우 윙백은 서령우와 이태석, 김문환의 카스트로프까지 4명이 확정적입니다. 중원은 재활 중인 황인범이 이름을 올리면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백승호와 김진규가 함께 승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자원이 풍부한 공격 2선은 이강인을 필두로 이재성과 황희찬의 소속팀에서 돋보인 양현준과 엄지성, 배준호도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남은 자리에 깜짝 선발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인데 권혁규와 홍현석 등 해외파와 최근 K리그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간 울산 이동경과 강원 김대원, 전북 이승우 등 국내파가 경합 중입니다.
12: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13: 이동경
12: 제 스스로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뭐 한 3, 4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런 것도 즐기면서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캡틴 손흥민과 오현규, 조규성이 조합을 이룬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조현우와 김승규, 송범근이 버티는 골키퍼는 다른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작습니다.
14: 5월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15: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4: 뽑고 싶고 그 선수를 들과 같이 이 월드컵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 최종 명단 제출 피파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일. 축구협회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사전 캠프에는 엔트리 26명의 예비 명단까지 포함해 함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8: 경동 나비엔.
19: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0: 어디까지 가시나요?
21: 살아서 장까지요.
20: 혹시 닥터 캡슐 전?
2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1: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킷.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지방선거 결과 기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한밤중 10대 여고생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왜 그랬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2: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왜 여학생이었죠? 계획한 겁니까?
2: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 아닙니다.
3: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2: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 많던 10대 소녀를 살해했다는 말, 허망하다 못해 분노를 참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3: 아, 이 자식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더니 범행 전에 휴대폰 하나 버렸던데요?
2: 어, 그니까 휴대폰이 두 개였다는 거잖아.
3: 아, 흉기도 미리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2: 범행 이틀 전에 같이 알바하던 여성한테 스토킹으로 신고도 당했다던데.
3: 이번 범행이랑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1: 법적으로 우발살인, 뭐 계획살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같은 살인죄죠. 하지만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인지 이 차이는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 야, 야, 그 남자 얼굴 봤음?
3: 우와, 잘생겼다. 훈남이네.
2: 멀쩡하게 생겼지? 와, 외모가 좋네.
1: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잘생겼네, 훈남이다 와 같은 내용이었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욕설이나 비난이 아닌 살인 피의자를 칭찬하고 미화하는 듯한 댓글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님,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에 가던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당시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4: 네, 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피해자는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상해를 입혔고 여고생은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으로 도주하고 흉기 및 차량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끄는 등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세탁하였고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습니다. 약 11시간 뒤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흉기의 사전 준비, 도주 및 증거인멸 정황 등 계획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피해 학생이 응급구조사, 간호사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꿨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 B군인데요. 사실 흉기를 든 성인 남성에게 한밤중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간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오히려 아, 왜 못 구했냐 이런 악성 댓글이 달렸다는데 어떻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B군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피의자에게 목과 손 등 중상을 입었고 이후 PTSD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도망갔다, 혼자 살았다 등 사실관계와 배치될 수 있는 취지의 비난성 댓글이 확산되어 B군과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인터뷰에서 그 학생이 살아야 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침울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관할구청에서는 흉기살인사건과 관련해 A군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에 해당합니다.

0: 한다고 판단하고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 학생이 만약에 뭐 대응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0: 네, 당연합니다. 온라인 댓글이 비군이 도망갔다, 구조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것이 허위이며 비군이 특정되고 공공연히 게시되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 경멸적 표현,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3살, 2002년생이라고 하고요. 근데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뭐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차에 탑승을 하는 호송차에 탑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는 했는데, 자, 이 피의자가요 계속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같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충동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계획 범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살인죄 자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죄명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형에서 계획성 여부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인 도주와 증거인멸 등은 핵심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특히 계획적 살인범행은 가중요소로 기능하여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이 차이를 알고 그렇게 말을 한걸 수도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성을 주장하는 것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인 계획성, 준비성, 범행 후의 은폐행위 등을 줄이려는 방향의 방어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계획 범행인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1: 피의자가 만약 앞으로도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고수를 한다면 법원은 이게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검찰이 계획성을 입증해 내려면 어떤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까?
0: 네, 살인의 고의 및 범행 성격은 범행의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 종류, 그다음에 공격 부위와 반복성,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객관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흉기 두 자루를 사전에 준비한 점, 사전에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점, 다음 혈흔을 세탁한 점등 증거인멸 정황의 요소를 CCTV나 포렌식 분석, 구매 내역 조사, 동선 체크 등으로 구조화하여 사전 준비 및 범행 후 은폐를 객관 증거로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한 말로 알려진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했다. 아니,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 많던 여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형사법에 괘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진술,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0: 네, 당연히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동기, 반성 태도는 실무상 양형에서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 가능한 동기가 부재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정도, 다음 사회적 불안 야기 등과 결합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제 동기는 비난 동기라고 할수 있죠. 무작위 살인이기 때문에 비난 동기라고 할수 있고, 비난 동기는 삼류형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는 미성년자고 여성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볼수 있고, 그럼 이제 또 가중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죠. 3유형의 비난 동기에 가중 요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0: 하면 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인도 붙을 테고 피의자가 진술을 정리하거나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랬다는 말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 네, 피의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특정 진술 1회만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재미없어서라는 진술이 이후 불안정해서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범행 전후 행동인 도주와 은폐의 정합성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0: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한 건 아니다. 이 말도 봐야겠습니다.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게 범행 이틀 전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1: 네, 피의자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료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여서 그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 성폭력 고소가 함께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분노가 이 여고생에게 투영됐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수사로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이런 연결성이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1: 네, 만약 거절, 분노 등 특정 사건과 본건 살인이 연결된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행 동기의 평가 및 비난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여성을 상대로 살해 의사와 준비 행위가 구체화되었다면 살인 예비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피해 학생의 친구들, 또래 학생들이 성명문을 내고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 터지고 충격적이었던 건 피의자로 추정된 사진이 퍼진 뒤에 일부에서 잘생겼다, 뭐 외모가 멀쩡하다는 식의 외모 품평이 이루어진 점이거든요. 이렇게 피의자를 칭찬하거나 미워하는 듯한 이런 댓글,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1: 잘생겼네, 훈남이다처럼 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워서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있거나 허위 사실을 섞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 유출, 공개하는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위법 행위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X파일.
0: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이긴 하지만 여름 공기가 확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더위 대비도 잘 하셔야겠는데요. 일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월치고는 많이 덥습니다. 거기에 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만큼 볕 차단 잘 하셔야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동하실 계획이시라면 안전거리 넉넉히 확보하셔야겠고요. 지금 도로 상황은 1시간 전에 비해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변북로는 다만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와 구리 시계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어서 견인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현재 차량이 많은 구간은 많이 줄어서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만 막힙니다. 하남 쪽으로도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한강 대교 부근 4차로 쪽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길 지나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그리고 천호대교 부근으로만 짧게 지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방중이 마무리됐지만 공동회견도 공동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이었습니다.
2: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입니다.
3: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4: 호르무즈가 개방되길 원합니다. 그곳 상황은 미쳤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4: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이정표로 많은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회견도 공동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6: Thank you again,
4: 시 주석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시길 시 주석님과 펑리위안 여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부대하고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11월 중간 선거를 딱
4: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입니다.
7: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5: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

0: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3: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3: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큰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뜻을 모으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믿었던 우방 중국마저 미국의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1: 이란은 겉으로는 중국 선박에 해협을 열어주며 밀착을 과시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출구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만 사실상 빗장을 풀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지만 그 이면엔 중국을 우군으로 붙잡아 두려는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정상의 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3: 많은 석유를 사주며 이란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지만 시 주석은 이란 문제 해결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4: 이란의 첫 번째 딜레마는 이런 중국의 실리적 변심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며 이란산 의존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과 손을 잡은 이상 해협 통제권은 협상 카드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명분을 세워보려 해도 당장 손해 줄 실리가 없다는 게 이란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3: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수호할 준비도 돼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4: 마지막 딜레마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 없는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중국이 방패막이가 되길 바랐지만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 등 자국 이익을 챙기는데 이란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전쟁 불사와 유화적 외교 사이에서 이란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졌습니다. 명분을 지킬 것인가, 고립을 피해 협상장에 나갈 것인가, 호르무즈 카드가 무력화된 이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1: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5: 찬성 212, 반대 212표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안건은 폐기됩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장 대행입니다.
6: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5: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으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낭비됐고 고물가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0: 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0: 13,000번 넘는 공습 가운데 단 한 건만 민간인 피해로 조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 사령관입니다.
1: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 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우리 선박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서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UAE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남우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오늘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으로 분석 작업은 국방부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미중 정상. 손은 맞잡았지만 핵심 갈등은 그대로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은 9년 전과 비교해서 빅2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에 난항을 겪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5: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0: 중미 양국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이 구역에는 천년이 넘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무들과 중국의 장미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이 장미의 씨앗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폐쇄된 해협들이 다시 개방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조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풍미위안 여사를 9월 24일 백악관에 공식 초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네, 세계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세계 담판이 맞았습니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3: 세계 담판이란 말은 언론에서 조금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전략
0: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3: 했기 때문에 사실 큰 딜, 빅딜, 그러니까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되 관리를 하면서 경쟁을 하자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역 합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스몰 딜이잖아요. 근데 스몰 딜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에너지 수입을 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입을 하기로 했다,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200대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근데 사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건은 저는 이란 전쟁도 아니고 타이완도 아니고 히토류 수출 재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합의를 했는데 작년 한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1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곧 만료가 되는데 이거를 갱신해 주기로 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갱신을 해주면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이 첨단 기술 통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제이미 그리어 USTR 말에 따르면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본적으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희토류 수출도 재개를, 그러니까 갱신을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6개 항의 합의를 보고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로 나올 것이다, 문서화돼서 나올 것이라고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딜의 내역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좋은 어떤 협상이, 무역 협상이 있었는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박현도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6: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예, 그전에 뭐 항상 쾌활하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위축됐다라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도 뭐
7: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6: 뭐 이란 문제 해결할 때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가서는 또 중국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간 거에 대한 찝찝함이 계속적으로 이 방중에 부담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환상적인 거랄까요?
3: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이 미국산 석유를 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LNG도 사주기를 바랬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주겠다라고 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그 소고기 수입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희토류만큼 중요한 게 대두 수입을 또 갱신을 해줘야 돼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게 이게 작년에 체결한 그 합의가 1년짜리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위원회, 뭐 투자위원회를 상설화하자라는 것은 1년짜리로 계속 갱신하지 말고 뭔가 뭐 5년이라든지 뭐 10년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이제는 진짜 미국이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오질 않아요. 대두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것인지 농수산물 수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두 수입을 갖다 구체적으로 얼마큼, 얼마 동안 해주기로 했는지 이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두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이 농민들이 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이 비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비료값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농기구를 운영해야 되는데 경유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입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두 수입까지 중단이 된다면은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 중국한테 내준 것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전히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가운데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오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0: 진공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5월 15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칙 코레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듀에이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코레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음악사의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인 베토벤, 체르니,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1: 베토벤의 제자가 체르니고 체르니의 제자가 리스트입니다. 오, 이 완전히 황금 세대네요. 그리고 베토벤은 살리에르 선생님한테 좀 배웠잖아요.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모두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0: 체르니 100번, 뭐 체르니 30번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카를 체르니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베토벤을 처음 만나서 베토벤은 어린 체르니에게 막 작곡을 마친 비창 소나타를 연주해 보도록 시켰고, 이 연주에 감명을 받아서 체르니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체르니는 이후 빈에서 음악가로 성공하고 교육자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베토벤은 이후 체르니에게 자신의 조카의 음악 교육도 맡겼다고 하죠.
1: 칼을 이겼네요. 그 조카는 체르니 제자 중에선 또 리스트도 있고요.
0: 예, 리스트도 피아노 신동이었죠. 리스트의 아버지는 8살 리스트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 체르니를 찾아갔다고 하죠. 리스트는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는데, 체르니는 레슨비를 전혀 받지 않고 생활까지 살펴주면서 리스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리스트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뒤 체르니의 작품을 자주 연주했습니다.
1: 왜 그런지 아세요? 리스트는 잘생기기까지
0: 아,
1: 했어요.
0: 잘생겼죠.
1: 그러니까 얘 되겠다. 얘 떡상이다. 이렇게. 체르니는 베토벤에게 받은 그래도 은혜를 다시 제자인 리스트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었고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베토벤이 체르니를 처음 만나 연주를 시켰던 바로 그 곡입니다. 베토벤의 소나토 8번 비창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손민수는 임윤찬의 스승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1: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제자가 체르니고 체르니의 제자가 리스트고 리스트는 부조니를 가르쳤고 부조니는 러셀 셔먼의 스승 그리고 러셀 셔먼의 제자가 바로 손민수죠. 그러니까 베토벤 체르니의 계보가 임윤찬까지 이어지는 거죠.
0: 그러네요. 이 손민수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임윤찬이 리스트의 초절기구 연습곡집을 연주한 것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 조상도 아니고 스승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 리스트는 초절기구 연습곡집을 스승인 체르니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0: 그래서 임윤찬의 초절기구 연습곡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임윤찬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자신의 스승에게 헌정한 곡이니까.
0: 네. 근데 여기 진짜 유서 깊은 집안이네. 그렇죠. 거의 약간 네. 그 음악계 계보로 보면.
1: 맞습니다.
0: 방금 손민수의 베토벤 소나타 비창을 들었는데 이건 손민수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그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 연주한 곡이고요. 아 뭐야 이게? 두루미 삼천갑자 동갑자.
1: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에서 9번 회상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죠. 그러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그의 말에 밖에서 만났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남자의 아내에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남자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말만 믿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급히 그 남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아내 편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패소했고 수천만

10만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만 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임형창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예,
2: 여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들키더라도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으니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2: 네. 그래서 이런 상대방 말만 듣고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사연처럼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사실 외도를 이 남자분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 남자한테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2: 네.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외도, 즉 부정행위라 하면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1: 네.
2: 예, 즉 사연자분과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1: 네.
2: 만약 불법 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면제하여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1: 네.
2: 예,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께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하여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이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제 지급한 금원의 일정 부분을 그 남자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 남자가 먼저 접근하고 또 이제 연락도 받지 말아라. 합의할 기회도 어떻게 보면 막은 거잖아요. 그 상대 남자가 책임이 더 많다. 이렇게 책임 비율을 더 높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2: 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됩니다.
1: 네, 반반으로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라면 50%씩, 세 명이라면 33% 정도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1: 네.
2: 예,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상대의 책임의 범위, 즉 부담 부분이 더 커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사연에서는 남자분께서 먼저 사연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하였고 이후 아내분과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셔서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 또는 70%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아내분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신다면 그 남자에게는 6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근데 그 남자한테 이제 600만 원, 700만 원 청구하려면 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적했어요. 그 잠적한 상대 남자의 주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 예, 만약 그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은
1: 네.
2: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은 뒤 그 남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지만 전화번호를 안다면은 해당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하여 그 남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런 방식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 남자가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 진행이 될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2: 네, 해당 주소로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실패한다면은 법원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등에 방문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특별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1: 네.
2: 만약 그러고도 특별 송달마저 실패한다면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공시 송달이요.
2: 예, 공시 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0: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1: 네.
0: 공시 송달 기간이 지나면 상대는 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가 제소 사실을 몰라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재판 진행을 됐을 때 이제 무시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외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불법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인 행위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60% 70% 뭐 이렇게 더큰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정기 받는 산으로 입소문난 관악산, 젊은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상 인근 웅덩이에 라면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개된 사진에는 웅덩이 물이 라면 국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휴지와 포장지 같은 쓰레기도 함께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시민은 전기를 받으러 와서 산을 망치고 간 셈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산 정상 연주대 근처 바위 웅덩이는 비가 오면 생태 연못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산림보호법 위반입니다.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물 좀 버린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염분이 가득한 국물은 산 토양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금천구와 관악구 등 관련 지자체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상 인근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지된 곳이 많고 남은 국물을 처리할 시설이 산 정상에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와 음식물은 반드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등산 매너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봄바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또 금세 선선해집니다. 뜨거웠던 하루의 공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더위 대비도 좀 해두셔야겠는데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고요. 일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릅니다. 경기 남부 지역으로는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비 소식과 함께 이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서 밤 시간으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위로도 제법 여유가 생겼는데요. 내부 순환도 양방향 차량은 적어지고 있는데 홍남교 부근 연희와 홍제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고장차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서 성수 쪽 가는 길은 대체로 원활하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분당 수호로는 성남 쪽으로 탄천 1교와 수서 사이 3차로에 계속 고장차 서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줄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역에서 부근에는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코스피가 7천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천을 넘어서며 사상 첫 8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2: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

0: 1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천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0: 염승환 LS
1: 가격이나
0: 증권
1: 지수가
0: 이사입니다.
1: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0: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폭행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 상품권 발행 등 공약을 앞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섰고, 오 후보는 연일 보수 결집을 띄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당선 즉시 조기 추경을 집행해 2조 5천억 원가량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생활비 부담을 직접
5: 정원호
4: 덜고
5: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4: 골목상권
5: 후보입니다.
4: 매출을 살리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입니다.
3: 폭행 논란 수습으로 진땀을 빼는 상황 속에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건데, 다만 현장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6: 마타도어 아니면
5: 정원호 후보입니다.
6: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입니다.
3: 정 후보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오세훈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승의 날, 마음속 스승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7: 청계천 아름답게 만든
5: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8: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상전 벽회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3: 전날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MB까지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결집에 주력하는 건데, 상대 정원호 후보를 향해 토론하자 거듭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언행 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3: 오후엔 강남 3구를 잇따라 방문해 부동산 이슈로 텃밭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 후보 폭행 사건 관련 성평등 가족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9: 지하에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십니까?
5: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강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3: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은 야당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10: 한 허위 사실을 앞세워 성평등위원회 상임위를 의원입니다. 악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1: 우세평가를 받는 정원호 후보가 남탓하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며 논란 차단에 집중한 사이, 오세훈 후보는 노련하게 역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고 분석하는데 누구 전략이 통할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서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의 울산시장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단일 후보가 선거운동을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앙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와 정권 심판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서 지역을 빠짐없이 훑겠다는 구상인데요. 장 대표가 서울 등 열세 지역 유세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 중앙선대위 원톱 장동혁 대표는 빨간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부동산과 노동의 외교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을 각 분야에 걸쳐 난타하며 심판론을 부각했고 민주당 후보 실책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 정원호가 시장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해외 서울이 열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0: 이후엔 서울 홍제동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릉 홍제동 위치를 파악 못해 강원 잘 모른다고 비판받은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다시 저격하는 등 공중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의도를 벗어나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부여군과 대전을 잇따라 찾아 자당 후보 띄우기 앞장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잊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2: 민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걸 꼭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0: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대부분이 선대위 회의에 불참한 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장 대표 전면 부각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에 지도부는 의도된 이원화 전략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4: 지역 현장에서 후보들이 요청하는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응하고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후보들을 도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0: 그러나 유리한 지역만 다니시고 수도권과 서울은 잊어달라며 장 대표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등 친한계를 비롯한 당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5: 장동혁 대표는 다음 주에도 충남과 광주 등에서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가 이끄는 선대위가 수도권, 특히 자신과 거리를 두는 서울에서도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제주도에 총출동해 후보자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7: 1박 2일 울릉도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제주도 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우도 농장에서 땅콩 씨앗을 심으며 섬 생활 애환을 듣고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8: 119 차가 출동을 하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3: 우도 땅콩 농장 대표입니다.
9: 땀 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9: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7: 후근했던 표정의 민생 행보 때와 달리 국민의힘을 향해선 매섭게 쓴소리했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엉뚱하게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했다면서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0: 야당부이 있다.
3: 정청래 대표입니다.
10: 정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7: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로 흑색 선전과 중상 모략을 일삼는다며 제1야당 대표의 품위를 지키라고 일갈했습니다.
11: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도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7: 정청래 지도부가 전국 팔도를 광폭 행보하고 현장의 민심도 나쁘진 않다지만
12: 저도 다녀보면 솔직히 분위기 좋거든요.
3: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과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유세노래 4종을 공개하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5대 1 압승을 기대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곳곳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두고 민주당 고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4: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0: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1: 정말 대단합니다.
0: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 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4: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3: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5: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일본은 이번 미중 정상 만남에서 이란 정세보다는 타이완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강도 높은 면전 경고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별 반응을 내지 않으면서 일본은 내용 파악을 위해 전화 통화까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 일본 언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 타이완 경고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 반응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8: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황구시보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사설 제목인데요. 새로운 지향점으로 중미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다라는 내용의 사설입니다. TBS 기자입니다.
7: 무엇보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주요 의제가 안 됐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진핑 주석 발언에 대한 직접 평가를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신뢰가 두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동맹국인 미국과 견고한 신뢰 아래 중국에 대한 그 입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가는 것,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7: 일본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타이완 유사 발언 이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공격에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당인 자민당에서까지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주기 바란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관심은 이란보다는 타이완에 쏠렸습니다.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신 타이완 문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발언 직후 자세한 내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타이완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고 현지 언론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뜻으로 읽힙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6: 지금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은 프랑스 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거장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영화계의 높아진 위상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2: 네, 프랑스 칸에 나와 있습니다.
6: 예, 뒤로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아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제 뒤로 보이시는 팔레드 페스티벌의 전경이 보이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극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레드카펫 앞에는 화려한 영화인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는 잊지 못할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요. 또 예매 취소해서 표를 구한다는 손팻말을 듣고 극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행사장 밖에서도 축제를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식당이나 상점가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개막 나흘째 세계 거장들의 신작이 속속 공개되면서 칸 영화제에 대한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특히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황금 종려상에 대한 현지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또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됐고 정주리 감독의 도라도 같은 기간 열리는 감독 주간에 초청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8: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면 우리 학창시절 선생님 떠올리지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똑똑하면서도 확실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실패로, 때로는 달콤한 성취로 우리를 성장시키곤 하죠. 하지만요, 유독 가정경제만큼은 실패라는 경험을 스승 삼기엔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기에는 우리 가족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나보다 앞서 길을 찾고 고민해본 전문가의 조언이 더없이 소중한 법이죠. 이 가계부의 오답노트를 혼자 끙끙대며 풀기보다는 정답으로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줄 길잡이,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 해법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실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그렇죠. 경험을 네.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는 하죠. 근데 돈과 관련된 일은 사실 이렇게 실패의 경험은 쌓고 싶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2: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아둔 돈을 잘못 써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살 때 열심히 모아서 몇 천만 원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그걸 쓱 써면서 교체를 해버리면 그 돈은 다시 모으기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동차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2: 즉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래서 맞는 이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새 차를 할부금 끼워서 막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진 만큼만 사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0: 그렇죠. 그런 것도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1: 그리고 그 돈에 관련된 가장 큰 경험은 아마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출을 얼마나 받고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집을 얼마짜리를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니까
0: 맞아요.
1: 아마 그런 것들도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투자에 대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많이 뭔가 해지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네. 또 쉽지가 않잖아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경제 문제만큼은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미래 설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는 문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금융 상품들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을 쭉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무지 우리 집 재무 고민 해결이 안 된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213번님이 보내주신 질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방송 듣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 줄이고 보장은 늘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변 지인 설계사들이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높이라는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보장에 지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바뀐다고 하니 저도 지인분께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료가요 줄지 않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병원 다닌 이력도 있고 나이도 60대다 보니 보험료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늘리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미 지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험의 리모델링을 받으신 건데 그 리모델링이 보험료 줄고 보장이 느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험료가 늘었다. 근데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청취자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늘리는 거 우리는 가능할까요?
1: 글쎄,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부터 10살이나 더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럼 사실상 보험료를 줄여서 같은 보장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보장 금액까지 늘린다고 하면

0: 보험료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 보장을 늘린다, 보험료를 줄인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60대 중반이셨어요.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살펴보니까 20만 원의 갱신형의 건강보험이었어요.
2: 네.
1: 가입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상담 요청하신 내용은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보장을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2: 그러면은 지금 청취자분하고 아주 같은 고민의 내용인 건데 이분은 어떤 상담을 해주셨을까요?
0: 그래서 이제 보험증권을 좀 살펴보니까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리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 가입 후 병원에 다닌 이력도 있었고요.
2: 오늘 청취자님하고 완전 똑같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제안해드린 내용은 그분한테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좀 덜 중요한 특약들은 삭제하길 좀 권해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단자금은 유지를 하고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을 좀 줄이면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해드린 내용은 줄어든 특약의 비용만큼 대신 진단자금을 조금 올리는 걸 추천드렸거든요.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더니 주변 지인 설계사분께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1: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2: 왜죠?
1: 지인분께 요청을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다시 한번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조정한 보험 내용을 봤더니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고 100세 만기에 20년 납으로 기존 암진단 자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2: 근데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게 갱신형 보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고 진단금도 암진단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으면 뭐 이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1: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제안드린 내용은 그렇게 조정하는 걸 안내해드린 게 아니라 지인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보험 설계를 다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험 가입 후 병원 다니 이력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0: 이런 경우는요.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덜 중요한 특약들은 삭제를 하고 삭제한 비용만큼만 새로운 보험에 추가 보장을 늘려야 됩니다. 60대 초반이시면 10년이나 20년 갱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정을 하시는 게 좀 이렇게 좋다고 했더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전체적인 새로운 보험으로 비갱신을 설계를 받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2: 그렇죠.
0: 이분은 그 후 더 이상 상담이 진행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되게 궁금하니까 청취자님 듣고 계시다면 굿모닝 굿라이프로 다시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질문 주신 우리 청취자분 5213번님. 그러니까 방송에서 상담 사례 전해주시는 것처럼 보험료 수준 좀 낮추고 보장은 늘리고 싶어요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5213번님이 생각하시기에 10년 전 가입했던 그 보험과 똑같이 가져가는데 보험료만 낮추는 건 사실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40대 보험료 다르고 50대인 사람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조정하고 나이대에 맞는 가성비 있는 또 특약들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그때는 보장을 상대적으로 더 넓게 가져가면서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5213번님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답이 될까요?
1: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정확하게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고 청취자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 보험보다 더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높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가입한 보험증권 확인한 다음에 상담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굿모닝 굿라이프 통해서 상담 사례 전해드리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중복된 보장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1: 맞아요. 네.
2: 불필요한 특약들 막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삭제하면서 보험료 수준이 대폭

0: 주는 거죠.
1: 맞아요.
0: 또는 목적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종신보험이 목적에 맞지 않아서 해지하면은 보험료가 훅 줄긴 하죠. 하지만 청취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 구리고 나서 같은 수준으로 또 보장을 막 늘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세한 건 전문가의 상담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을 점검해보고 어떤 보장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무조건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늘리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세한 상담 통해서 전문가 만나신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나도 보험 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다.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요.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 지금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이용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40대 중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서 애들 교육비, 뭐 시댁, 경조사 이런 거 나갈 일도 좀 없는데 통장이 자꾸 빕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0: 야야야, 우리 이번에는 진짜 꼭 여행 좀 가자. 아니 이렇게 다 시간 맞는 게 얼마만이야.
1: 그래 그래. 야, 우리 진우 아빠 알지? 야, 맘 바뀌지라 얼른 가자.
2: 야, 근데 얘들아 미안해. 진짜 초치긴 싫은데 난 못 갈 것 같아.
0: 아니 왜 너는 맨날 안 된다 그러냐? 난 너만 시간 내면 되는데 왜 도대체 안 된다는 거야?
2: 아, 좀 말하기 창피한데 사실 내가 요즘 돈이 너무 없어.
1: 에이, 엄살 부리지 마. 너 돈 많은 거 다 알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고 너 지난번에 회사 사람 이직했다고 보험 팍팍 들어주더만.
2: 아니, 새롭게 인생 시작한다는데 응원한 거지 뭐 여유 있어서 한 건 아니야.
0: 이미경, 너 또 보험 들었어?
2: 아니, 혼자 사는데 보험이라도 많아야지.
1: 아니, 한 달에 얼마나 냈는데?
2: 한 80만 원 되려나?
0: 얘 봐, 진짜. 아유, 미쳤다, 미쳤어. 너 혼자 80만 원 보험료를 낸다고? 우리 집은 내 식구가 보험료 60만 원 내는데 난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
1: 야, 딴 데서 세는 게 아니라 돈이 거기서 줄줄 세고 있었네. 당장 굿모닝 굿라이프에 문자해.
2: 친구들은 제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보험 증권을 좀 정리하면 지금보다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0: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싱글이면은 돈이 분명 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남아요. 저도 혼자 살 때 생각해보면 되게 여유가 있었어야 마땅한데 그때도 쪼들렸고 지금도 힘들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은 아, 이게 여기저기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신지
1: 그런 분들 많아요.
0: 이 보험 저 보험 다 가입하다가 혼자서 지금 월납 보험료로만 80만 원씩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디를 줄여야 이 팍팍한 경제 살림을 피계할지는 알 것 같긴 한데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 네. 이분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는 고민을 해결해 드렸고 일부는 현재 해결을 하려고

0: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험료가 80만 원 지출된다고 해서 통화를 하면서 보험증권을 요청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보장 내용, 보험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상담 이제 요청하신 분들과 전화를 대화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정확하게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통장 정리만 좀 잘해 그것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 관리비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잖아요. 저 얼마 전에 그래서 자기네는 관리비가 얼마 나가 있는데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통장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료도 통장 관리 안 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동이체나 카드이체로 나가는 거 몰라요.
2: 아무도 몰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쓰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본인의 보험료가 12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5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던 사례도 아유, 있었어요.
1: 정확하게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25만
2: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25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종합보험에 실손 특약이 들어있어서 5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갔는데 본인 보험은 처음에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인 줄 알고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내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다시 이제 상담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청취자분은 한 달에 80만 원 보험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증권 요청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각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증권을 좀 달라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조금 심각하시네요.
0: 이 또한 통장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80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고 네. 대략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을 하신 거죠.
1: 아, 그렇군요. 보험 증권도 없고 어느 보험사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지도 모르면서 매달 80만 원만 나가고 있는 상황. 이제는 의심이 돼요. 정말 80만 원은 맞을까?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해주세요?
2: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겠죠.
1: 그렇죠.
2: 네. 상담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들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직접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본인 인증하면 가입한 보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 청취자님도 어디서 어떻게 보험증권을 요청해야 되는지 난감해하셔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살펴보니까 보험회사로 지출되는 금액은 총 74만 원이었어요.
1: 또 의외네요. 저는 뭐 한 120만 원밖에 쓰고 계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대략적인 수준은 얼추 비슷하게 알고 계셨어요.
2: 네. 근데 정확하게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그중에 40만 원은 보험사의 세제적격 연금 상품이었어요.
1: 아, 저축성 상품이 들어있었군요.
2: 그렇죠. 우리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이었던 거죠. 네. 이거는 보장성 보험과는 전혀 무관한 상품이었죠. 실제로 보장성 보험료는 34만 원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소득은 한 500만 원 되니까.
1: 500만 원 소득의 보장성 보험료로 34만 원이면 소득 대비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분이 혼자서 내는 월 보험료로 34만 원이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네.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1: 네.
0: 2022년에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2016년, 2018년, 2021년 가입한 3건의 보험료가 14만 원입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암 진단비가 9천만 원. 그리고 2대 혈관질환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그 외에 수술비와 실손, 운전자 보험까지 보장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0: 굳이 부족한 부분을 찾는다면 뭐 간병비와 신의료기술로 관련된 보장이고요. 부족한 보장에 관해 설명을 좀 드렸더니 본인은 뭐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월보험료 80만 원 낸다고 해서 과해 보였는데 그래도 74만 원이었고 정확하게 40만 원은 저축성 상품으로 연금에 납입하고 계시는
2: 네.
1: 거고 나머지 이제 뭐 보장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는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현재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기존에 가까운 지인분이 가입시켜준 보험이었는데 이 얼마 전 그 지인분이 보험료를 그만두고 해외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이제 다른

0: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듣고선 모른 척하고 냅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1: 그러니까요. 우리 막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서 눈을 좀 고쳐볼까? 이런 마음을 들 때. 이게 한 명한테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
0: 그렇죠.
1: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그래, 너눈좀 그렇다 하면 그때 이제 고쳐볼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음을 다시 다잡아보면 될 텐데, 이 전문가에게 보험이나 금융상품 관련해서 물어볼 때도 지인이 당연히 잘해주겠지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체크, 더블 체크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냥 덜컥 새로운 담당자 말만 믿고 기존 거다 해시하시고 다시 재가입하셨던 문제가 클 뻔했잖아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전문가 두분 만나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게 되신 거네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연자분은 그런 분이 옆에 있다가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되게 많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관한 불안감은 좀 해결을 했습니다. 대신 없는 보험 증권들은 이제부터 신청을 해서 잘 챙겨두기로 했고, 필요하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전문가가 생긴 거죠.
1: 그렇죠. 다행입니다. 잘 가입돼 있는 보험 엉뚱하게 정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의 꽁트 사연이 돈이 잘안 모인다라고 했는데 막상 월소득도 500만 원에 싱글이시잖아요. 보험료도 딱히 많이 지출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돈이 안 모인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또새 나가고 있는 거야? 궁금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0: 궁금하시죠?
1: 네.
0: 네, 그건 잠시 쉬었다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1: 아, 제일 궁금한 건 잠시 쉬었다 와서 얘기를
0: 네.
1: 해주시더라고요.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이렇게 재무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저축성, 다양한 금융상품들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인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1: FM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혼이라 돈 들어갈 곳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야, 우리 여행 가자 했더니 아, 나돈 없어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청취자님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돈이 왜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분의 재무 상황이 어땠을까요?
0: 네. 이 불안했던 보험 부분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드렸고요.
1: 네.
0: 이제부터는 왜 돈이 모이질 않는지 한번 살펴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 상담하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모이질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거든요.
1: 뭐죠? 왜 돈이 안 모였던 거예요?
0: 저축을 안 하고 계세요.
1: 저축을 안 해서 돈이 안 모인다. 왜 그냥 예금 통장에만 쌓여도 그냥 돈이 모이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월 500만 원 소득에 뭐 80만 원 연금과 보험료 지출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냥 쓰시는 거죠. 단순해요.
1: 다 쓰셨다고요?
0: 네.
1: 도대체 어디에 무슨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2: 말 그대로 그냥 모두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관리비,
1: 네.
2: 차량 유지비, 품위 유지비, 레저 활동비, 여행비 등등 모두 지출을 하고
1: 아까
2: 있었습니다.
1: 약간 쓰는데 일가견이 있었군요.
2: 통장에 남아있는 돈 예비자금이라고 해야 할까? 한 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쓰고 싶은 거다 쓰고 저축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하물며 그 흔한 청약 통장조차도 없더라고요. 주택은 현재 4억 원 전세에 살고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약간 있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또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아무 저축도 하지 않고 계셨군요. 친구분들이 아까 야, 너 돈 많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정말 품위유지 비례.

0: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돈이 모이질 않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했죠.
0: 네.
1: 그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해야 될 필요성, 목적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뭐 지금 건강하고 돈 쓰기에 나쁘지 않게 벌고 있고 혹시 모를 보장성 보험료도 들어놨고 한 달에 뭐 40만 원씩 연금 들어가고 있고 뭐 정년까지 일할 계획이고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금, 국민연금 이런 거다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굳이 저축을 할 필요가 못 느낀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뭐 돈이 안 모이겠죠?
0: 그러니까 듣다 보면요, 그럴싸해요. 저도 방금 설득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놔야 또 미래 우리가 퇴직 후 소득 자원을 마련해서 또그 이후의 삶을 살수 있는 걸 텐데요.
1: 맞아요.
0: 그렇군요. 일단은 부럽긴 합니다. 어쨌든 돈을 이렇게 펑펑 쓸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2: 그렇죠. 이제 그러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적금 만기를 했더니 얼마를 탔더라. 펀드를 가입했더니 수익이 좋더라. 주식 투자한 친구는 수익이 많이 나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내 통장을 살펴보니까 현금 500만 원. 갑자기 좀 우울해졌고.
0: 그렇죠.
2: 그래서 저축을 하려고 보니 그동안 쓰던 습관이 있어서 저축이 쉽지 않고 대신에 통장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0: 그래서 처음에 이미경 팀장님이 이번 사연은 절반은 해결이 됐고 절반은 이제 해결을 하려던 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나 봐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제 저축에 대한 습관과 시작을 도와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솔루션을 내주셨을까요?
1: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갖다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듣고 본인도 느껴야지 진행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재무 목표는 간단하게 이사 가는 것과 내집 마련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어요.
0: 좋아요.
1: 여기까지는 상담을 통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축 금액 산정을 본인이 못 하겠다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줄여서 저축을 해야 될지 통 감이 안 잡히는 거죠.
2: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 달에 200만 원은 따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 소득에서 파악된 지출은 보험, 연금, 대출 비용 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그냥 그 비용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0: 네.
2: 나머지 38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바로 저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180만 원으로 생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달 동안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솔루션을 내릴 결정입니다. 18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본격적으로 저축과 투자 솔루션을 실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재무 목표가 생겼으니 무조건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욕이 아주 넘치고 있고요. 이 상담 사연은 결과 이제 불과 2주 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이고요. 현재까지는 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축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40대 중반 미혼 직장인 사연이었습니다. 불안해했던 보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재무 목표 세워서 그 목표 이루기 위해 강제로 선저축할 수 있게끔 실행 도와주셨는데요. 이분 끝까지 잘 하셔서 2차 상담 사연으로 또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굿모닝 구주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안 모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과소비일 수도 있고요. 뚜렷한 재무 목표가 없다 보니 돈이 그냥 술술 새 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우리 집은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분들께 재무 점검 받고 상담 받은 후 그 뒤부터 돈 모으는 재미, 습관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라이프 끝고는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웠는데요.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햇볕으로 인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특히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비 소식과 함께 더위는 잠시 주춤합니다. 금요일 밤 도로 상황은 조금씩 여유가 찾아든 상태이기도 하지만 금요일 밤이라 일부 구간으로는 정체가 또 남아있기도 한데요. 먼저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고장차 뒤쪽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와 중랑교 사이 구간 지체 나타나고 남부순환로 개봉동 쪽으로는 원당초등학교 부근 2차로에 노면이 패여 있어서 이쪽으로는 주의해서 가셔야겠습니다. 제2자유로 타고 나오는 길 현천나들목 부근으로 교통량 꾸준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11: 2박 3일 담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뒤로한 채 9월 워싱턴에서의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먼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13: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원수나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맞이합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2: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13: 예전에도 외교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더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와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2: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3: 대통령께서 2017년에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저를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 차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12: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13: 우린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해협이 빨리 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2: 두 정상은 중란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지난번에 36개 정도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 적자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중국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합의를 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 안정화와 소통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CCTV는 오늘 시 주석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경제 무역 관계 안정과 분야별 실무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으며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었죠.
11: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3: 이곳에서 칩을 판매하기를 기대하셨습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두 정상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젠슨 황 CEO입니다.
14: 미국 경제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13: 대통령이 엔비디아 CEO를 대동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농산물 구매 같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더 진화된 첨단 AI 칩의 수출을 허용해주는 이른바 반도체와 콩을 맞바꾸는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14: 결국 미 통상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도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이날 베이징에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0: 정상회담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중국에서의 9년 만에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3: 호르무즈가 개방되길 원합니다. 그곳 상황은 미쳤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3: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이정표로 많은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2: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회견도 공동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 주요 외신들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드러났고 타이완과 반도체 등 충돌 요인은 그대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무역 분쟁이나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의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 또 시 주석이 이란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3: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3: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놓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란은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협상에 나설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동시에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만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예. 중동 현지 연결해서 더 자세한 반응 알아봅니다. 양일혁 특파원.

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이란의 요 발언, 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던 이란인데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조건은 없는 겁니까?
0: 전제 조건 당연히 있습니다.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에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신 통항을 원하는 선박은 이란 해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호르무즈 주변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 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고요.
0: 한마디로 현재 협상이 신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들 때문에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우호국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원하는 어떤 행동도 이란은 환영한다며 정반대의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1: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해결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란에서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0: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혁명수비대 입장을 반영하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재 해제 문제와 핵 협상을 동시에 다룬 과거 협상 테이블과는 다른 접근법에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파리 전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한 당일 내놓은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란 전쟁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전쟁 놀이 지원의 끝은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 처음 확인됐다고요.
0: 현지 시각 14일인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최근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두 나라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게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에 대해 사실상 사우디와 UAE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동전쟁 전선이 걸프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두 국가의 군사 행동이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의회에서 이 전쟁 중단 결의안은 또 부결됐습니다.
2: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는데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찬성 212, 반대 211표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안건은 폐기됩니다. 미국 의회 하원 의장 대행입니다.
4: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3: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으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낭비됐고 고물가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미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3: 13,000건 넘는 공습 가운데 단 한 건만의 민간인 피해로 조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레드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입니다.
4: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남우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오늘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행체 잔해 분석을 통해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격 주체가 확인되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해 실행할 예정입니다.
2: 4,400톤급 해군 구축함 왕건함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선박 보호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임무를 넘겨받기 위해 부산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청해부대 48진으로 투입되는 왕건함은 승조원과 특전요원, 항공대를 포함한 병력 260여 명과 다음 달 아덴만에 도착해 대해적 작전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은 중동지역 작전 환경을 고려해 대공훈련을 강화하고 대드론 체계를 보강했다 설명했는데 향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다국적국 참여를 결정할 경우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 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중난하이에서 오늘 차례 같이 마시고 또 업무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정상회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방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장면 꼽으라면요?
5: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보통
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5: 본인이 주도하고 그 예의 그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 웃고 근데 이번엔 거의 웃는 모습이 없어요. 말수도 적고 특히 이제 천단 공원 갔을 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웃음기가 없고 뭔가 골때리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 회담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또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1: 예.
5: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1: 지금 저게 이제 천단 공원에 그렇죠. 있던 모습이었는데. 예.
5: 저렇지 않거든요. 웃고 말하고 떠들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 과묵한 시주석이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 머릿속에 거의 꽉 차 있었던 것 같고.
1: 예.
5: 그리고 2017년은 시주석이 자금성을 통째로 하루 종일 내줬거든요. 심장부를 자기들의. 근데 저 천당공원은 자기들은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하늘과 통하는 왕이라고 거기 제사를 지내던 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천당공원 만들 때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우위에서는 제가 보기에 트럼프 1기, 2기 통틀어서
1: 예.
5: 저렇게 조신한 트럼프 대통령 처음 봅니다.
1: 트럼프.
2: 예. 1, 2기 통틀어서 가장 조신한 모습이었다.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저는 그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걸 저는 이제 표현했던
3: 민정훈
6: 게
3: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6: 외교적으로 그냥 좀 세련되졌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 뭔가 좀 진중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환영식하고 열병식 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그 세련되게 옆에 배려하면서 그 따라가는 주인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그 의식과 그 격식을 잘 맞춰가면서 존중해주는 모습만 보였어요.
7: 네.

0: 그래서 야, 그리고 악수할 때도 뭐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도 이제 없어졌고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많이 세련되졌다. 즉 4년의 배역한 경험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이제 힘든 그런 상황도 좀 반영이 됐겠죠.
1: 예.
0: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여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할 때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뒤에 그 의자에 그
2: 네.
0: 기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청하는 듯한 이런 이렇게 바로
1: 예.
0: 그 고쳐 앉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그 이채롭게 느껴졌어요.
1: 예. 두분다 이제 인상적인 장면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쏠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 협상 결과가 상당히 이제 환상적이었다.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시진핑 주석도 이번 방중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만큼 회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3: 전뭐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무역 합의인데 보잉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합의라는 게
1: 예.
3: 별로 없다.
1: 보잉 200대 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3: 500대 기대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2017년에도
1: 예.
3: 300대를 사갔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2017년에도 300대 계약을 했지만 코로나 핑계로 중국이 사간 건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조차도 시장에서는 500대를 기대했는데 500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5B, 소고기, 콩, 보잉,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지금 결과가 아니죠. 협의해야 되는 거니까. 콩 어차피 사가는 거. 이것도 유예예요. 영원히 사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어차피 사가야 되거든요. 보잉. 그렇게 보면 2017년에는 무역 금액이 중국이 준비했던 게 2,500억 달러입니다. 미국 상품만 사가는 게한 800억 달러 됐거든요. 이번은 상당히 못 미친다.
1: 예.
3: 그리고 특히 이제 양측이 핵심적인 지금 중국이 목마른 건 첨단 기술, 특히
2: 네.
3: 칩, 반도체거든요. 이거 푸른 것 같질 않아요. 근데 미국이 목마른 건 히터리거든요. 히터리 중국이 푸른 것 같지 않거든요. 양쪽 다 상대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카드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3: 상황 관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에 칼날을 휘두르면서 우리 3,500억 달러 투자 받아갔잖아요. 일본은 더 많이. 이유는. 중국은 아닙니다, 지금. 관세가 합의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1달러도 나온 게 없고요. 더큰건 뭐냐면, 시 주석도 뭐, 부동산 침체, 내수 위축,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I love 관세 카드가 없거든요. 이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지난해 15% 때렸던 거 위법. 그다음에 무역법 122도 대체했던 글로벌 관세 10% 위법. 가처분으로. 그러니까 관세라는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양측이 그냥 상황 관리 서로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의 체면 치레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보잉의 주가가 떨어진 게 모든 걸 말해준다.
1: 그러니까
3: 이렇게
1: 상당히
3: 볼수
1: 이제
3: 있죠.
1: 뭐 투키디데스도 나왔고
3: 예.
1: 상당히 이제 화려한 말잔치들은 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양측 모두 거두지 못했다니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3: 말잔치에서도요.
1: 네.
3: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건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존의 강국 아테네 또는 스파르타가 충돌한 거거든요. 둘이 급이 같아요, 체급이. 시진핑 주석은 나하고 미국하고 체급이 같은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동문서답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도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편치 않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1: 예,
3: 이렇게 볼수 있죠.
1: 알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여유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중 사흘째를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훌륭한 합의라고 이렇게 말로는 높이 평가했는데,
1: 네.
2: 시진핑 주석은 전날 천단 공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관저가 있는 중난하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또 일정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핵심 지도부의 집무공간 중난하이의 정원을 산책합니다. 중난하이,

0: 최고 권력층의 상징 공간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마오쩌둥 당시 주석을 만나며 미중 대탕트를 이룬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입구에 들어서자 두 나무가 맞닿은 열리지를 가리키며 이 두 나무는 비록 뿌리가 다르지만 연결돼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과 갈등 대신 화합과 연대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의도된 연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다른 나라 원수들도 모두 이곳에서 접대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시 주석은 드문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남아에 초청을 받았던 외국 정상은 2014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2024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 중남아에서는 전날의 천단공원 때보단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뼈있는 발언이 오갔던 정상회담 직후에는 두 정상 모두 크게 굳은 표정으로 나타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1: 대통령님께서 나무들과 중국 장미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이 장미의 씨앗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협상을 이뤄냈습니다. 9월 24일경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우리도 이번 환대에 보답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이번 방중에서 양국 정상은 이틀 동안 여러 차례 대면했던 만큼 상징적 장면들과 메시지들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같은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과 오는 9월 미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2: 그렇습니다. 뭐 성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볼거리는 풍성했던 그런 2박 3일 동안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중난하이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이 통영만 대동한 채 중난하이 정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3: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2박 3일 일정 중에 6번 두 정상이 조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네. 안정, 상호주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좀 안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좀 방점 찍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시진핑 주석은 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상호주의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증대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쁘지 않죠. 어쨌든 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됐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뭐 투키데스 뭐 함정이라든지 세계 질서의 변화, 뭐 G2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정화에 성공을 했고 안정화를 확인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그 높아진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어떤 뭐 실질적인 무슨 뭐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낮추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도 상당히 많은 것을 중국은 얻어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주인으로서 중요한 그 정수들을 다 공개하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거나 안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톡톡히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렇게 그 중난하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곳이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주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부 같은 공간인데 이곳을 이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2024년 푸틴 대통령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한 것 같아요.
4: 근데 저는 이제 저기서 그 열리지가 눈에 익었어요.
2: 네. 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4: 그 두 개 열리지는 이제 두 서로 다른 나무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2: 네.
4: 근데 저게 은연중에 그 바로 입구에 있는 열리지인데.
2: 뿌리가 두 개인데 이제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4: 예.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 결국 계속 저는 메시지는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 네. 예.
4: 그러니까 보면 사실 이번의 흐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중국 미중 전략 경쟁을 봤을 때 지금 양측 격차가 더 좁혀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 물론 강달러도 있지만 기준으로 미국의 GDP의 76%까지 중국이 따라왔는데 지난해 한 65% 정도로 오히려 격차가 좀 벌어졌거든요.

0: 중국도 커졌지만 미국도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1: 그런데 2017년보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공세적이지 않은 모습이냐라고 봐서 저는 리더십 리스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방중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차별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그런데 2017년과 다르게 시진핑 주석은 준비했거든요. 대두, 미국 콩 수입 중단, 미국 농민들 불만이 커졌죠. 그다음에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희토류 수출 중단. 이 두 카드로 조금 거친 표현을 쓰면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거든요. 네. 자, 휴전하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무역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관세 합의를. 휴전 중입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고관세를 내렸고 그리고 아 내가 3월에 베이징 갈 테니까 당신은 하반기에 워싱턴으로 와라.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시 주석. 이미 작년에 그때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 자체가 사실은 극적인 합의보다는 휴전을 이어가는 관리 모드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된 관세 전쟁의 결과로 이번 방중이 있었던 거고 이어진 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전쟁도 준비 없이 진행된 전쟁이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번 지금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가 아직 뒤집힌 이런 상황은 아닌데 트럼프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가 오히려 시진핑의 체급을 좀 키워준 모습처럼 보이고 종란하에서도 저 장면에서도 사실은 은연중에 그냥 급이 같지 않다면 저런 말 안 나오죠. 체급이 같다는 얘기를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종란하에서는 사실 그런 심장부를 보여줬지만 저 이면에는 시진핑의 어느 정도의 자신감 몇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죠.
2: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두 분 전문가도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꼽으셨는데 보는 눈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서방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봤는데 뉴욕 타임스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아첨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현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3: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분위기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첨까지 가겠습니까? 현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 중국 측에 요구할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협상력이 높아졌으니까 단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 조금 봤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 열세를 만회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것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신형 대국 관계를 2010년대 초반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에 얘기하면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불쾌함과 견제를 강화시킨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러한 회담이라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십몇 년 동안에 중국의 힘이 많이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데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이 좀 많이 주목이 됩니다.
2: 근데 사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저 장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같고
4: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이렇게 좀 모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다소곳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 다소곳하고 좀 겸손하고.
0: 근데 좀 트럼프를 위한 변명을 하면요. 네. 원래 저렇습니다. 트럼프 자세가 항상 저렇습니다. 이렇게.
2: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하고의 대면했을 때랑 좀 이게 다른 모습이.
0: 근데 저 자세가 많이 나와요. 원래.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좀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푼 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뉴욕타임스가 왜 아첨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언론하고 틈만 나면 싸웠거든요. 맨날 무슨 뭐 좌파 언론이네, 무슨 당시 내고야 기자한테.
4: 뉴욕타임스도 원래 사이가
0: 뉴욕타임스도
4: 좋진
0: 사이가
4: 않죠?
0: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잘했어도 좋은 말이 안 나오는데 원래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잔치에 갔다 오니까 이제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 언론이 폭스뉴스나 몇 군데를 빼고는 모든 언론가 지금 척을 쳐놓는 거니까 조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친 언사가 나온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죠.
3: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0: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간의 어떤 격차가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뭐 줄어든다든가 극하고 변화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낙 불리한 상황이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동을 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러한 그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열리지 비유를 들면서 대등한 모습만 보여줘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한 외교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란 상황이라는 이 특수 상황 때문에 중국 협상력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함이 계속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에게 어떤 이란 전쟁에 관한 뭐 해결책에 있어서 뭔가 좀 해답을 듣고 싶고 뭔가 대안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계속 그 어떤 저런 모습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하죠.
2: 예. 자, 이 무역 성과 지금 이제 쭉 얘기하고 양쪽의 정상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함께 보셨는데 오늘 그 이 초호화 경제사절단도 미국에 이제 동반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 단연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였습니다. 누구보다 이번 방중 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제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어포스 1에서 국무위원들보다도 먼저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어제 만찬이 있었던 인민대회당의 아들과 함께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머스크의 6살 아들 X입니다. 이름이 X예요. 중국풍의 조끼하고 가방을 메고 아빠의 손을 잡은 모습이 영락없는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는데요. X가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백악관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거는 아버지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 행사 자리에서 360도 빙글빙글 돌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어제 만찬장에서는 수많은 인사들의 이 사진 촬영 제안에 여유롭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응하면서 스타성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이제 중국 샤오미의 레오진 회장인데요. 샤오미 회장에게도 일론 머스크는 스타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1: 네, 샤오미 회장도 일론 머스크와의 셀카는 못 참네요. 네, 보고 왔습니다. 6살 아들의 이름도 좀 특이해요. 풀네임이 X-A12입니다. 6살 소년인데 이 아들을 데리고 등장하면서 외교 무대가 사실 좀 엄숙하잖아요. 이번 외교 무대 특히 좀 엄숙하기도 했는데 좀 파격적인 장면을 보여줬다는 평이 많습니다.
3: 그렇죠. 사실 우리하고 우리 민 교수님이 이제 미국 정치는 잘 아시고 그 전공하셨는데 문화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4: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3: 이란 협상하는데 사위 쿠시너가 가잖아요. 그 직함이 없거든요. 직함이 없는데 사위가 하고 지금 저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중국은 저렇게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적인 어떤 자유분방함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스크보다는 젠슨왕이 더 눈에 갔어요. 물론 젠슨왕이 뭐 길거리에서 짜장면 먹기도 했지만 이번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는 우리 그때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맥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가서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 짜장면 제가 저기 우리 짜장면하고 좀 다른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장면보다는 젠슨왕이 원래 수행단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에서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이 내렸어요, 젠슨왕을 위해서.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온 젠슨왕을 태우고 갔거든요. 네. 그게 천극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도 제가 보기에는 이란 전쟁도 준비가 안 됐고 관세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준비된 그 아주 치밀한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고 보면 젠슨왕도 부랴부랴 오, 젠슨왕 없다고 빨리 오라 그래 라고 했으면 이걸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성이 얼마나 제가 보기엔 부족했는지. 그리고 결국 젠슨왕이 갔지만 젠슨왕이 대표하는 GPU, 이 AI 시대의 핵심적인 칩, 이것도 합의를 못 봤거든요. 그냥 젠슨왕 가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짜장면 먹은 역할 외에는 좀 확인되는 게 없거든요.
1: 그러니까요. 이 칩에 대해서 이 중국 공급될 거다 이런 청신호도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0: 하는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 기업들 이외에도 금융 기업들의 CEO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자라든지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러한 금융 CEO들로 갔는데 과연 어떤 그 중국의 금융 그 철옹벽을 좀 뚫는 계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 길이니까 이제 조만간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백악관을 통해 가지고 공식 그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이번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외교 문제 관련해서는 타이완 문제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였는데 아주 그 정상회담 직전에 시 주석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충돌로 갈 수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공식 답변이 나오진 않았는데 루비오 장관이 정책 변경은 없다. 타이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타이완 문제가 사실은 내관이었던 게 지금 요 직전에 4월에 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대만은 유엔에서 지위를 상실했고 외교를 하기가 어려워. 우리도 단교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하고 수교하려면 대만과 단교해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수교국이 1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13개가 다 우리가 모르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의 유일한 수교국을 라이칭더 총통이 방문했거든요. 이게 중국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갔냐면 이 아프리카의 이 작은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소국인데 그런데 이 국가를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막았어요. 라이칭더 총통 비행기가 기착을 하는 나라는 다 경고를 했거든요. 아하. 기착시키기만 해 이렇게. 그래서 못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코미디가 007 작전으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전용기를 보내줬어요. 그 이 비행기를 비밀리에 타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상당히 긴장,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또 직전에 미국이 7년 만에 공급한 M1 A2 탱크, 대만형 탱크 108대를 모두 제공을 해서 이제 완편이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상당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 관리 잘못하면 우리 충돌한다. 네. 중국에서 충돌이란 말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중국말로.
1: 물리적인.
2: 굉장히 강하게 말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루비오가 뭐 대만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뭐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대만과 단교는 하지만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이 대만 관계법을 체결해서 대만의 방위는 지원한다. 이게 핵심 골격이거든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양국의 기자들도 너무나 이제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출국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타이완 얘기 분명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중국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러니까 왜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0: 좋게 해석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능수능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편으로 본다면 이제 그 이번에 중국의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만이 가장 핵심적인 중국의 이익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침묵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응을 하거나 반박을 한다면 그렇다면 얻을 것이 더 많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을 아예 안 하면 그러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3: 네, 그 남호 피격당했을 때도 기자들 질문에 I love South Korea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이렇게 말을 좀 피하려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그때는 그 굉장히 그 소음이 많은 바깥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우스 코리아만 듣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번에는 분명히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대답하기 뭐 곤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다른 얘기를 한 거고 대신에 루비오 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국내 오디언스를 위한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0: 하고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안 됐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1: 지금 이 왕이 부장이 지난달에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왕이 외교부장이.
0: 지난달에.
1: 예, 지난달에.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부장이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갖고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부장 갔을 때, 그러면 트럼프 김정은의 세컨 라운드, 2라운드가 이번에 있는 거 아닌가? 사전에 의제 조율을 하는 이런 평가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꼬였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그렇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경주 APEC 지난해 10월에 왔을 땐 제가 듣기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5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기 전에도 지금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거의 APEC 끝나고 그 직후 이후에 별로 들은 기억이
0: 맞아요.
1: 없거든요.
0: 그래서 이게 어디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이제 지금 기사가 안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이 이제 보도한 건데. 예, 더 이상 이제
1: 이미 신화통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모두 다 포괄적으로 거기 북한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악관 쪽의 얘기는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이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 얘기는 왕이 부장이 지난번 방북했던 얘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회동은 불발됐지만 접촉은 아마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왕이 부장을 통한 간접적인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죠.
2: 네, 이렇게 많은 의제가 있었지만 가장 또 시기적으로 세계가 주목한 게 바로 이란 전쟁을 끝낼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지 여부였을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3: She would like to see a deal, man. 시진핑 주석은 합의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 He did say that.
3: 그는 이란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선언인데 오늘 그렇게 말했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란에서 계속 많은 양의 원유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이란 관련해서는 중국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관련해 가지고 돕고 싶은 게 있으면 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군사적인 지원을 이란에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이제 했었던 것 같고 중국의 지금 입장은 어떤 걸까요?
5: 중국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다 고려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정의 여행이긴 합니다만 상황을 봐서 정황상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란의 핵을 불허하는 것,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에 미중 양 정상이 동의했다. 뭐 이런 그 보도 나왔는데 말씀해 준 것처럼 중국 측에서는 그런 보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되거나 허풍을 하는 그런 그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다면 두 정상 간에 그러한 그 논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불허한다는 것을 핵값을 불허한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도 이란이 어떤 그 갖고 있는 핵 역량을 발전시켜서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보증을 서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란도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그걸 보증하면서 신뢰를 보증하면서 협상적으로 나가라.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어떤 그 얘기를 하고 또 이란도 그 이번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미 중국과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협상의 교착 상태를 좀 풀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예, 그 미국 연하는 걸 주고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 조금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란의 군사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란산 원유는 이제 계속 사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쟁의 자금줄이 계속 돼주는 거 아닌가요?
1: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말들이 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한 번도 본인들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NPT 체제에서는 그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0: 예.
1: 시진핑 주석이 이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란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가지고 싶어 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이란은 이미 이란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전에 뭐냐면 아라가치 외무장관과 왕이 부장이 중국에서 만났을 때 중국 입장이 뭐냐.
0: 네.
1: 이란의 평화적 핵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란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중단시키고 싶어하는 미국 입장과 다르게 우라늄 농축은 이란의 권리라는 얘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에게 뭐 이란 핵무기 불허의 동의 저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핵무기 가진다 그러면 미중 정상회 만나서 안 된다고 말할까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국가도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란의 군사무기 판매 지원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중국은 러시아에도 군사무기 지원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근데 이란이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이란 얘기할 거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나오고 나서 이란 얘기만 계속하잖아요.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가는 즉시 푸틴 대통령이 20일 베이징에 가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하루 방문으로.
0: 예.
1: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바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또 갑니다.
0: 네.
1: 그러면 이미 아라가치 외무장관은 샤리프 총리도 만났고 파키스탄 가서 푸틴도 만났습니다.
0: 네.
1: 지금 중국도 갔고요. 그럼 이란 전쟁 끝내는데 필요한 이란 편에선 팀들이 다 베이징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다.
0: 예.
1: 이란 전쟁 끝내는데 지금 이란 친 이란 편인 자 러시아는 우라늄이 반출되면 러시아로 지난번에 갔거든요. 2015년에 아라가치 팀이 갔고 파키스탄은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그림은 왜 오비이락이라고 이 끝나자마자 왜 이란 전쟁 끝내는데 중재국들 관계 있는 나라들이 달려가죠. 베이징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많은 것보다 이번에 아마 이란 전쟁 끝내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 왜냐 중국도 불똥이 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도 끝내야 됩니다. 지금.
0: 네.
1: 그러니까 이란 전쟁 끝내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단순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일련의 외교적인 그 장이 베이징에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하고 파키스탄
1: 샤리프 총리
0: 오고.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5: 이거 중국의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듣고 이란의 입장도 들었고 이제 러시아, 파키스탄의 입장도 듣고 이제 그 중국이 그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면서 네. 설득하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위상이 커지는 것이 되는 거고 국제사회도 중국에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5: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란 전쟁 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전영현 부회장 등 이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이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서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2: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던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박기환 기자입니다.
4: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 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6: 막상 만나보니까
3: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6: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안으로 주세요.
4: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0: 네, 이렇게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8: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성과로 건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노조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9: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7: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 하이닉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의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 저도 그 회사 사람들만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7: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코스피가 장중 8천을 넘어서며 사상 첫 8천 시대를 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2: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2: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000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3: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LS 증권 이사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12: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0: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제주도에 총출동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1박 2일 울릉도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제주도 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우도 농장에서 땅콩 씨앗을 심으며 섬 생활 애환을 듣고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3: 119 차가 출동을 하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4: 농장 대표입니다.
5: 체험하고 땀 흘리는 것을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 후근했던 표정의 민생 행보 때와 달리 국민의힘을 향해선 매섭게 쓴소리했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엉뚱하게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했다면서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6: 야당도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민주당이 전략 자산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로 흑색 선전과 중상 모략을 일삼는다며 제1 야당 대표의 품위를 지키라고 일갈했습니다.
7: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도
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2: 정청래 지도부가 전국 팔도를 광폭 행보하고 현장의 민심도 나쁘진 않다지만
8: 저도 다녀보면 솔직히 분위기 좋거든요.
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과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유세노래 4종을 공개하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5대 1 압승을 기대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곳곳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두고 민주당 고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장동혁 대표를 중앙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와 정권 심판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서 지역을 빠짐없이 훑겠다는 구상인데 이 장 대표가 서울 등 열세 지역 유세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중앙선대위 원톱 장동혁 대표는 빨간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동산과 노동의 외교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을 각 분야에 걸쳐 난타하며 심판론을 부각했고 민주당 후보 실책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0: 정원호가 시장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9: 이후엔 서울 홍제동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릉 홍제동 위치를 파악 못해 강원 잘 모른다고 비판받은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다시 저격하는 등 공중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의도를 벗어나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부여군과 대전을 잇따라 찾아 자당 후보 띄우기 앞장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잊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11: 민심이 얼마나 두렵고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9: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대부분이 선대위 회의에 불참한 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장 대표 전면 부각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에 지도부는 의도된 이원화 전략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2: 지역 현장에서 후보들이 요청한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응하고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후보들을 도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9: 그러나 유리한 지역만 다니시고 수도권과 서울은 잊어달라며 장 대표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등 친한계를 비롯한 당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13: 장동혁 대표는 다음 주에도 충남과 광주 등에서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가 이끄는 선대위가 수도권, 특히 자신과 거리를 두는 서울에서도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철을 맞아 직접 모내기를 하며 현장 민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서 손수 만든 음식으로 새참 간담회도 열어 걱정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 밀짚 모자를 초여맨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장화를 신습니다. 땀을 닦을 수건까지 두른 뒤 이안기에 올라탑니다. 기계 설명을 간단히 들은 이 대통령, 곧바로 벼 모판을 장착시킵니다.
15: 잘하십니다. 생각보다 잘하죠. 어렵지도 않네.
14: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운전대를 잡은 이 대통령이 일정한 간격으로 논바닥에 어린 모를 잇따라 꽂습니다. 대구 군위군의 한 마을에서 영농철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 작업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한껏 모내기 실력을 뽐낸 이 대통령. 이안기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하자 농민들의 환호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도 함께 참관했고 모두 마친 뒤엔 마을 주민들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새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을 현황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여부 등을 물은 뒤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건배사도 주도했습니다.
16: 온 세상이 걱정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무실 그 첫 번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우무실의 번창을 위하여. 예!
14: 이런 가운데 야당은 시장 방문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연이은 지방 일정이 선거운동이라며 더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7: 친부의 학대로 세 살 아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과거 학대 의심 신고 당시 지자체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정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앞선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양주시청을 방문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세 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YTN 보도로 지난해 12월 첫 학대 의심 신고 이후 양주시가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정 방문 등 현장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다고 판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양주시가 안일한 대응으로 학대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양주시청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양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당시 조사 착수와 사례 판단 과정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돼 현장 점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진행돼 중앙정부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부처 차원에서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시 담당 공무원이 경찰과 동행 출동하지 않은 경위, 어린이집 방문 조사를 생략한 배경 등 양주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복지부의 비공개 지침 등을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아온 양주시의 부실 대응 정황이 정부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7: 생후 9개월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약을 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와 공범인 태권도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 관장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 살해하려 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두 분이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19: 경찰은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지난달 25일 피해자인 남편의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려 아내는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리터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이들은 열흘 뒤 약물이 든 또 다른 술병을 준비해 집 우편함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어 태권도 관장은 지난 6일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선 살해 모의와 시도 정황까지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약을 탄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관련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빠 술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과 관장집을 압수수색해 살해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한 직원을 관장이 도우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7: 인천지방법원은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등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은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참혹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의 경우 대략적인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도 용인했다며 역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춘천시청 환경재난부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에서 매우 강한 입장이라며 자신은 시 주석의 말을 경청했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이 오늘 그걸 물었지만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시 주석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시 주석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17: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드러났고 타이완과 반도체 등 충돌 요인은 그대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무역 분쟁이나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의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7: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0: 시진핑 국가주석을

0: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1: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2: 시 주석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시기를 시 주석님과 펑리 위안 여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11월 중간선거를
2: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0: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러시아와 중국 간 일상적 교류의 일환이고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약 15분간 통화한 뒤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초기에 사태가 진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5: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 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0: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1: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0: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2: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6.3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늘 범여권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격전지에서도 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은 각개전투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상욱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난 이튿날, 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21일 전에 후보 한 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5: 단순히 당과 당과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1: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과제를 부여받았다.
4: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17일까지 합쳐야만 사퇴 표기가 가능한 만큼 속도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 간 보수연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삼선 시장을 지낸 박 후보는 YTN에 당이 이유도 알 수 없는 컷오프에 이어 자신의 사퇴까지 기정사실화한다면서 단일화는 희망고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도 범여권 단일화 요구가 크지만 점입가경, 내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 대표가 국민에게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했단 책임론이 제기됐고 친노 친문 핵심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동지 조국을 지지한다며 오히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단일화 움직임도 계획도 없다면서 거듭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6: 다른 당 후보 혹은
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지지하거나 또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유효한 기준이죠.
4: 보수 진영 화두는 부산 북구갑 단일화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단호합니다.
7: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정치
1: 박성훈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7: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는 표 계산만 하는 단일화는 보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단일화는 한석을 확보할 필살기인 동시에 과정과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정청 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권 행보에도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를 두고 나눠먹기에 야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 소속 문호철 대변인은 양측이 시장과 남구청장 자리 등을 나눠 갖기로 했다면서 표를 흥정하고 의석을 거래하는 게 단일화의 실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단일화는 울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야합을 끝낼 길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폭행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 상품권 발행 등 공약을 앞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섰고 오 후보는 연일 보수 결집을 띄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당선 즉시 조기 추경을 집행해 2조 5천억 원가량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고 골목 상권 매출을 살리는 가장 체감도 후보입니다. 높은 민생 정책입니다.
8: 폭행 논란 수습으로 진땀을 빼는 상황 속에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건데 다만 현장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0: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
1: 정원호 후보입니다.
10: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입니다.
8: 정 후보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오세훈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승의 날, 마음속 스승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11: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또 사람 여기
1: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12: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었던
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2: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8: 전날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MB까지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결집에 주력하는 건데 상대 정원호 후보를 향해 토론하자 거듭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자.
1: 오세훈 후보입니다.
12: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언행 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8: 오후엔 강남 3구를 잇따라 방문해 부동산 이슈로 텃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 후보 폭행 사건 관련 성평등 가족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3: 지하에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십니까?
1: 성매매를
13: 강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답을 못하십니까?
8: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은 야당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14: 택한 허위사실을 앞세워 성평등위원회 상임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5: 우세평가를 받는 정원호 후보가 남탓하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며 논란 차단에 집중한 사이 오세훈 후보는 노련하게 역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고 분석하는데 누구 전략이 통할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매관 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김 씨는 경솔한 처신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공직이나 공천, 인사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 범행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이후한 화백 그림에 대해서는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나머지 금품은 청탁 목적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씨는 최후 발언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형을 끝으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특검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형 목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이들이 건넨 금품에 이후한 화백 그림까지 더하면 김 씨가 수수한 걸로 의심되는 금품 총액은 특검 추산으로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김건희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김 씨 형량을 가를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2024년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공정의 결정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로 집행정지 신청 정식 심문과 심리 전에 임시로 내린 결정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 환송심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잡힌 가운데 두 사람이 다음 기일에는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추가 기일을 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이 경기 막판 역전과 재역전을 주고받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기아의 19살 막내 박재현이 9회 초 극적인 결승 2점 홈런으로 재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기아의 승리가 굳어지는 듯했던 8회 말 투아웃 이후 경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아웃 1, 2루 기회에서 박승규와 전병우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면서 삼성이 단숨에 석점을 뽑아내며 한 점차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삼성이 마지막 9회 마무리 김재윤을 올리며 역전승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이번엔 기아의 막내 박재현이 극적인 2점 홈런으로 다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박재현은 김재윤의 직구를 정확히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비거리 120m짜리 대형 홈런을 쳐내고 더그아웃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명승부는 기아 우익수 박정우의 호수비와 함께 기아의 짜릿한 재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볼넷과 고의사구로 맞은 투아웃 1, 2루 위기에서 김원곤의 2루타성 타구를 박정우가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내면서 한 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한화 문현빈이 KT 선발 고영표를 상대로 전세를 뒤집는 2점 홈런을 쳐냅니다.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8회에는 페라자가 2점 홈런으로 점수차를 석점까지 벌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문현빈과 페라자의 홈런 두 방을 앞세운 한화는 KT를 5대3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 선발 왕인청은 5회까지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며 2실점의 호투를 펼쳐 시즌 4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선발 알칸타라가 7회까지 한 점만 내주는 역투를 펼친 꼴찌 키움은 NC를 4대1로 꺾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의 최후의 카드라 불리는 긴급 조정권이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대개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됐는데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입니다. 이렇듯 국가 물류나 교통망 마비 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할 걸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긴급 조정권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최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선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정부가 나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긴급조정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5월 15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칙 코레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듀에이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코레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음악사의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인 베토벤, 체르니,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1: 베토벤의 제자가 체르니고 체르니의 제자가 리스트입니다. 오, 이 완전히 황금 세대네요. 그리고 베토벤은 살리에르 선생님한테 좀 배웠잖아요.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모두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0: 체르니 100번, 뭐 체르니 30번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카를 체르니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베토벤을 처음 만나서 베토벤은 어린 체르니에게 막 작곡을 마친 비창 소나타를 연주해 보도록 시켰고, 이 연주에 감명을 받아서 체르니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체르니는 이후 빈에서 음악가로 성공하고 교육자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베토벤은 이후 체르니에게 자신의 조카의 음악 교육도 맡겼다고 하죠.
1: 칼을 이겼네요. 그 조카는 체르니 제자 중에선 또 리스트도 있고요.
0: 예, 리스트도 피아노 신동이었죠. 리스트의 아버지는 8살 리스트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 체르니를 찾아갔다고 하죠. 리스트는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는데, 체르니는 레슨비를 전혀 받지 않고 생활까지 살펴주면서 리스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리스트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뒤 체르니의 작품을 자주 연주했습니다.
1: 왜 그런지 아세요? 리스트는 잘생기기까지
0: 아,
1: 했어요.
0: 잘생겼죠.
1: 그러니까 얘 되겠다. 얘 떡상이다. 이렇게.

0: 베토벤의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손민수는 임윤찬의 스승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1: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제자가 체르니고 체르니의 제자가 리스트고 리스트는 부조니를 가르쳤고 부조니는 러셀 셔먼의 스승 그리고 러셀 셔먼의 제자가 바로 손민수죠. 그러니까 베토벤 체르니의 계보가 임윤찬까지 이어지는 거죠.
0: 그러네요. 이 손민수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임윤찬이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을 연주한 것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 조상도 아니고 스승의 스승. 리스트는 초절기교 연습곡집을 스승인 체르니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0: 그래서 임윤찬의 초절기교 연습곡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임윤찬의 스승이 자신의 스승에게 헌정한 곡이니까.
0: 네. 근데 여기 진짜 유서 깊은 집안인데 그렇죠. 거의 약간 네. 그 음악계 계보로 보면.
1: 맞습니다.
0: 방금 손민수의 베토벤 소나타 비창을 들었는데 이건 손민수의 스승의 스승이 그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 연주한 곡이고요. 아 뭐야 이게. 두루미 삼천갑자 동갑자.
1: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에서 9번 회상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선대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 야당 부분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로 흑색 선전과 중상 모략을 일삼는다며 제1야당 대표의 품위를 지키라고 일갈했습니다.
3: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요즘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 정청래 지도부가 전국 8도를 광폭 행보하고 현장의 민심도 나쁘진 않다지만
4: 저도 다녀보면 솔직히 분위기 좋거든요.
1: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과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유세노래 4종을 공개하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5대 1 압승을 기대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곳곳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두고 민주당 고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장동혁 대표를 중앙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와 정권 심판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지역을 빠짐없이 훑겠다는 구상인데 장 대표가 서울 등 13 지역 유세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중앙선대위 원톱 장동혁 대표는 빨간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동산과 노동의 외교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을 각 분야에 걸쳐 난타하며 심판론을 부각했고 민주당 후보 실책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7: 정원호가 시장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해외 서울이 열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6: 이후엔 서울 홍제동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0: 강릉 홍제동 위치를 파악 못해 강원 잘 모른다고 비판받은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다시 저격하는 등 공중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의도를 벗어나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부여군과 대전을 잇따라 찾아 자당 후보 띄우기에 앞장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잊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1: 민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걸 꼭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0: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대부분이 선대위 회의에 불참한 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장 대표 전면 부각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에 지도부는 의도된 이원화 전략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2: 지역 현장에서 후보들이 요청하는 그 요구에 즉각 응하고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후보들을 도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0: 그러나 유리한 지역만 다니시고 수도권과 서울은 잊어달라며 장 대표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등 친한계를 비롯한 당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음 주에도 충남과 광주 등에서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가 이끄는 선대위가 수도권, 특히 자신과 거리를 두는 서울에서도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조기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 상권 매출을 살리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상품권 발행을 중단했고 오세훈 시장 역시 지원을 계속 축소했다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 일대를 걸으며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마침 스승의 날인데 이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서울시를 맡을 만큼 마음속 스승으로 생각한다면서 청계천은 상전벽해 같은 서울시 변화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원호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자는 건 언행 불일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철을 맞아 직접 모내기를 하며 현장 민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서 손수 만든 음식으로 새참 간담회도 열고 걱정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밀짚 모자를 초여맨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장화를 신습니다. 땀을 닦을 수건까지 두른 뒤 이안기에 올라탑니다. 기계 설명을 간단히 들은 이 대통령, 곧바로 벼 모판을 장착시킵니다.
5: 아, 잘하십니다.
6: 생각보다 잘하지요. 어렵지도 않네.
4: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운전대를 잡은 이 대통령이 일정한 간격으로 논바닥에 어린 모를 잇따라 꽂습니다. 대구 군위군의 한 마을에서 영농철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 작업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한껏 모내기 실력을 뽐낸 이 대통령. 이안기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하자 농민들의 환호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도 함께 참관했고 모두 마친 뒤엔 마을 주민들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새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을 현황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여부 등을 물은 뒤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건배사도 주도했습니다.
7: 온 세상이 걱정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무시 그 첫 번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우무실의 번창을 위하여.
4: 이런 가운데 야당은 시장 방문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연이은 지방 일정이 선거운동이라며 더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 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10: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 안으로 주세요.
9: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11: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I used to shut my door when my mother screamed in the kitchen. I turned the music up, get high and try not to listen to every little fight. Cause neither one was right. I swore I'd never be like them.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혁연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회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 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이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8: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 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안으로 주세요.
7: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10: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성과로 번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0: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1: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2: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타이네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저도 그 회사 사장님은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에 불가피할 거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여군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오늘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가 7,000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000을 넘어서며 사상 첫 8,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6: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000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6: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 가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중국에서의 9년 만에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2: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1: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4: 어디야?
5: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4: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을 맞아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 매우 비슷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금성 서쪽에 자리한 옛 황실 정원인 중난하이는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곳에서 차담을 하고 산책을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 안정화와 소통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정했고 경제 무역 관계 안정과 분야별 실무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으며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은 상호 이해 증진과 상호 신뢰 심화, 양국 인민 복지 증진에 이로우며 중미가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화 공존, 협력 윈윈을 실현하고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 양국 인민의 바람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기대임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과 가스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고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지난번 36개 정도 합의를 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카드사 비자에 중국 진출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중국이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여구 없이 사업 얘기만 했고 시 주석은 쓸데없는 게임을 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라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7: It was a fantastic day. And in particular, I want to thank President Xi, my friend, for this magnificent welcome.
8: 中美关系是当今世界最重要的双边关系，只能搞好，不能搞坏。
6: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과 비자 등 미국 주요 기업 CEO 30명과 동행하며 중국과 경쟁 속 협력을 강조하자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가 방중 수행단에 합류하면서 중국 내 H200 칩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4.39% 상승했습니다. 보잉은 중국에 항공기 500대 수출을 기대했지만 중국이 200대만 사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50대였는데 200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구매 결정이 보잉의 중국 시장 복귀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중국 정부가 항공기 구매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9: H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He said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I would like to help.
8: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9: He said he's not going to give military equipment. That's a big statement. He said that today.
8: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한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1: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10: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13: 정말 대단합니다.
12: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14: 감사합니다.
12: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 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16: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18: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나는 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수홍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수홍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수홍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전혁연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 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4: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 안으로 주세요.
3: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6: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성과로 번지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노조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7: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5: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하이닉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 저도 그 회사 사람이면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5: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거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오늘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가 7천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천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첫 8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0: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천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천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1: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10: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 가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

0: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3: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4: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2: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5: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2: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권조인 관저인 중나라의 문을 열고

0: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나라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2: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1: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6개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과 가스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고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지난번 36개 정도 합의를 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카드사 비자에 중국 진출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중국이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여구 없이 사업 얘기만 했고 시 주석은 쓸데없는 게임을 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라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2: It was a fantastic day. And in particular, I want to thank President Xi, my friend, for this magnificent welcome.
4: 中美关系是当今世界最重要的双边关系，只能搞好，不能搞坏。
3: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과 비자 등 미국 주요 기업 CEO 30명과 동행하며 중국과 경쟁 속 협력을 강조하자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가 방중 수행단에 합류하면서 중국 내 H200 칩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4.39% 상승했습니다. 보잉은 중국에 항공기 500대 수출을 기대했지만 중국이 200대만 사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50대였는데 200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구매 결정이 보잉의 중국 시장 복귀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중국 정부가 항공기 구매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0: 수출 통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3: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1: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4: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1: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에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6: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7: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6: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7: I'll make a determination.
5: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타이완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82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논의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타이완 정책 변경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외교 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

0: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2: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1: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조금 한 가지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군.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0: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중국에서의 9년 만에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3: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2: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0: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5: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3: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5: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3: Make a determination.
4: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타이완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타이완 외교 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약 15분간 통화한 뒤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 기대가 컸는데요.
1: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7: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8: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6: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9: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0: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4: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3: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11월 중간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3: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협상 성과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를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2: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7: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0: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1: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2: معتقد باشیم که به بایس این پاشتا این اقدامات اعتماد ساز رو انجام بده بعد وقت وارد فاز بعدی وارد گام بعدی مذاکره رو بقیه موارد
1: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 군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UAE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무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어제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4: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나무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6: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7: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나무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0: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 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1: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 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 안으로 주세요.
0: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토요일 듀에이투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투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양고은의 바이올린, 치아루 아이자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신청곡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전해드렸는데 그 곡과 함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연주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죠. 소녀의 기도. 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짠. 젓가락 행진곡, 음파, 터키 행진곡 같은 곡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곡이라도 유명 연주자가 연주한 걸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터키 행진곡을 연주한 동영상에 내가 연주했던 건 터키 행진곡이 아니라 터키 걸음마였구나 이런 댓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피아노 소품 준비했습니다. 젓가락 행진곡 이진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젓가락 행진곡 이진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워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252님 지역 주민입니다. 용달 기사입니다. 부천 출발에 천안 가고 있어요. 잘 듣고 갑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아, 저희가 지난주에 월간으로 토요일 매거진에서 부천 아트센터가 나와서 부천에서 사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 운전이 얼마나 힘드실 텐데 또 운전하시면서 또 뒤덕크를 들어주시나 봅니다. 아, 우리 3252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항상 뒤덕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772님 조수미 씨 목소리는 테이프에서 듣다가 CD로 듣다가 요즘은 유튜브로 듣는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부천 아트센터 공연 부럽군요. 오늘도 아침 준비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토요 매거진을 하면서 공연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연들이 오네요. 공연을 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어필을 해서 그 좋은 공연들의 티켓을, 물론 이런 조수미 씨 공연은 다 매진이 돼서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티켓 좀 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저희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어디가 좋더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이렇게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공연을 보고 싶답니다 라고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1355님 듀에토 데뷔 9주년 축하드려요. 듀더클에서 해마다 듀에토의 기념 축하를 함께하니 큰 의미이고 더 감사하네요. 듀에토, 듀더클, 듀에티, 듀더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일이네요. 내일 5월 17일이니까 방송 들으시는 내일이 듀에토의 데뷔 날이네요. 사실 데뷔를 언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앨범이 나왔을 때를 데뷔로 치니까, 네, 첫 앨범 나왔을 때가 2017년 5월 17일. 네, 벌써 9주년이 됐군요. 예, 참 예, 감사합니다. 8005님 듀엣토 9주년이네요. 겁나게 축하드려요. 벌써 9주년이라니 슬디도 우리도 9년이란 세월 속에 굳건하게 이 자리에 있네요. 슬디를 알기 시작한 건 10년이 되었고요. 슬디 내년 10주년은 거하게 해주실 거죠?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아, 참 그러게요. 이게 시간이 9년이 흐른 거지만 9년을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하네요. 아니, 특별하네요. 독특하다? 대단하다. 네, 감사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참 누군가가 이 어떤 추억을 함께 하면서 9년, 10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년 감사드리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은 한결같으세요. 네. 얼굴도 한결같으시더라고. 뭐 늙지를 않으셔. 2055님 슬디 듀에토 데뷔 9주년 축하드립니다. 9년간의 결산을 한다면 뭐가 제일 기억나는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100주년까지 쭉 함께 하겠습니다. 참 지난번 꽃사진은요, 하얀 꽃은 은방울 꽃이고 연보라색은 술의 국화입니다. 듀에토 드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네, 지난번 제가 꽃사진 그 사연을 설명드리면서 하얀 꽃은 무엇인지, 연보라색 꽃 뭔지 막 제가 설명드렸는데 꽃의 이름을 설명해 주셨네요. 네, 9주년, 9년 동안 결산을 한다면 뭐가 제일 기억이 나냐, 달라졌냐. 사실 뭐 이런 말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없고, 달라진 거는 제가 달라졌죠. 체력이 달라졌죠.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떤 뭐 개인적으로 나이가 연륜이 차면서, 경험이 차면서 그 어떤 노래의 감성과 표현에 있어서는 젊은 패기보다는
달라진 것 같지만 힘이 눈물을 뚝뚝 이게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 목소리 관리를 위해 또 계속하죠. 뭐 계속할 거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또 9주년 축하받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네. 룸님, 18살 겨울에 친구랑 설악산 외설악 오색 약수터 갔었는데 눈이 와서 파묻힐 뻔했어요. 요즘도 설악산에 그만큼 눈 오는지 모르겠어요. 듀엣토 데뷔 9주년 축하드려요. 90년까지 행복하게 활동해 주시길. 예, 제가 설악산 20대는 안 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을 누가 20대 가냐고 했는데 지금 18살 때 가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산을 안 가서 제가 함부로 이

산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물론 설악산 코스가 여러 개인데, 그 설악산을 다 도는 거는 하루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뭐 산장 같은 데 묵기도 하고, 며칠 동안 걸었다고 한거 들은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안 가봐서, 한 번도 안 가고 싶습니다. 대단해요. 산을, 어우, 이야, 대단합니다. 퓨어보이스님, 어버이날이라고 점심 외식을 하러 갔더니, 와, 사람이 오픈런을 했는데도 한참 기다렸네요. 그래도 오픈런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역시 특별한 날은 외식 안 하는 게 좋다는 교훈을 얻고 행복의 기준을 듀에토에 두니까 매년 행복하고 좋아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듀에토의 존재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9년 동안 덕분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버이날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 아, 이게. 근데 오픈런 하는 가게였으면은 맛있는 식당을 가셨나 보네요. 그 맛있는 식당이니까 아무래도 이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살면서 웬만하면 줄 서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여럿이서 가서 그냥 서야 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줄 서서 먹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픈런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안 먹어본 거를 내가 기다린다라는 거는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기대치가 엄청날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맛있지 않는 이상 실망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먹어본 데인데 또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하, 그거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러 가서 기다린다. 크,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퓨어보이스님 행복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4007님, 슬기님, 5월 9일 제 생일에 맞춰 아트센터 인천 공연 티켓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객석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찍은 일몰 사진입니다. 화장실 뷰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은 처음 봤습니다. 다음에 아트센터 인천 관계자님 또 나오시면 좋은 자리에서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뉴더클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셨는데 당첨이 되셨나 봅니다. 토요일날 했던 M&M 시리즈 첫 번째 프로코피에프 앤 최송아님의 공연을 보고 오셨나 봐요. 그때 우리 아트센터 인천 관계자님께서 티켓을 주셔서 듀더클 청취자분들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장실의 창문이 이렇게 넓은가요? 인천대교 옆에, 인천대교 바로 위에 해가 지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나무 몇 그루와 아주 그냥 붉게 물든 노을이 보입니다. 야. 0657님, 아트센터 인천에서 M&M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역시 음향이 좋았습니다. 추천한 카페에서 커피도 두잔 마셨는데, 맥킨토시 오디오로 클래식 라디오 프로를 들으니 듀더클도 하이엔드 스테레오로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0657님도 공연 당첨되셔서 보고 오셨나 봐요. 진짜 음향 좋다고 하던데 진짜 음향이 좋았나 봅니다. 거기다가 추천해드린 카페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토요 매거진 역할이 굉장히 좋네요. 공연장과 맛집을 소개해드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연도 보고 그 맛집도 가보고, 어떤 매주 토요 매거진을 듣는 것만으로도 취미생활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꼭 리뷰를 남겨주세요. 듀더클을 듣고 공연을 봤습니다. 네,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꼭그 아트센터 공연장에 듀더클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은 또 기억해서 또 공연 티켓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가서 직접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더 PD님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분을 보내드려야, 뭔가, 아, 안간분 드려야 한다. 그럼 다들 안 갔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번호를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족의 핸드폰을 써서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몰라요. 네. 새싹 우대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로 사연을 보내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뿌띠뿌띠님입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느껴요. 회사에서 컴퓨터가 말썽이거나 일하다 뭔가가 안 풀려 시간은 흐르고 어쩔 줄 모를

그게 해결이 되면 어찌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 공연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트센터 인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뿌띠뿌띠님도 아트센터 인천 공연을 다녀오셨나 봅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공연 가서 보고 오시니까 아유, 굉장히 좋네요. KSY님, 부천 아트센터가 회사와 가까워서 가끔 가는 편이라 더 반갑습니다. 부천 아트센터는 의자간 간격도 넓어서 좋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오셨죠. 무려 성악을 전공하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지었다 보니까 의자간 간격이 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지었던 롯데 콘서트홀도 제가 알기로 간격이 좀 넓고요. 그 의자 앞에 무릎 간격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었던 공연장들은 이게 거의 지나가려면은 일어나야 되니까 되게 힘들 경우가 있죠.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난처해 하시죠. 다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나 보네요. 부천 아트센터는. 샘프레님. 송도가 바닷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쌀쌀하네요. 송도 바닷가입니다. 송도 원래 바다예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라고 하죠. 그 바다에 흙을 부어서 매립한 도시 송도. 그래서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기 다 바다였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허허 벌판. 열심히 땅을 만들고 있었던 도시였죠.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아트센터가 들어서는 그런 아주 화려한 도시가 됐죠. 예, 바닷가입니다. 바람이 1년 내내 엄청나게 불고요. 네, 송도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없어요. 네, 아, 추억 돋네요. 스테이앤시 카페에서 페퍼라떼로 몸을 녹이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인천 공연 보면서 다음에 부천 아트센터 가보려고 생각했어요 하셨네요. 이토 매거진의 역할이 좋네요.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아가보고 싶어 하시고 공연을 알려드리니까 또 공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듣고 보러 가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연 관계자 여러분들 토요 매거진 하시는 이제 오늘 또 어디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공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가 데뷔한 지 어느새 9년, 9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듀엣토의 드림 들려드립니다. 이 드림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꿈과 소망,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죠. 그리고 결국 날아올라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노래니까 말 그대로 꿈이니까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도 계속 꿈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듀엣토의 드림이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17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이승원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는데요. 이승원은 30대 중반의 젊은 지휘자입니다. 원래 전공은 비올라였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17년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현악 4중 주단 노브스 콰르텟에서 비올라 멤버로 활동한 경력도 있죠. 이승원이 참여한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0: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설득을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 발언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요?
4: 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자신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5: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I have to speak to the person that right now is, you know who he is, that's running Taiwan.
4: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난 44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켜왔습니다. 6대 보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5: No, I didn't say anything about it. So what am I going to do? Say I don't want to talk to you about it because I have an agreement that was signed in 1982. No, we discussed arms sales too.
4: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앞으로도 20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네, 그렇다면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네, 타이완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미국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에 두 차례에 걸쳐 무기 판매를 시행했고 가장 최근 발표된 무기 판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외교부장은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이 중국의 시도가 타이완의 이 주권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미국이 타이완에 추가 무기를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엔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4: 네,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이란에 압박을 가하도록 했느냐는 질문에는 부탁을 하면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5: Need favors. I think he will. I think automatically he'd like to see it opened up. He gets about 40% of his energy or his oil from that, from the strait.
4: 또 시 주석과 이란 원유를 구매한 중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며칠 안에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20년 중단한다면 괜찮지만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며 미국이 회수하기를 원했지만 이 말을 뒤집었다면서 결국은 다시 동의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시진핑 주석은 어제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3: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이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 송동先生 2017년 在台湖庄园
6: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8: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6: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0: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11: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10: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11: Make a determination.
9: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방중 경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지역 안보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중 경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도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무역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이를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13: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12: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14: 11월 중간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12: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6: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15: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생산적인 회담 끝에 양국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3일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16일 미국의 중재로 열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휴전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현재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배치가 취소된 병력은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산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으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원은 이미 폴란드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디의 2부 첫 곡은 포레가 작곡한 세 곡의 로망스 중에서 3번 안단테 모데라토,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기타, 마가리타 발라나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달 기타리스트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소품 음반이 나왔습니다. 이 음반에서 위팅엄은 여러 클래식 소품을 새롭게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연주하는 다른 음악가들이 한 곡씩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도 첼리스트 마가리타 발라나스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0: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후에 꿀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 주시죠. 여러 기관을 매주 돌아가며 월간 형태로 만나고 있는데요.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다섯 번째 월간 예술의 전당입니다. 공연예술본부 공연기획부의 유연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제대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 공연기획부 유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는 공연들을 총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아, 드디어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술의 전당은 워낙 자주 가봤던 곳이고 워낙 많이 공연을 봤던 곳이니까 오늘 아주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술전당의 지난달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 씨가 사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신임 사장님 오셔서 굉장히 바쁘시죠?
1: 네, 사장님 오신 지 2주 반 정도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공간 이제 소개라든지 이제 사업 소개라든지 뭐 워낙 음악당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0: 네.
1: 또 여러 가지 보고 드릴 거 보고 드리고 새로운 것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0: 오, 지금 굉장히 오래 계셨나요? 예술전당에서?
1: 저는 네, 지금 23년 차예요.
0: 그럼
1: 네.
0: 거의 지금 이 사장님이 최연소 사장님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 첫 번째 여자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0: 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내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술의 전당 기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예술의 전당은요.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예술 기관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 제작 극장이고요. 특히 오페라, 발레,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순수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전시, 교육, 예술 축제를 또 아우르고 있고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와 단체들이 일단 교류를 함께하는 글로벌 아트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공연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콘서트홀, 뭐 리사이트홀, 뭐 IBK 은행 챔버홀 이것도 진짜 최근에 생긴 거고 인춘 아트홀, 오페라하우스, CJ 서울극장, 자유소극장, 뭐 한가람 미술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한국서예박물관 뭐 이렇게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술의 전당에는 IBK 기업은행 챔버홀이랑 몇 개 없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생긴 거잖아요.
1: 네. 저희 IBK 기업은행 챔버홀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당의 네. 리허설룸이었어요.
0: 아, 리허설룸.
1: 굉장히 큰 리허설룸이 있었는데
0: 네.
1: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진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리허설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 저희가 리허설할 때 항상 아, 이 공간이 참 울림도 좋고 한데 공연장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오. 그냥 저희끼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IBK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0: 아.
1: 저희가 2011년에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0: 그 토월도 그러면은 원래 있던 공연장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월도 앞에 기업도 이름이 붙어 있듯이
0: 네네
1: CJ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토월 극장이 원래는 600석 규모였다가
0: 네네네.
1: 지금 1000석 규모로
0: 그러니까요.
1: 네, 확장을 했죠.
0: 야,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오셔서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술의 전당 하면은 예술의 전당 이렇게 띄어 쓰는데 이 절대 띄어쓰면 안 된다면서요?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0: 네네네.
1: 또 당연히 띄어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술의 전당은 고유 명사입니다.
0: 고유 명사다?
1: 네, 그래서 붙여 쓰셔야 됩니다.
0: 오, 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뭐 거의 의전까지 합치는 건가요? 의가 그냥 의가 아니군요.
1: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약간 저희가 약간 모르겠어요. 맨 처음 저희가 1988년도에 이제 올림픽 때문에 같이 그 시기에 이제 랜드마크로서 오픈을 했는데
0: 네네.
1: 아마 그래서 딱 고유의 명사로 그때부터 생각을 하시고 딱 오픈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예술의 전당 공연 소개할 때도 이번 예당에서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줄이거든요. 예당이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부장님은 전당이라고.
1: 맞아요. 그래서 저희 네. 직원들끼리 외부 사람과 직원을 구분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은 외부 사람들은 예당이라고 줄임말로 부르고
0: 그렇죠. 예당이라고 하죠.
1: 네. 저희 직원들은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저희는 지금 익숙한데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아, 왜 예술현장을 예당으로 부르지 전당이 맞지 않나 또 이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0: 네네네.
1: 네 저희가 뭐 강연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줄임말이 어떻든 저희를 계속 불러주시는 거는 저에 대한 어쨌든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불러주셔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0: 아 어쨌든 뭔가 여러분 얘기하다가 야 우리 전당에서 보자 하면 전당 직원이네요.
1: 네, 거의 99.9%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저도 진짜 예당으로는 다 들어봤는데 전당을 처음 들었어요.
1: 네, 나중에 저희 직원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네네. 이제 예당 말고 전당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재밌습니다. 예전당, 전당. 가장 특이한 게 사실 그 오페라하우스가 간 모양으로 생긴 게
1: 맞아요.
0: 전체 가장 특별한 그 모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국의 전통.
1: 근데 사람들이 오페라 하우스만 이렇게 가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저희 음악당 모양은 뭔지 아세요?
0: 콘서트홀이요?
1: 네, 모르시죠.
0: 무슨 모양이죠?
1: 상상이 안 가시죠. 거기는 부채 모양이에요.
0: 아, 부채 모양.
1: 네, 부채 모양.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 사실 공연장을 오면서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0: 네네네.
1: 그 간 모양을 이제 간 모양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기도 한데 그런 테마를 다 생각하시고 건축가님이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입니다. 부채입니다.
0: 부채였군요. 네. 아니 항상 공연장 가면서 보긴 했는데 왜 그거 모양을 보지 않았을까? 정말?
1: 아니 보시긴 했을 텐데.
0: 그러니까 왜 그걸
1: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0: 아, 네네. 그건 기억나요. 컨서트홀 로비 밖에 있으면 이게
1: 맞아요.
0: 천장이 이렇게 생겼네요. 동그랗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부채였군요.
1: 네네 맞습니다.
0: 우리 전당 안에 또 소속된 상주 단체도 많죠.
1: 네, 저희 말고도 사실 오피스 아래 층에 이제 상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립 발레단, 국립 오페라단, 국립 합창단, 국립 현대무용단, 그리고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예술단 이렇게 상주 단체가 있고 또 이외에도 이제 아르코 예술 기록원이랑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0: 아 정말 많은 단체가 있네요.
1: 네, 저희 한 지붕 아래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0: 옛날에 제가 하긴 그것도 오래되긴 했네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 전당 위에 산 쪽에 연습실 같은 게 생겼잖아요.
1: 네, N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0: 네네네.
1: 저희 국립 단체들이 네. 연습할 수 있는 이제 리허설 스튜디오들이 한 빌딩에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오페라 같은 것도 할 때 연습도 거기서 하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공연장이랑 뭐 어떤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뭐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고 뭐 한 예 정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1: 맞아요. 굉장히 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공간이 정말 잘 없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미국의 뉴욕의 링컨 센터가 저희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0: 네.
1: 그래서 링컨 센터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상주 단체들과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줄리아드 스쿨 있죠.
0: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저희랑 가장 흡사한 게 아마 그곳이지 않을까.
0: 하긴 이렇게 학교가 붙어 있는 공연장은 뭐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오, 대단합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우리 전당의 공연 소식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직접 오셨으니까 전당의 공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저희 첫 번째 공연은요. 아직 사실 두 달 정도 남아있는 공연이지만
0: 네.
1: 2주 전에 티켓 오픈을 해서
0: 네네.
1: 지금 성황리에 티켓이 판매되고 있어요.
0: 아하.
1: 아, 네. 그거는 오페라 투란도트인데요.
0: 투란도트요?
1: 네.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가 또 이 투란도트라고 저희도 서베이를 했고
0: 네네.
1: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투란도트를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4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오픈을 2주 전에 했고요.
0: 네네.
1: 지금 600장 정도밖에 안 남아서.
0: 4일인데?
1: 네. 그래서 빨리 YTN 라디오에 와서 홍보를 더 해서 빨리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티켓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0: 야.
1: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0: 이거는 전당 기획 제작 공연이군요.
1: 네, 저희가 직접 기획 제작한 프로덕션이고요. 네.
0: 확실히 저도 오페라를 했을 때 물론 전당에서 공연한다고 다 전당이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1: 근데 맞습니다.
0: 전당이 기획한 공연은 다르긴 해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아 맞아요. 저희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저희가 만들면 웰 메이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항상 저희 직원들끼리 네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죠.
0: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나오네요. 소프라노, 테너. 네, 이분 맞습니다. 정말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칼라풋인데 백석종 테너.
1: 맞습니다. 백석종 테너가 한국에서의 이제 첫 오페라 데뷔예요, 사실.
0: 한국에서요?
1: 네, 제가 사실 이분 테너로 막 이제 해외에서도 오페라 커버하고 계셨을 때 네네. 이분 왠지 뜰 것 같다. 라고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이분을 저희 오페라 갈라 때 2022년 때
0: 한번
1: 모셨어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예, 네,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 섭외가 불가능합니다. 5년간.
0: 네.
1: 네. 근데 저희가 한 2년 반 전부터 저희랑 오페라랑 하자.
0: 아.
1: 어떻겠냐. 그래서 드디어 올해가 왔습니다.
0: 그래서 이분을 모시는 김에 투란도트를 올리는군요.
1: 네, 뭐 저희가 뭐 생각했던 프로덕션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좀 대중적이고 화려한 프로덕션을 보여줄 때가 또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투론노트를 생각했고 또 거기에 백석종이라는 또 테너를 저희가 오페라 데뷔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네, 홍보 포인트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0: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요즘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AI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성악가 테너 누가 있어 하면 이분이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네네. 테너 백석종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라고 떠요.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요새 굉장히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당에서는 자체 프로덕션으로 오페라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93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오페라 하우스를.
0: 네네.
1: 그 뒤부터 저희 자체 오페라 기획을 엄청 많이 해왔고요. 요 근래에도 큰 프로덕션들 계속 진행해왔고 네, 투란도트가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자체 오페라로서는 굉장히 디테일과 캐스팅과 네. 모든 거를 심도 있게 준비해서 올리는 공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기대가 네. 됩니다. 보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기대되실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저희가 항상 라디오에서 이 지휘자 소개를 했을 때 이 로베르토 아바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정말로요?
0: 왜냐하면 저희가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라고 해서 같은 아바도로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로베르토 아바도를 굉장히 관심 받는 지휘자로.
1: 맞습니다.
0: 근데 이분이 또 지휘라네요.
1: 네. 로베르토 아바도는 저희랑 인연이 2023년도에요.
0: 네.
1: 오페라 노르마로 만났었는데.
0: 노르마.
1: 네네.
0: 그 어려운 오페라를.
1: 맞습니다. 제가 네. 그때 근데 로베르토 아바도랑 함께 했는데요.
0: 네.
1: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분들도 너무 지휘자의 음악과 지휘자님 자체를 너무 잘 따르시고 좋아해 주셔서 되게 운이 좋게 저도 이거 거의 저희가 꼭 두 분을 이렇게 소개한 것만 같은
0: 네.
1: 작년에 이 로베르토 아바도가 국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이 되셨어요 또.
0: 네. 맞아요. 그 기사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것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였고
0: 네네네.
1: 또 굉장히 거장 오페라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오시면은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1등으로 네. 예술현당 오페라에 당연히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바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또 이렇게 올해 저희 이 큰 오페라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아니, 요즘에 제가 이제 듀더클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클래식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점점 대단해지는 게 오케스트라에서 외국 지휘자를 다 이렇게 상임 지휘자로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요새 오케스트라 몇 군데 지금 있죠.
0: 네. 네
1: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 이런 분들의 또 음악을 또 접할 수 있는 거가 정말 럭키인 것 같습니다.
0: 네. 부장님은 진짜 공연 많이 보셨겠어요. 지금 훌륭한 우리 아티스트들의 마에스트로들의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행복하시겠네요.
1: 네, 행복도 하고요.
0: 네.
1: 어쨌든 저는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제 데이터베이스도 또 아티스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즐기는 것도 한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 이 아티스트랑 이 단체랑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연을 보기 때문에 네, 너무 행복한 직업이죠.
0: 아,
1: 네.
0: 하긴 또 기획부에 계시니까 이게 지금 트로트 예단

0: 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관객한테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수준 높은 바로크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외에서도 지금 평가받고 있어가지고요. 또 올해가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또 기념하고 또 프랑스 클래식계 활약 중인 전문 연주자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또 우호협력 관계 구축도 할겸 저희 국내 관객들한테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거를 꼭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이 공연은 공연장이 어딘가요?
0: 공연장은 콘서트홀이에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앙상블, 바로크 앙상블인데 콘서트홀에서?
0: 맞습니다.
1: 오.
0: 네.
1: 왜냐면 또 바로크 음악들은 또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0: 맞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실내악 프로젝트를 이제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또 이분들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600석이라는 좌석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1: 보니까 이 2026, 2026년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이게 어떤 기획인가요?
0: 네, 저희가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월드스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아티스트들 또 단체들을 국내 관객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1: 네.
0: 근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1: 네.
0: 또 국내에 아직 좀 선보여지지 않은 또 아티스트나 단체들을 위주로 초청해서 관객분들이 좀 새로운 아티스트들, 월드스타 아티스트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확실히 어떤 공연장에 공연하는 공연이 좀 다르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이게
0: 네,
1: 아무래도
0: 감사합니다.
1: 큰 공연장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오페라를 해버리니까 그냥.
0: 아, 그런가요?
1: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페라를 올릴 수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0: 아, 그건, 네, 맞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또
1: 네.
0: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1: 네네.
0: 또 다른 민간 공연장들하고는 다르게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1: 반영이 돼
0: 해서
1: 있군요.
0: 네, 좀, 네, 무게도 있고 하지만 대중적으로도 애호가들한테도 모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와, 자, 또 공연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가요?
0: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요. 5월 27일에 있을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피아니스트 에바 게보르기안 좀 발음하기 쉽지 않죠.
1: 네네.
0: 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이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최연소 이제 결선 진출자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그
1: 오.
0: 피아니스트입니다. 또 국내 워낙 쇼팽 콩쿨이 워낙 관심도가
1: 핫하죠. 네, 우리 조성진 씨
0: 네,
1: 때문에.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나라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보자. 아마
1: 오.
0: 이분도 한국에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의 리사이틀은 챔버홀에서,
1: 네.
0: 네,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 월드스타 시리즈의 연속이군요. 보니까 음악회 말고 미술관 전시도 준비하신, 확실히 미술관까지 있는 전당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0: 네,
1: 네.
0: 저희가 공연장들도 많이 있지만, 이외에도 미술관이 3개나 있어요.
1: 네.
0: 네, 지금 한가람 미술관은 레노베이션 중이어서
1: 네네.
0: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디자인 미술관에서
1: 아.
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1: 예.
0: 오픈을 한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이야기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거장이죠. 이 보테로의 정말 많은 좋은 작품들이 지금 성황리에 전시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하루에 막, 진짜 한 2,000명? 3,000명? 주말에는 정말로 막 줄을 길게 서서 보러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특색이 뭐냐면,
1: 네.
0: 약간 과장됐듯 하면서도 균형 잡힌 품 많은 형태의 이런, 사람들을 그리셨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하지만 또 어우러지는 이런 작품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1: 네.
0: 11년 만에 저희가 다시
1: 아.
0: 이 전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1: 야.
0: 때문에, 저희 8월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8월 30일까지 해서 많은 분들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런 공연 말고 전시도 우리 부장님이 또 기획하고 하시나요?
0: 아니요. 저희 시각예술부라고.

0: 따로 있나요?
1: 아, 따로. 아, 네, 전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0: 야. 자, 진짜 뭐 사실 공연이나 뭐 어떤 전시를 여쭤보면 오늘 하루 다 해도 부족할 만큼 아마 전당에서는 공연과 전시 기획이 많을 텐데 뭐 이거는 정말 차차 계속 나오실 때마다 여쭤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부장님 음악 전공하셨나요?
1: 네, 저는 네, 악기를 전공을 하다가 저 플룻을 불었었어요.
0: 아,
1: 예,
0: 플룻을.
1: 플룻을 전공하다가 대학교 때 뮤직 비즈니스라는 이런 과를 가게 돼가지고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오, 그럼 플루티스트들도 공연 많이 오잖아요. 그럼 뭔가 색다르게 감정이 남다른가요?
1: 네, 오케스트라에도 또 플룻이 중앙에 앉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뭐 작은 공연부터 큰 공연까지 플루티스트들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나 솔로 부분 막 나오게 되면은 왠지 막, 네. 친근한? 어떻게 오늘은 해석을 할까? 어떤 음악을 관객들한테 보여줄까? 이런 것도 기대하면서 보게 되죠.
0: 요새는 아예 안 하시나요?
1: 지금은 네, 제가 연습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악기를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0: 주저클 토요 매거진 월간 매회 각 공연장에서 꿀팁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1회차에서 꿀팁 공통 질문은 어쩔 수 없이 맛집인데 사실 전당 근처 맛집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 부장님의 초이스 어딘가요?
1: 아무래도 공연을 보러 오실 때는 식사를 빨리 간단히 하고
0: 네네.
1: 공연장에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네네.
1: 저희 공간에서 빨리 식사를 해결하고 이제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아무래도 저의 첫 번째 초이스는 저희 공간 안에 있는
0: 네.
1: 식음료 매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0: 어딘가요?
1: 아무래도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0: 그 3층에 있는 거요?
1: 아니요, 저희 2층이에요.
0: 아, 2층에.
1: 2층에 이탈리안이 한곳
0: 하나 있죠.
1: 있어요.
0: 네.
1: 사실 가서 막 요리를 먹어야 되나 파스타 시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거기에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0: 샌드위치가
1: 근데
0: 맛있나요?
1: 엄청 맛있어요. 근데 다들 모르세요. 파스타만 시켜 드시더라고요. 피자랑. 근데 샐러드도 너무 맛있고 사실 거기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에스프레소 맛집이거든요.
0: 아, 그
1: 그래서
0: 잔디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1: 맞습니다,
0: 바로 말씀하셨고.
1: 맞습니다. 저희 분수 있는 그 마당에 바로 오페라하우스로 들어오시자마자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곳 이외에도 저희 뭐 상주하는 다른 식음료 카페들도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야외에 있는 바깥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음식들은 뭐이 정도인 것 같고요.
0: 네네.
1: 사실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 생각했어요. 근데 좀
0: 네네.
1: 거리가 좀 있는데 좀
0: 거리가.
1: 여유 있게 오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곳은 있습니다.
0: 어딘가요?
1: 사실 공연 보는데
0: 네네.
1: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0: 굉장히
1: 소비되거든요.
0: 필요하죠.
1: 특히 오페라 보실 때는
0: 길죠.
1: 아시죠?
0: 아,
1: 또
0: 그럼요.
1: 중간 또 휴식까지 있기
0: 네.
1: 때문에 스태미나가 엄청 중요합니다.
0: 중요하죠.
1: 그래서 제 최애 장어가 있는
0: 장어요?
1: 장어 맛집인데
0: 네.
1: 낮에는 장어밖에 안 팔고요.
0: 네.
1: 저녁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음식들을 접하실 수 있어요. 좀 일식에 가까운 퓨전 일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0: 오.
1: 네, 토쿠센이라는 곳이 있는데
0: 토쿠센.
1: 교대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0: 네.
1: 이런 데가 예전당 근처에 있었나?
0: 오.
1: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 지인들 모시고 가끔 가면은
0: 네네.
1: 오 이런 데가 있어서 왜 혼자만 알았어? 사실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나 오늘 막 고민을 하다가
0: 괜히 사람 많아지면.
1: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가시면은 내가 못 즐기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왔지만 그래도 YTN 또 청취자분들한테
0: 네.
1: 이런 좋은 곳을 또 소개를
0: 아.
1: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0: 감사합니다.
1: 네, 저 이렇게 두곳 생각해 왔습니다.
0: 토쿠센은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 가깝기 때문에 토쿠센 가봐야지. 정말 확실히 전당이다 보니까 저도 잘 아는 곳이라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술전당 공연기획부 유연경 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공연 홍보나 기획 때문에 방송을 많이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1: 예전에 네, TV도 몇번 나갔었고
0: 네, 가서.
1: 라디오는 사실
0: 네.
1: 처음인 것
0: 아,
1: 같아요.
0: 라디오 처음이세요?
1: 네.
0: 근데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1: 제가 좀 무대 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너무 편안하게 또 대여해 주셔가지고
1: 아이 뭐.
0: 저희 공연 소개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공연 기획이시니까 저희가 항상 공연 기획에서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듀엣토도 공연을 합니다. 네.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너무 인기가
1: 아니, 아니,
0: 많으시잖아요.
1: 전혀 아니고 전당에서 공연해 본 적도 있지만 계속 하고 싶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0: 네, 좋은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무대도 할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도.
1: 네, 아,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로베르토 아바더가 지휘한 푸치니의 투란도트 음반 중한곡 준비했습니다. 공주는 잠못 이루고 넬슨 도르마. 테너 벤 헬프너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더가 지휘하는 미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모두 다섯 곳을 만나봤네요. 경기 아트센터, 아트센터 인천, 국립극장, 부천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야, 5주 동안 계속 매주 처음 만남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곳이 제일 가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아, 이곳은 내가 들어보니까 가고 싶더라. 그 맛집도 좀 가보고 싶더라. 아, 이분이 참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잘하더라. 라는 분이 계시다면 네,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네, 그냥 응원해 주시고요. 듀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 다음 주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주단체죠. 르 콩소르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줄리 로제의 노래 르 콩소르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16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는 지난주보다 나들이 차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을 기점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에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덕소 산배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하화원 나들목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 이후 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파로 이 일대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사고난 구간이 있습니다. 녹천교에서 창동교 구간 사이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차량들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9: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0: 이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1: 중국에서의 9년 만에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12: 호르무즈가 개방되기를 원합니다. 그곳 상황은 미쳤어요. 좋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는 절대 안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1: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12: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이정표로 많은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1: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회견도 공동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9: 시진핑 주석은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10: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12: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원수나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맞이를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3: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12: 예전에도 외교 활동이 많진 않았지만 나중엔 있더라도 극히 드물었어요. 예를 들어 푸틴은 와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3: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2: 대통령께서 2017년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저를 환대해 주신 것에 보답하는 차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13: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12: 우리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해협이 빨리 열려야 한다는 데 함께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3: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0: 또 시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14: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0: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괜찮을 겁니다. 시 주석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0: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타이완 외교 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부장은 이어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며 중국은 지역 위협을 고조시키는 원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3: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0: 이곳에서 칩을 판매하길 기대하셨습니까? 두 정상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0: 대통령이 엔비디아 CEO를 대동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농산물 구매 같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더 진화된 첨단 AI 칩의 수출을 허용해주는 이른바 반도체와 콩을 맞바꾸는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4: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협상 성과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42달러로 전장보다 4.2%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0: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규정돼야 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3: 신뢰 구축 이후 다음 단계로 진입해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2: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4: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0: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2: YTN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계절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웃돌겠고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과 전라권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맑은 하늘 아래 도심에서는 마라톤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 5분까지 상암동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코스는 평화광장을 출발해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구룡 사거리 지나 가양대교 반환에서 노을공원, 난지 한강공원을 지나 평화광장까지 마라톤 진행에 따라 통제와 해제를 반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동부가선으로 의정부 방향 아직은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천교에서 창동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사이 이제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에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화두 분기점부터 서종 나들목까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달력은 아직 5월이지만 성큼 다가온 여름을 훌쩍 느낄 수 있는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주말 아침인 오늘도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다양한 음악들 감상해 보시죠. 첫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러스트락의 Any Way You Want It.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마이클 런스트락의 Anyway You Want It 첫 곡 들으며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떠셨나요? 진짜 더웠죠. 오늘도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 30도를 웃돈다고 합니다. 이 때일은 초여름 열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는 주말인데요. 잠시 그런 여유가 필요하시다면 라디오를 그늘 삼아서 음악 들으시면서 편하게 쉬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앤 뮤직의 시작인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을 시작으로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대별 장르 음악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앱 들어오시면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있거든요. 그쪽에 참여해 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Beat a Voice의 Begging on You 그리고 Mariah Carey의 Melt Away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7시 뉴스앤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37포인트가 내린 49,5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포인트가 내린 7,40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10포인트가 하락한 26,22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8시까지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7,791명이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을 모두 마친 후보는 7,6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 완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이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한편 6.3 지방선거에 등록한 교육감 후보는 16개 시도에서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현재 교육감 후보 등록자는 52명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아직 5명이 정식적인 등록이 안 된 만큼 오늘 발표되는 최종 후보 등록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3.25대 1을 기록했고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7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할 음악도 두 곡 소개해드릴게요. 박인희의 방랑자, 장은아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YTN 하루 7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연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을 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2022년 이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A레스토랑과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레스토랑은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이 아닌 개미를 디저트에 활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 디저트를 만 차례 넘게 판매해 1억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얹어먹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해 수사한 뒤에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단호박 수확이 시작됐네요. 햇 단호박 주문한 게 와서 미리 쪄뒀거든요. 아침에 같이 먹으려고요 하시면서 채팅창에 애청자분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름 수박도 벌써 나왔는데 제가 한 통 사다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며 저와는 또 8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조동진의 겨울숲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0: 장치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3: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맑은 하늘 속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고속도로는 하행선 따라 정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 구간 밀리고 있고 화도 나들목에서 서종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오산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5km 구간과 망양 휴게소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다시 1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더 가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7km 정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아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0: 어제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침공 이후 최대였습니다. 아마도 24시간 동안 발생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일 겁니다. 주 우크라이나 영국 대사입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적인 응징을 선언했습니다.
0: 러시아의 공격에 공정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맞서야 합니다. 저는 여러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우크라이나는 맞대응으로 15일 새벽 러시아 중부 라잔의 정유시설과 주거지역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민간인 3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35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또다시 유럽 최대의 원전이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공습해 한 명이 숨지는 등 두 나라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휴전이 끝난 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종전 가능성을 잇따라 거론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끌어들여 자국이나 접경의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 네, 지난 2박 3일간 세계 눈과 귀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베이징에 쏠렸는데요.
3: 막내린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이란 전쟁 중에 만난 미중 정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4: 네, 뭐 여러 평가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성명도 없었고 합의문도 없었고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0: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4: 것을 얻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이 미중 관계의 공전이라든지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저는 실리를 취할 걸 취했다라고 보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대국 관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그런 결과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 네, 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네, 저도 큰 틀에서 우리 문 센터장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0: 성일광
5: 박한데요.
0: 서강대 유로미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박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짧았지만 강렬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풀지 못한 것을 어쨌든 이번 짧지만 중요한 회담에서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어쨌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런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란 문제라든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계속 만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이게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대화로 풀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답방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도 더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예.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시작된 두 정상의 대화였는데 마지막 대화는 어땠을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두 정상의 마지막 대화 녹취 함께 듣고 오시죠.
0: 대통령님께서 나무들과 중국 장미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이 장미 씨앗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9월 24일경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도 이번 환대에 보답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네, 두 정상의 대화를 듣고 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환상적인 훌륭한 무역 협상 어떤 부분일까요, 구체적으로?
4: 트럼프 대통령이

0: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미중 관계와 그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통해서 풀어왔고, 시 주석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추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요. 미중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무역과 관련된 경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중 무역 관계, 교역 관계가 상호주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70년대 이후 80, 90년대를 거쳐서 중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균형,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주의적인 그런 교역 때문에 미국인들 무역 적자를 받고 그것이 미국이 어렵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그 CEO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다. 그러나 일단 공개된 내용만을 추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보잉 747 200대를 중국이 구매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수 있는 그 미국 국민들, 농민들의 대두라든지 콩, 또 소고기라든지 이런 농산물의 수입.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지만 또 사실 석유가 있는 나라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그 원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 수입선을 중동으로부터 미국으로 돌려서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기로 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훌륭한 교역과 관련된 합의를 했다라고 방금 그런 그 발언을 보셨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 주석은 중국 내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고 그러지만 중국은 내년에 공산당 전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당대회에는 시진핑 주석의 사위연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고요. 그 상황에서 매우 내부적으로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시 주석이 중국 국민들에게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중국몽이거든요.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부흥하는 중국. 근데 실제 나온 성과를 보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대등하게, 트럼프를 앉혀놓고 훈계도 하고 투키티데스 얘기도 하고 대만 문제 잘해야 돼, 충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진핑의 위신을 한층 올리고 트럼프에서 미국이 대등한 나라다, 이렇게 나는 중국, 위대한 중국을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가 얻을 건 얻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1: 네,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미국과 또 중국이 각각 얻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 CEO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중국으로 향했지만 정작 손해진 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기대치만큼은 안 나왔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잉도 한 500대를 원했지만 어쨌든 한 200대를 이제 구입하기로 중국이 이제 합의를 해줬고, 대두도 어쨌든 수입을 한다고 또 합의를 했고요. 다만 이제 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젠슨 황 막판에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자기 국산 반도체를 쓰겠다고 고집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엔비디아 수출 통제를 작년에도 해제를 해줬지만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뭐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대치에는 좀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다음에 준비 기간도 짧았잖아요. 또 이란 전쟁 때문에 또한번또 미뤘고요.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양측이 다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도 또 그렇게 긴 일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너무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3: 센터장님, 앞서서 이제 양쪽이 얻을 거 얻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시 주석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0: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놓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런데 이번에 시 주석이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그에 대한 크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 네, 그러니까 트럼프답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첨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뭐 그렇게 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기됐던 회담을 이번에 이제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처음에 인민대회당 앞에서 그 공식 환영 행사를 할 때, 보통 이게 회담을 하면 말이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악수의 위치, 손의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군사회담 수석 대표를 하면서 북한 측 대표하고 악수할 때 보면 상대방이 확 잡아다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탁 짚으면은 그게 상대방에게 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들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뭐 외형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트럼프의 진심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거쳤고 지금 2기 임기를 하고 있거든요. 1기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관세폭탄을 내리고 불평하는 관계를 이어왔어요. 지금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자, 이렇게 그냥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적어도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는 수준까지는 견제하겠지만, 그러나 중국도 미국에 필요한 상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미중 관계, 중국과 대등한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시 주석이 2012년에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고 2013년에 제일 먼저 내놓은 그 얘기가 뭐냐면 중국몽이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이 깜짝 놀랐죠.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피봇 투 에이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유럽 중심의 전략을 아시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손하고 트럼프답지 않은 그런 거였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시 주석의 마음을 얻고 시 주석의 위신을 세워주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중 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계산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2: 네, 평소에 술을 입에도 안 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앞에서 와인을 몇 모금 마시는.
3: 세계의 담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정상은 서로를 추켜세우며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is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은 하늘 속에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되다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에서는 오전 7시 20분 상암동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 출발한 마라톤 행렬이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 2차로 점유하고 이동 중입니다. 가양대교 일대가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노을공원, 한강시민공원 지나 평화의 광장까지 마라톤 진행에 따라서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 앞이 무대 설치로 합이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병원 구리 방향 원효대교 북단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 차단하고 녹지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제 북부가선도로 외곽쪽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 일대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2: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번 타임은 8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이번 주말도 역시 주변에 마라톤 행사 많고 또 일찌감치 바깥으로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도로 상황이 아침인데도 분주하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화창한 주말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흐르는 라디오의 귀와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이번 타임도 좋은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론 제시카 앤드류의 목소리로 출발해봅니다. Who I Am.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이번 타임도 주말에 활력을 더해줄 다양한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주말 아침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말 풍경 이야기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앱 채팅창 통해 신청곡 사연 남겨 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Hey Monday, How You Love Me Now, Taylor Swift, Speak Now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How You Love Me Now, Hey Monday, Speak Now,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까지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 뮤직 8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한 해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 처분 사례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1년 전보다 45.6% 증가했습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과실이 110건, 시스템 오류 2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모두 40건, 과징금은 1,677억 원이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전북대가 과징금 6억 2,300만 원, 민간부문에선 SK텔레콤이 1,347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26살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로 볼 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지인에게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살인미수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택배 대리점에 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0월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을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대해 살펴봤습니다. 8616님, 4723님, 3025번님, 7691번님, 그리고 채팅창에 많은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지는 음악도 같이 감상을 해볼게요.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러브홀릭과 페퍼톤스의 노래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중기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기금위는 매년 5월 말까지 향후 5년 동안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함께 운용 방향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14.9%로 정했는데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10%포인트 넘게 목표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드러났고 타이완과 반도체 등 충돌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무역 분쟁이나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53년 육군 3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화천에서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가 됐고 이후 북한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 2002년에 탈북해 우리나라로 귀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두휘 차관과 육군 3사단, 51사단 장병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포로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 이후 지금까지 80명이 귀환을 했고 고인의 별세로 국내 생존자는 이제 5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도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사랑, 김종서의 내 앞에선 너에게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환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과 전라권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해안 교량이나 강호수,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어질 수 있어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 속에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암동 평화공원에 출발한 마라톤 대회로 일부 도로가 통제 해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더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구룡교차로는 통제가 해제됐는데요. 아직은 가양대교 남단의 북단 구간 양방향 각각 1, 2차로를 점유하고 마라톤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부터 북단 구간 차량들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서강대교 지나서 동작대교 사이도 다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성수대교 일대의 사고 여파로 영동대교 성수 일대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8: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7: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을 절대 믿을 수 없고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며칠 전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 미국 측에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계속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휴전에 대해선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지만 외교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휴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생산적인 회담 끝에 양국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3일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16일 미국의 중재로 열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휴전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찬성 212, 반대 212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안건은 폐기됩니다. 미국 의원 하원의장 대행입니다.
4: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3: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으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낭비됐고 고물가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3: 13,000번 넘는 공습 가운데 단 한 건만 민간인 피해로 조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관입니다.
4: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 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1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